0: S&P 500 지수도 0.22% 내린 7,801.77에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2% 떨어진 27,538.69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 국채 장기물 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루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내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번 달에 곧바로 인상할 필요성은 시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을 보면 대다수 참석자들은 연말까지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는 27일에서 28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단행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원 관련 단서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현지 시간 7일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자가 중국 광동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정황에 따른 추정으로 확정적 신원 특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이번 단서는 공격자가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사용 과정에서 노출됐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상대로 석유 제품을 대거 공급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러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R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국빈 오찬 일정을 차례로 소화합니다. 특히 회담에선 교역 투자와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은 물론 인적 교류 확대와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축소해야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병역 특례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인데,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까지 한 선수들의 태도는 국민 공분을 불어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병역 특례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것이, 프로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DMZ 지뢰 폭발 등을 두고 격돌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 재경, 과학기술정보 방통위, 국방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합니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 감독장치 안테나를 훼손한 사실을 법무부가 6일 뒤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 경기 안산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조수수는 안테나가 자신의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재택 감독 장치의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안테나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두수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출 제한 위반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 2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각각 각하와 혐의였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권을 각하 처분하고 두 달 뒤 최 전 수석 고발권도 혐의 없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24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5.9도, 습도는 62%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 무엇보다도 금리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5.36%, 30년물은 5.73%까지 치솟으면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버팀목이 되긴 했는데요. 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매출액이 195조 원이었으니까 이익률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고요.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은 1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변수라면 역시 금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은 금리로서나 가격으로서나 국채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자가 없는 귀금속, 특히 금시장입니다. 최근에 조정 흐름이 역력한데요. 간밤에는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에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 백기련 연구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 저희가 뉴페이스를 모시게 됐는데 라디오 방송은 자주 해보셨습니까?
1: 아닙니다. 저는 TV 출연 위주로만 예. 했었어가지고 라디오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0: 역시 비주얼리스트라서 TV 출연을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별로 재미없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1: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수급 관련된 노이즈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어서 뭐 약간 주저주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사실 오늘 잠정 실적보다도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담아서 전자가 좀 얘기할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사실 주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적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0: 역시 그 본편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본편에서 나올 것들은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까?
1: 네, 일단 저희가 뭐 실적 발표에서 좀 컨퍼런스 콜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용은 한 세네 개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다들 궁금해를 하는 게 이 28년도에도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 상승 사이클, 가격 사이클이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결국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 그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캐펙스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투자 문제요.
1: 그렇죠. 예.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는 이제 국내라든지 해외 이 소부상 기업들의 이제 주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거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캐펙스가 이제 점진적으로 27년도와 8년도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이라면 드디어 이제 물량에 대한 성장 기반으로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오르면서 이 모멘텀이 생겨가면서 싸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캐펙스 관점에서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HBM 관련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아시겠지만 뭐 한 3~4년 전부터 나왔던 HBM 그리고 국내에 다행히도 하이닉스 주도로 움직이고 있었던 HBM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드디어 이제 물량들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수급 상황에서도 HBM이 어떻게 27년도와 8년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서를 좀 이번 실적 발표 시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연구원님께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3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언제입니까 이거는?
1: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목표 주가 기준은 27년도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27년. 네.
1: 그 뭐 사실 지금 목표 주가랑 현주가에 대한 괴리율이 상당히 큰 많이 나는 상황인데.
0: 그렇죠. 네, 거의 두 배 이상이네요.
1: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전고점 이상으로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다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여담이 있지만 한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쓰고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0: 하는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래서 컴백하는 과정에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 자료를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27년도랑 8년도 실적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높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조정 배경이 뭔지 이 실적을 왜 높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반도체 쪽입니다. 일단 저희가 반도체에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범용 메모리,
0: 그렇죠.
1: 두 번째로는 HBM,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에만 지금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내용들이 일 텐데요. 일단은 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인건비 그 노조 영향으로 이제 이런 충당금 효과를 제거를 하면 사실 파운드리가 내년에는 뭐 BEP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드디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이게 그 삼성전자 주가나 실적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용 그 메모리와 HBM 같은 경우는 27년도가 이제 올해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더 높을 가능성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좀 주요 실적 상승에 좀 추정치 상향의 배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2008년, 2009년 이쯤부터 삼성전자 쪽에 출입을 하면서 그때 보니까 마이크 쪽으로 연건이 위치 그냥 몸으로 좀 와주시면 되겠어요. 더 잘 들리게.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삼성전자 적자가 나가지고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막 이런 것도 썼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답이 있어도 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데요. 어쨌건 오늘 나온 실적을 통해서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원의 벽을 깼어요. 영업이익이 107조 원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쵸, 네.
0: 매출액이 이 정도만 나와도 엄청난 게 큰 회사인데. 네. 그런데 연구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조건들, 이번 실적에서는 아직 확인하기는 좀 어렵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되나요?
1: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시연되긴 조금 이르고요.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좀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준 숫자들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0: 네.
1: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에서 전사 영업이익이 107조 넘게 나왔잖아요. 그럼 네. 107조

0: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는 사실 이익에 기여한 게 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이제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이번 3분기 기준으로는 한 2조 정도 적자가 좀 나온 거고요.
1: 네.
0: 그러면 메모리에서 한 109조 정도 가까이 나왔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 컨센서스는 사실 110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다가 100조 정도로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1: 네네.
0: 환율이 그 사이에 좀
1: 그렇죠.
0: 많이
1: 예.
0: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 받아서 좀 눈높이가 낮아졌었는데, 환율 영향을 고려하고도 이렇게 107조, 109조 원 가까이 메모리가 좀 나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자료 통해서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던 장기 LTA 그 계약들 물량들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나눠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 3분기랑 지금 4분기 다가올 시즌도 예상보다 가격 상승폭은 좀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들, 그게 이제
1: 네네.
0: 실적 서프라이즈의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럼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됐으면 주가도 서프라이즈로 가면 좋겠는데, 주가는 영 힘을 못 낸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 딱 보고 나서, 시장 컨센서스보단 1% 정도 상향 이렇게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칫 실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0: 네, 이게 사실 아까 앞서
1: 예.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110조 정도였다가 100조 초반으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1: 네.
0: 107조 나왔기 때문에 딱 부합하는 실적이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딱 부합 어느 정도 그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100조 넘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땡겨봤을 때는 많이 싼 구간은 확실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 달 말에 있을 빅테크 실적 발표들 이런 게 훨씬 더 시장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저는 좀뭐 그려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삼전 실적이니 PER이니 모두 장식품인가요? 주가는 진짜 왜 이래요? 이런 왜냐면 워낙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테니까 요즘 주식 정말 재미없다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는 게요. 대외적으로 계속 어떤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몇 가지 ETF 리밸런싱 문제가 있고요. 옵션 만기 문제도 있고요. 자사주 매입 종료가 어제 종료가 됐죠? 돈된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변수로 짚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서 주가에 작용하게 될 거로 보세요?
0: 네, 일단은 앞서 말씀주신 ETF 리밸런싱이나 뭐 옵션 만기 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변동성에 그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저희는 이제 반도체 업이라든지 아니면 바텀업 관점에서 기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맥락으로 질문을 많이 요즘에 주시는 게, 특히 이번 주에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이제 주주환원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거 정도를 좀 추가로 하반기 기대했었는데,
1: 계속 수급이 그것만
0: 그쵸?
1: 있었으니까.
0: 네, 그 매입 수급이 없어지면 이제 뭐볼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결국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던 건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자사주 저희가 얘기했던 게 실적이 좋아지니까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올해 3분기 지나면서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네,
1: 네.
0: 내년 가면서 올해 3분기보다 분기별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쌓이는 현금이 200조가 넘어가고요.
1: 예.
0: 내년이 지나면 또한 400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추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다시 생겨날 수 있다라고 사실 보기 때문에, 매입이 종료돼서 아쉽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주주환원 모멘텀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벌어갈 수 있을지, 그런
1: 네.
0: 포인트들을 계속 좀 점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은 갈 여력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수급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다.
0: 그렇죠? 네.
1: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퍼사이클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에서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이런 걸 붙였을 정도로 반도체라는 게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나쁠 때는 엄청 나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분들은 예전이랑 다르다,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단 말이죠.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0: 네, 저희가 사실 이게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 구조를 한번 그러면 다시
1: 예.
0: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전과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항상 주가적으로는 좀 불편했던 소위
1: 그렇죠. 예.
0: 구간이었어서, 네,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반도체를 보면 기존에는 이제

0: 비메모리라고 하는 시장들과 메모리 시장의 비중이 뭐한 8대 2
1: 그렇죠.
0: 정도로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뭐 워낙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사이즈 기준으로 6대 4까지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앞으로 메모리에 대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긴다. 지금까지는 메모리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별로 못 쫓고 실적에 대한 진동폭도 되게 컸었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 계약 물량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축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과거와 좀 다른 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 예전 같은 배추 농사는 아니다.
0: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AI 사이클 나올 때 메모리 쪽에서 AI 메모리, AI 관련된 스페셜라이즈 특화 제품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되는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뭐 전방에 있는 그 빅테크 고객사들과 향후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없었고요. 네,
1: 그쵸,
0: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모바일이나 뭐 차세대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메모리가 그거를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 개발을 앞서서 하거나 뭐 캐파를 선행해서 할당해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이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랑 다르게 같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네, 바뀌게 되었고요. 그 말인즉슨 고객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캐파 준비를 미리 해나가면서 변동폭을 좀 줄어들 수 있게 뭐 이렇게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예전보다 이렇게 특화 제품들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 뭐 공급 과잉 측면이나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과거 대비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지금 번호 5000번 쓰시는 분이 번호 좋네요. 지수 89000

0: 그 상방 압력을 주는 것도 맞다고 해야겠죠. 뚫고 나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1: 네, 뭐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뭐 매물대나 이런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뭐 그런 거다 제쳐두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구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1: 네.
0: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28년까지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선 또 28년 이후로는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저희가 뭐 사실 메모리 사이클이 뭐 여전히 이제 업다운이 있긴 하기 때문에 뭐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를 아예 빵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변수라고 볼수 있는 게뭐첫 번째로는 그냥 메모리 자체적으로 일단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수요자들이 그냥 구매를 아예 지연시켜 버리면서 이제 그 수요가 빠지니까 공급 과잉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중국 쪽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올해 상장을 했죠. 상장하면서 시장에서 받은 자금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물량이 28년도부터 시장에 좀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그 AI PC 수요나 아니면 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폰 수요, 기타 이 세트 쪽에서 들어간 수요들이 없어지는 수요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교체 주기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도래는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28년도랑 29년도에 수요가 붙어버리는 역효과가 또 나올 수 있어요.
0: 그럼 램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1: 그쵸. 이제
0: 그렇다면?
1: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그쪽까지 이제 할당을 계속 못 해줘서 차츰차츰 뭐한 자리대씩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도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PQ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뭐 전혀 이제 실적이 부담스러운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 그러니까
1: 있고요.
0: 물량이나 금액이나 뭐 시기로 봤을 때도 다
1: 네.
0: 부담스럽지 않다.
1: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이 공급,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저희 이제 투자를 할때 예전에는 그냥 딱 범용 DRAM을 위한 투자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빡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HBM도 있죠. 속캠도 있죠. 일반 DRAM도 있죠. 그들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대규모로 뭔가 하나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 말인 뜻은 되게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린하게 조정을 해나간다라는 뜻이고요.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해나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 리스크는 상당히 적어지고 있는 거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 중국산 메모리들의 공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 네, 중국산 메모리들은 일단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저희도 이제 중국을 1년에 한 번씩 출장을 다녀오면서 채널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D램 생산하고 있는 CXMT와 그다음에 낸드 생산하고 있는 YMTC의 상황을 좀 볼게요. 일단 CXMT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사실 평년보다 투자를 거의 뭐 내년까지 해서 두배 이상을 늘립니다. 근데 이 투자가 일반적인 저희가 걱정하는 D램, 선단공정 D램 쪽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낙후된 그 예전 기술 기반의 D램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것보다도 그 내수에서 이제 AI 서버 투자가 워낙 강한데 미국이나 엔비디아 쪽에서 물량을 못
0: 안
1: 받는
0: 주죠.
1: 거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요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HBM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HBM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듯이 웨이퍼에 대한 잠식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중국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 수요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범용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HBM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 HBM 이야기 다 나온 김에 끝으로 HBM 이야기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은 지금 사실은 레거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메모리의 이익 자체가 한 단계 점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네, 뭐 아직은 사실이 삼성전자에서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가면 한뭐 10%에서 20%대로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에 사실 HBM 신제품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저희가 사실 한 3개월 전에는 HBM 27년도 가격이 올해 대비해서 한 많이 올라야 한 7, 80%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100% 이상, 100% 초반 정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익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 메모리의 수익성이

0: 훨씬 좋습니다. 거의
1: 그렇죠. 예.
0: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뭐한 80, 90%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인데.
1: 사기꾼들이네.
0: 그죠? 근데 이제 지금 HBM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낮거든요. 근데 뭐 분기별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도 멤버리의 신규 HBM 제품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좀더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의 격차가 축소가 되는 구간들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익 체력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1: 그럼 위에 있는 애가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애가 올라오는
0: 그쵸?
1: 거네요.
0: 개척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래서 실적의 그 사이즈가 체력이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하실 텐데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마음 가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년도 이익 전망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치 어떻게 보세요? 더 좋아질까요?
0: 네, 뭐 삼성전자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한 360조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기존 대비해서 27년도는 눈높이 높이면서 한 600조 원 가까이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도보다는 28년도 이게 이익 상승 사이클이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키일 텐데 28년도에도 한 600조 중반 정도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 메모리 쪽은 실적 기반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이 대형주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대형주의 내년부터 이제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물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Q에 대한 성장이 본격화되면 소부장 쪽이 더 강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료 통해서도 소부장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부장 종목 중에서 내년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추가로 신규 사업 붙는 것까지 찾아서 좀 교집합이 있는 것들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ETF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ETF를. Q의 성장이라는 건 전체 물량을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네.
1: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시장에서 잘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기련 유한타 증권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에서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귀금속 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통마늘 쪽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금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방송을 해드린 게 어제 같은데요. 지금 금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조정 국면이 역력한데요. 금투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고수경제는 금 전문 투자자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악플을 수집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뭐 그리고 대표님 때문에 금값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투자 성적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은과 금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성적표가?
1: 일단 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예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은을 좀 많이 샀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뭐 그거는 충분히 가격 올랐을 때 거의 다 정리가 됐지만 그 뒤로 이제 금 가격이 한 6월 말 정도에 한번 또 한 4,150달러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저렴하다. 그래서 좀 많이 사놨고 대략 한 예. 그 법인의 이제 유보금이 있으니까 그거 한 18kg 정도를 사놨어요. 금을. 예. 근데 이제 또 잘 오르는가 싶다가 금가격이 한 4,7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던 회복했던 금가격이 예. 다시 이제 또 제자리로 아. 돌아와서 예. 근데 여기다 심지어 환율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좀 지금은 가슴이 아프다.
0: 뭐 단기적인 손실이니까 평가손이니까. 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 나쁜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1: 아, 잠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예. 그래도 길게 보는 거니까.
0: 네. 맞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요. 자, 그런데 금값이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빠지긴 하나 봐요. 얼마나 빠진 겁니까?
1: 일단 올해 들어서는 최대 금가격이 한돈당 100만 원을 넘었던 그 가격이 지금은 67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0: 많이 빠졌네요.
1: 예. 뭐 시중에서 이제 골드바를 구한다고 하면 73만 원 정도에 구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한 110만 원 정도에 구할 수 있었던 가격이었던 것처럼 금가격이 대략 한 30% 정도, 은 가격은 조금 더 이제 낙폭이 큰데 한 50에서 60% 정도 이 정도의 하락을 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1: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딱 단기적인 측면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건 금리인 것 같아요. 아, 기준금리를 예. 더 올릴 거냐 예. 그리고 기준금리를 꼭 안 올리더라도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치솟으면 금에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시장도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안 좋은 그 경로를 보자면은 역시 금리가 오르면 채권에 투자하지 누가 이자도 없는 금에 투자하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거든요. 예, 예. 사실 금리가 4% 5% 오르든 뭐 5% 10%가 오르든 심지어 뭐 20%가 오른다고 해도 그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오히려 금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당장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대략 2에서 3% 정도 수준의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훌쩍 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의 이제 실제 금리는 이제 플러스 한 2.4%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보다는 차라리 미국 국채가 나은 거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국채를 사면 최소한 쿠폰 이자라도 계속 받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 요게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금값이 조정이 되더라도 실제 금리 인상기에는 금값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우려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부터 보통은 이제 금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게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9월에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냥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기준금리가 3.5%였던 게 18%까지 올라가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당연히 조정도 있고 횡보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24배나 상승했던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는 상승장이었던 걸 돌이켜보면 사실 지금도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기저가 뭐냐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국채금리가 5%가 넘고 기준금리가 네. 이제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 금리라는 숫자에 조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 요인을 뜯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0: 그렇죠.
1: 단순히 국채가 잘 안 팔려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채 공급, 국채에 대한

0: 공급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의 재정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요인들,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모든 요인들은 국채라는 숫자만 보면, 그 금리라는 숫자만 보면 금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금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1: 왜
0: 재정이란.
1: 그렇죠? 그 지금 공급과 수요가 다 문제가 있다면
0: 네.
1: 이 고금리 상황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더
0: 맞습니다.
1: 길어진다면은 채권 쪽의 매력이 더 부각되면은 그쪽으로 돈이 가면은 금은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좋은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일단 인플레이션이 금에 좋냐 안 좋냐라고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금에 좋습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 사실이 시장을 겁먹게 하는 요인이어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뿐이지, 과거의 금리 인상기를 전부 다 살펴봤을 때 인플레이션, 그것도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1: 네.
0: 공급망이 이제 막히고 그다음에 관세가 올라가고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금리 인상은 금가격이 좋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안 좋아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국가의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국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재정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진다라는 뜻이고,
1: 네.
0: 그리고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지금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지출하는 돈이 한 1조 달러 정도를
1: 그렇죠. 네.
0: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이 이자 비용도 더 커지거든요. 1조 달러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1년에 미국이 이제 그 세수가 한 5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세수의 20%를 뭐 교육을 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부채에 대한 이자 갚는 데쓸 정도로 미국의 재정 상황이 이미 지금도 안 좋은데.
1: 우리 돈은 지금 1,300조 원이니까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예산의 두 배?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금에 되게 좋은 이슈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금가격이 흔들리는 거에 내 마음도 너무 흔들렸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긴 호흡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네 마음이다.
0: 네.
1: 네,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그런 대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국채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국채 수요가 최근에 좀 부진하게 이어지는 것 같더니 간밤에 입찰에서는 수요가 생각보다 좋아서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수요 어떤 거예요, 지금?
0: 일단 이 부분도 되게 디테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그 저번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바이백 규모를 한 3배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제 들어봤었냐면, 아니 사실 우리는 들어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언제 있었냐면 1940년대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사실 바이백이라는 게 미국 정부가 산다고 그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른다, 사람들이 수요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수요를 공급을 줄이면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을 이루면서 금리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거에도 예전에도 이제 재정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미국의 부채 수준이 너무 많았던 1940년대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거는 기준 금리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국채를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엔 더좀 과격한 정책이긴 했지만 YCC라고 하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낮추면서 이렇게 좀 재정 압박을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금융 억압의 형태가 사실은 미국이 얼마나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에 그 결과로 미국의 국채가 얼마나 안 팔리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간밤에 입찰에서 이제 좀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국채는 잘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과거만큼의 수요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수요는 점점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국채에 대한 공급도 줄일 거다. 장기 국채에 대한 공급을. 네, 단기 국채는 얼마든지 중앙은행도 살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한테 넘길 수 있는 물량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한 하나의 요인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금을 둘러싼 장기적인 논리라면은 달러와 미국 국채, 요게 예전 같았으면은 안전자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 신뢰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 이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달러와 금, 그리고 달러 중에서도 사실은 이자를 주는 것도 미국 국채니까 미국 국채와 금이두 개가 양대 상맥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단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지.

0: 아, 사실 여기다 더불어서 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이런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이제 뭐 외환보유고에 동결당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결제망에서 배제되는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는 이런 이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나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가 된 겁니다. 거기다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그 가치가 뭐 예를 들면 30년 뒤에 뭐 이자까지 받아서 그 원금 플러스 이자가 과연 물가 상승률보다 더 월등할 거냐라는 측면도 쉽게 우리가 납득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가 이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도 서로의 국채를 잘안 사주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도 사실 국채 금리가 4%가 넘어갔는데
1: 그렇죠.
0: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랑스의 국채를 더안 사려고 한다. 뭐 오히려 차라리 일본 국채를 사려고 한다. 금리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국채,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국채라는 건 국가의 이제 재정이랑 가장 관련이 깊으니까 이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결국에 결론으로 가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히 선진국들은 이 재정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
1: 맞아요.
0: 재정 문제 심각한 게 오늘만의 이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수많은 선진국들이 있었고 주요국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부채 문제를 겪었는데 그럼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보면 결국엔 선택지가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출을 줄이거나, 네,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채 가치를 낮추는, 그러니까 좀 돈을 더 발행해서 이렇게 부채 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마지막 네 번째로 생산성의 혁신을 만드는 건데, 근데 지출이랑 세금을 늘리거나 이렇게 좀 긴축적인 방법은 그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선택하기
1: 아,
0: 쉽지
1: 쉽지 않아요.
0: 않은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돈을 더 발행해서 화폐 가치를 낮추고 그걸로 부채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을 이제 금융 억압이라고 하고 미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금융 억압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갔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게 보통은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고 여기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생산성의 혁신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 AI.
1: AI의 혁신.
0: 예, 과거로 치면은 뭐 2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아니면 대규모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승리하기만 하면 예, 최고의 베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뭐 영국의 이제 그 2차
1: 그렇지.
0: 산업혁명처럼.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AI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 그리고 왜
1: 다
0: 이런
1: 연결되는
0: 바이백
1: 거구나.
0: 규모를 늘린다고 하면서 금융 억압을 하는가? 이게 재정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사실 이거밖에

0: 상하원을 석권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요게 금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1: 네,
0: 네.
1: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의 스탠스와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관세를 좀더 올리고 그럼 그 무역 장벽을 쌓았던 것 혹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에 좀 반대 방향을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그걸로 인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도 조금 더 수그러들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금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0: 네.
1: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일단 첫 번째로 별 의미가 없다. 예,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큰
0: 그렇네요.
1: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금리가 좀더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0: 왜요?
1: 예, 그러니까 금가격 자체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더 오른다는 게안 좋은 이슈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그만큼 금리라는 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예,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그 가상금리는 그 국가의 신용이나 인플레이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더 오른다는 건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고, 국가에 대한 신뢰, 달러에 대한 가치가 더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가 좀더 아플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제 금이라는 자산만 바라본다면, 예,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이제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좀더 저는 뭐 금의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준다면, 예, 장기적으로는 더 달콤한, 예, 그런
0: 상승의 어떤 환기에 만들어진다.
1: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금을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예, 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억눌렸던 금가격 한 번은 또 다시 정상화를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 아, 요즘 악플에 많이 시달리시긴
1: 아,
0: 하셨군요.
1: 그럼요.
0: 금한돈, 예전에 2030년에 금한돈, 그러니까 3.75g이 3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요 전망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요 전망은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1: 네, 대략 2030년을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공급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전히 이제 그 논리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3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과한 이제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의 화폐 시스템을 불안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그 화폐 시스템에 살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끝이 어땠는지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과거부터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라는 이런 관성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불안화폐 시스템이 있었고, 그 불안화폐 시스템 중에 결국에 끝이 이제 금과 같은 태안화폐로 돌아가지 않았던 역사를 찾기는 매우 매우 매우 어렵다. 예, 사실 제가 찾았던 역사 중엔 없었거든요.
0: 지금 최근 사례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이 불안화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뭐꼭 금이 아니어도 돼요. 금이나 은이나 뭐 철이나 뭐 토지나 다양한 이제 담보가 되는 자산으로 돌아갔던 역사가 많은데, 그 과정 가운데서 화폐의 가치도 리셋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 가격도 리셋됐던 그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지금의 이제 단기적인 가격 흐름보다는 이제 어쨌든 우린 결말을 미리 알고 보는 거니까 좀더 이제 마치 영화의 결말을 스포당한 것처럼, 예, 그 이제 막 영화를 보면서 너무 몰입하지 않는, 예, 공포 영화는 몰입을 좀 덜하는 게 낫잖아요. 네, 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불안화폐라는 거는 국가가 실물 자산으로 바꿔줄 의무가 없는 화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신형화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상태가 나빠지면은 태환화폐, 바꿔줄 의무가 있는 그런 화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인플레이션 겪는 나라들이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자, 은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은값은 어떻습니까? 산업 수요도 많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기대만큼은 잘못 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1: 아무래도 은의 산업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그거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한 6년째 이미 공급 적자를 겪고 있을 만큼 사실 은은 잠재적 포텐셜이 되게 크다라고 이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 은 가격이 너무 하락폭이
0: 그러니까요.
1: 큰게 아니냐. 이 이야기는 일단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작년에만 은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은 가격이 거의 한70% 정도 재작년에도 상승을 했었다 보니까 사실은 산이 좀 많이 높아서,
0: 아, 너무 올랐기 때문에.
1: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은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예, 100 몇십만 원 정도 하던 게 이제 600만 원을 찍고 지금 300만 원이 된 건데,

0: 많이 그래도
1: 그렇네요.
0: 아직도 꽤
1: 예.
0: 많이 오른 거거든요.
1: 예. 코스피 9천 갔다 6천에 있는 것처럼.
0: 네,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연 뭐 은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1: 예.
0: 과거의 조정장 이제 뭐 예를 들면 2008년의 금융위기라든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1974년에 이제 은의 조정장을 따질 때이 정도의 조정이 없었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늘 있었던 조정이라서 이제 뭐 그냥 은 가격은 사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때 은의 100년의 사이클을 보면 금 가격이랑 그냥 오를 때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진다. 물론 아무리 상승 모멘텀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격 추세는 금을 따라간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아, 은이 좋지만 은이 오르려면 금에서 먼저
1: 먼저 가야 된다.
0: 트리거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지금이 아, 기회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1: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이 귀금속 중에 하나만 딱 꼽자면은 금, 은. 지금 최근에 또 수요가 괜찮은 구리.
0: 네.
1: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하나만 한다면?
0: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은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금과 은에 대한 투자가 처음이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조금 약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금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나는 좀 투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은을 구매하는 게좀더 매력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잘 버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수경제 오늘은 조교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여전히 썩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면서 6700선 중반까지 몸값을 낮췄는데요. 역시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내놨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찌됐건 펀더멘탈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 .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6: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로의 아침은 다소 쌀쌀했는데요.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7.4도, 강릉 20.9도, 대전 15.6도, 광주 17.3도 보이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오르고 청주와 대구는 25도까지 오릅니다. 한글날 연휴인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있어서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서울 도심에서는 밤고개 길 수서개역에서 수서 나들목 가는 길 1차로 부근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은 꽤 수월해져서 이제는 거의 밀리지 않는데요. 올림픽 대교 위에서만 잠깐 주춤합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반포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 쪽으로 밀려서 다리 위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예술의 전당 쪽으로는 서초역까지 쭉 신호대 길을 길게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교통량이 좀 늘면서요. 일직 쪽으로 8.25km 지점과 6km 지점에서 각각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도 따라서 성수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차량이 꾸준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100조 원 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 미국 국채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까지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3: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소폭 상승하며 출발한 오늘 우리 증시는 곧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0.3% 정도 떨어진 6,770선 후반을 기록하면서 6,800선까지 내주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대를 기록한 삼성전자 주가 역시 26만 원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어제와 큰 차이 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한 173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증시가 지지부진하는 건 밤사이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서 미 증시에 영향을 준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스닥 역시 9시 반 기준 1% 정도 내린 886선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수세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37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도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2.2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4: 국정감사를
5: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0: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1: 국감 주요 쟁점과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어제 열린 외통위 그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한동훈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3: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 예. 통일부
4: 아직은
5: 장관입니다.
4: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3: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4: 그래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0: 한동훈 의원이가 고라니 잡으려고 설치한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 장관은 사고다, 고의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6: 일단 정확하게 이제 국방부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은 유엔사와 함께 이제 현장 조사를 했죠.

0: 정확하게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1: 예.
0: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이 이 지뢰를 인위적으로 매설했다라는 것이 공식 발표입니다.
1: 예.
0: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분간해야 될 것은 이제 국방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유한 존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일단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헌법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헌법 제6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가치를 수행하는 것이 또이 통일부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남북 대화를 협상하기도 하고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단호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발표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지뢰 매설에 대해서는 유엔사에 함께 조사한 결과는 정전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북한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런 통일부의 본인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그걸 역할에 대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통일부와 국방부의 어떤 인식차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3: 지금 비극입니다. 참담합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 장병이 3명이 다쳤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뭐 어떻게 보면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발목이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참도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2: 예.
3: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동영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김여정이라 한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적반하장식의 태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런 인식을 합니다. 김정은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여정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하고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야 된다? 사실은 인정해야 될건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를 좀 앞둘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지, 인식 자체가 틀린데 뭐가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무위원들 사이에 어떤 관점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를 가르마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그냥 뜻밖의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거든요. 이게 교통사고입니까? 적이 도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확실한 인식을 통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단호한 대처요? 우리가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쪽이 도발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도리어? 저쪽이 공격한 게 아니야? 방어야? 그러면 저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도발하겠죠. 오판하고 도발합니다.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인 대응을 얘기하는 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이 도발했을 때 응징하는 게 맞는 겁니다.
1: 네. 북한의 최근 입장을 보면은 1mm라도 침범하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거 북한이 당황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0: 북한에서 입장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심각하게 굳이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런 입장을 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역대 정부를 막라하고 북한에서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항상 저런 식의 입장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1: 예.
0: 일희일비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견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외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통일부의 역할과 국방부 역할이 이제 존재한다고 얘기를 드린 것은 이 모든 국무위원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와 노동부와 또 산업부와 충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건전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는 대화의 채널도 열어놓고 남북한의 평화를 또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방부는 그와 반대급부로 또 단호한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하는 것이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는 것이 그게 국정이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저 그런 부분을 대처했다고 보고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도 아직 100% 다 모든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 역할에 맞는 저는 일을 할 거라고 보고 또

0: 더 도발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1: 네, 단호한 조치를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이제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 대북확성기입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렇게 좀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대북확성기라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2: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정부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북한으로부터 연명이라는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이 화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범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돈을 받은 쪽이 북측이고 그 영수증도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하시면 할말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전쟁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장병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책무가 뭡니까? 영토 보장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는 겁니다. 영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요, 북측이 군사 분계선 넘어오는데 경고 방송, 경고 사격, 그리고 조준 사격 원칙 대응을 안 하니까 북한이 와서 지뢰도 매설하고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토가 어떻게 보면 좁아지는 거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반하장식으로 1mm도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저쪽에 길을 살려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호한 대처라는 게 전쟁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단호한 대처라고 하는데 우리 DMZ, 아니 그 이른바 군사분계선의 남측 지역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는 게 단호한 대처입니까? 아니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가구나 뭐 그런 식구류 다 부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치우는데 그게 단호한 대처입니까? 어불성설이고요.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북한이 당황하고 있다. 아, 북한이 당황한 게 아니라 저는 국방부 장관의 이 인식을 보면서 발언을 보면서 당황을 넘어서 저는 황당합니다.
3: 지금 국방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었을 때 가장 누가 고통을 받냐 하면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나라 주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를 했었을 때는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근데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귀신 소리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막 무슨 냄비 긁는 소리. 이래서 굉장히 그 근처의 지역 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고통을 호소했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의 그 지역구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있는 쪽에서는 그분의 민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나라 국민께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김정은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김정은 눈치를 왜 봅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4: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이후 1mm라도 침범하면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우리 대응에 북한이 당황한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0: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12년차 전업주부이고 9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첫째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그 뒤로는 줄곧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꽤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아는 형님과 동생들이 많아서 자주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자리라고 하니 불만을 말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모임이 많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만 줬습니다.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조금만 더 써도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이 씀씀이만 크다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돈을 쓴 경우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거의 대화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너는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은 내가 봐주면 된다 라면서 거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 미련은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유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가면 아이들과 떨어지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생각하니 사실 무척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

0: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 제가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도 괜찮을까요? 12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해온 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전업주부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양육권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아이들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다 보니 자녀들과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아이들 양육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이 사연자분처럼 당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네.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0: 네.
1: 법원은 최종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을 함께 봅니다. 또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어떤지, 네. 양육 환경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0: 네.
1: 사연자님처럼 출생 때부터 줄곧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0: 네, 그렇네요.
1: 부족한 경제력은 남편에게 받는 양육비로 보완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경제력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 시어머니가 지금 봐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 문제 없는 걸까요?
1: 그러한 주장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법원은 조부모 같은 보조 양육자의 존재도 고려하지만 네. 실제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그 친밀도 등을 통해 판단되는 부모의 양육 적격성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1: 그동안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할머니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사조사에 대비해 알림장, 학부모 단체 대화반, 병원 진료 기록, 일상 사진처럼 내가 키웠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0: 네. 근데 지금 남편은 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당장 유괴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연자분이 실제로 주 양육자이고 엄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거 이거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걸까요?
1: 주 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 청인 힘을 쓰지 않고
0: 네.
1: 자녀를 데리고 나와 종전처럼 보호와 양육을 계속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 네.
1: 다만 반대로 이미 주거가 분리된 상황에서 네. 상대방이 별개의 거주지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몰래 또는 강제로 빼앗아 오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유치원 하원 시간에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도 이런 일방적 탈취는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요. 주 네. 양육자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오실 경우 그 사이에 남편 쪽 양육 상태가 굳어지고
0: 네.
1: 현재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남편에게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0: 네.
1: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0: 네.
1: 다만 자녀의 생활을 현저히 단절시키거나
0: 네.
1: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거처와 사유를 알리고 아이들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두세요.
0: 네.
1: 학교나 유치원도 가능하면 그대로 다닐 수 있게 해서 아이들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남편이 막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단 데리고 나온 뒤에 남편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이혼 소송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1: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말씀 주셨다시피 이혼 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먼저 정해두는 절차이고
0: 네.
1: 그 결과가 본안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0: 네.
1: 만약 나온 뒤 아이를 데려간 경우 유아인도 사전 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그런 사전 처분이 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사전 처분 이행 명령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재산 분할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사연자분은 12년간 살림만 해왔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전업주부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재산 변호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남편 명의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해온 경우에도 그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남편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못하고 계신다면 소송 중에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신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에 불리한 거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디를 돌봐왔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이제 주 양육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쳐 옮겼다고 해서 바로 유괴가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이혼소송 중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식당의 굴 요리에서 약 5cm 길이의 칼날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졌고 그 조각 하나가 음식과 함께 나간 거였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굴을 삼키기 전에 발견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죠. 음식에서 이렇게 위험한 이물질이 나오면 식당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식품위생법은 다른 물질이 섞여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칼날이나 금속 조각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물질이 음식에 섞였다면 식당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모르고 삼켜서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주방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적용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죠. 식당 측은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져서 들어간 거라면서 공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특히 칼이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남은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을 계속 제공했다는 건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따져볼 부분입니다. 혹시 식사 중에 이런 위험한 이물질을 발견하신다면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뒤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제이레벳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할로입니다. 공기가 차츰 차가워지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 또 단풍이 아름답게 짙어지는 시기죠. 농촌에선 수확을 앞두고 한창 준비해야 하는 때고요. 이런 기후변화는 특히 전통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위해서 매우 중요했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게 24절기죠. 그만큼 24절기는 계절의 추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아는 것을 철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철을 안다, 철이 나다, 철이 든다. 이 표현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성숙한 농군이 됐다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어린 사람이 성인이 돼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됐을 때도 우리는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요즘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요. 옷차림 제대로 하고 건강 챙기려면 진짜 철을 알고 철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지만 낮 동안 쾌청한 하늘 아래서 깊어가는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철을 아시고 이 철 지나기 전에 가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가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서울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익숙한 골목길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또 청계천에서는 빛과 영상으로 서울의 밤을 만나고 서울 산에서는 야간 등산 웰리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서울관광재단을 새롭게 이끌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서울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무엇인지 알아보죠.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많이 뵌 분인데. 자, 네. 카메라 있습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YTN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박기변 아나운서 팬이라 주말이면 뉴스앤뮤직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하는데 오늘 꼭 나오고 싶었던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서울 관광이 지금 철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이곳 서울에 대한 매력들이 한껏 알려지고 있는 시기에 관광재단에서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서울관광재단에서 우리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데 열일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했던 방송이고 지금도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하고 있는 방송인데 YTN 라디오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앞서 그 철이 들었다는 그 오프닝은 제가 서울 관광을 생각하면서 쓴 오프닝입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사실 우리 김병민 대표이사

0: 많은 분들께 다양한 역할로서 사실은 인사를
1: 네.
0: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역할로서 서울관광재단 대표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1: 예, 한 달이 채안된 신입사원입니다.
0: 소감과 포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1: 아, 예, 제가 아까 서울관광에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서울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이라면, 와,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많아졌네? 서울이 바뀌고 있네라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서울 1등, 이 1등이라는 소식이 이제 낯설지가 않는데요. 미국의 유령 여행 전문지에서 독자가 뽑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에 서울이 그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이게 나름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매체라고 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서울이 5위였습니다. 그리고 24년, 25년에 세계 대도시, 최고의 대도시 1등은 도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해 만에 이네 단계 순위를 껑충 뛰어넘어서 1등 도시가 된 거죠. 서울이 그만큼 정말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 찾는 분들에게 우리가 환대하면서 그 기억과 추억 경험들을 귀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앞으로의 1년, 2년이 정말 중요할 때다. 그래서 더큰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0: 세계 최고의 대도시요?
1: 네. 왜냐하면 대도시랑 소도시를 구분해서 투표라고 평가를 합니다.
0: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서울이?
1: 넘버원. 네.
0: 와,
1: 엄청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할 일이고요.
0: 그러네요.
1: 네.
0: 야, 대단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기가 되게 그럼 민망해졌는데요. 현 시점에 서울 관광 진단해 주십시오.
1: 아, 예.
0: 냉정하게 이걸 여쭤보려고
1: 숫자로
0: 그랬거든요.
1: 1등. 근데
0: 네.
1: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종로 3과 뉴스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네, 지금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동네로 들어갔을 때 종로 3가를 뽑은 거죠.
0: 아, 그래요.
1: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도시 평가 1등과 거의 흡사합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뭘까? 그러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우리는 내사산, 외사산과 한강과 지청의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데,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첨단 기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다채로운 매력들이 결국 서울을 알리는 힘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대표님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1: 서울 사람입니다.
0: 원래부터가 고향이
1: 예,
0: 서울이세요?
1: 태어나기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0: 그럼 서울에 대한 일단 애정 자체가
1: 예.
0: 다르시겠네요.
1: 서울에 살고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 2년 동안 서울시 부시장을 하면서
0: 네,
1: 서울 오만
0: 맞습니다.
1: 핸드를 하고 나니까, 네, 정말 많은 애정이 더 생겼습니다.
0: 네라는 말에 굉장히 서울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져. 서울을
1: 예.
0: 되게 애틋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그만큼 애정이 듬뿍 담겨서 앞으로 서울 관광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 관광 즐기는 국내외 관광객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는 관광객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을 만들겠다 이렇게
1: 네.
0: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1: 민선 9기의 새로운 비전은 글로벌 탑, 삶의 질 특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면서 그 세계 최고의 도시가 아까 말한 순위로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 한껏 올라갈 때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느낄까요?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가 청계천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남산을 오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한강에 가면 하루 종일도 한강에서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피크닉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그리고 치킨과 맥주를 한강라면을 즐기는 그 한강에서의 모습을 외국인들도 꿈꾸고 있지만 우리
0: 네.
1: 시민들도 행복하거든요.
0: 그럼요.
1: 서울 시민의 일상이 가장 행복해질 때 이곳 서울을 사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삶의 질을 시민의 삶의 질을 한껏 올리는 일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으로도 이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0: 대표님도 서울 출신이시면
1: 네.
0: 한강을 바라보면서 돗자리 깔고
1: 네.
0: 치맥하고 막
1: 너무 좋죠.
0: 자주 하셨어요? 뭐 요즘엔 바쁘셔서 못 하신다 하더라도.
1: 아이들이 제가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좀 어립니다. 그 지금 계절이 최고예요. 그 사실 한더운 그 여름에는 가서 피크닉 가기 좀 어렵고요.
0: 덥죠. 예.
1: 9월, 10월 그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저녁 시간 그리고 낮 시간에 돗자리 하나 들고 한강에 나가서 의자 몇개 깔아놓고.

0: 같이 라면 먹고 공 하나 들고 와서 공놀이 하고. 혹시 내일 저녁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뚝섬 한강공원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한강에 드론 라이트 쇼를 하거든요.
1: 네.
0: 예, 이 드론 라이트 쇼를 보면서 오시는
1: 네.
0: 정말 많은 우리 내국인들 또 외국인들도 한껏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강의 매력은 예, 파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제가 치맥과 한강
0: 네.
1: 그 공원 즐긴 걸 여쭤봤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로 홍보를 드론 라이트쇼 홍보를
0: 네.
1: 바로 넘어가셨어요.
0: 굉장히 재미있는 테마를 연결할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 라이트 쇼가 맨날 똑같은 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때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야구 좋아하는 야구 팬들 많으시죠?
1: 네.
0: 얼마 전에는 우리 야구 구단과 함께 야구를 주제로 드론 라이트 쇼를 하고 그 앞에 치어리딩 공연까지 했는데 야구 팬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내일은 조선 판타지를 주제로 우리 서울의 오랜 역사를 드론 쇼로 연출하는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1: 몇 시입니까?
0: 내일 저녁 7시 정도가 아마 될것 같은데요.
1: 네. 내일 저녁 7시 한강 가면 볼수 있는
0: 드론
1: 건가요?
0: 라이트 쇼를 그때부터 사전 공연이 있고 사전 공연 이후에 드론 라이트 쇼가 7시 반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1: 예, 아, 지금 요즘에 날씨가 너무
0: 네.
1: 좋아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서울 관광 뭐 이미 뭐 세계 최고 대도시 1위인 서울인 만큼 서울 관광에 대해서도 많은 해외 관광객도 이미 익히 아시잖아요.
0: 네.
1: 뭐 캐대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울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 서울 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카리나 윈터 라이즈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서울 신드롬이라는 콘셉트로 글로벌 캠페인 진행하고 있네요. 이거 뭐 대단한 것
0: 네,
1: 같은데요.
0: 광고 영상을 찍었고요.
1: 예.
0: 저희가 광고 영상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주 정도가 됐을까?
1: 네.
0: 벌써 1억 뷰의 조회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등을
1: 네.
0: 종합했지만 작년도에 이 백모델을 섭외해서 우리 명예 홍보대사를 하신 분이 블랙핑크 제니.
1: 아, 맞습니다.
0: 예, 이 영상은 6억 뷰가 넘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에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딩을 알리는 일도 저희 재단의 역할이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글로벌 탑스타가 단순히 서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안에 녹여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카리나 윈터 라이즈와 함께했던 캠페인의 주제는 서울 신드롬입니다.
1: 서울 신드롬 어떤 건 거예요,
0: 그러니까
1: 정확하게?
0: 외국에서 서울을 찾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서울병을 앓는다, 서울 아리를 하고
1: 서울
0: 있다. 예, 이런
1: 아리.
0: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서울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 서울 사람처럼 같이 꾸며도 보고, 서울 사람처럼 맛있는 먹거리를 먹어도 보고, 요즘 서울 곳곳을 보면 건강하게 운동하고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1: 많죠.
0: 같이 러닝하고 있는 서울 사람들처럼 운동도 해보고, 이런 일들의 편안한 일상들을 함께 즐기는 매력을 이 서울 명예 홍보대사인 탑스타들이 함께 서울 아리를 하는 영상에 담은 거죠.
1: 야, 그 영상만으로도 많은 해외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진짜 오고 싶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뭐 한복도 입어보고 고궁도
0: 네.
1: 거닐어보고 그것도 되게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0: 제가 관광재단에서 여기로 오는 길 중간에 광화문을 지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광화문을 지나오는 시간이 제가 9시 조금 넘는 아침 일찍이었는데 광화문 앞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1: 맞아요.
0: 같이 서울 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1: 맞습니다. YTN 라디오 FM 94.5MHz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지금 오시면 이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댓글창에 지니님이 서울 신드롬 와우 컨셉 너무 좋다
0: 와,
1: 이렇게 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우리 관광재단의 직원분들이
1: 네.
0: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또그새 글로벌 스타가
0: 네.
1: 신선으로 나오는
0: 네.
1: 컨셉이잖아요.
0: 그러니까 신선으로 과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매력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맞아요.
0: 신선을 컨셉으로 과거의 궁 앞에서 서울의 매력들을 알리면서 다시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그 라이즈가 신선으로 쫙 둔갑을 하면서 왔던 그 영상도 새롭게 오픈했는데 카리나 윈터의 영상이 1억 뷰 조회라면 라이즈 편도 많은 사랑을
1: 와.
0: 받고 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혹시 지금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서울 신드롬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0: 그럼요.
1: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0: 네,
1: 거예요.
0: 유튜브에서 카리나 윈터 라이즈
1: 네.
0: 서울 신드롬 검색해 보시면 예, 저희가 비지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시 관광지
1: 네.
0: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자랑 좀 하면
1: 네,
0: 이번에
1: 자랑하십시오.
0: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1: 헉!
0: 100만 구독자.
1: 와.
0: 예, 근데 그 100만 구독자가 서울 시민의 100만 구독자가 아닌
1: 예.
0: 전 세계 사람들의 100만 구독자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이 비지 서울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서울

0: 알리고 또 그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서울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비지 서울도 많이 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비지 서울 골드 버튼 받았다고 합니다. 100만 넘었습니다. 와이탈 라디오 분발하겠습니다.
0: 아직 골드버튼이 아닌가요?
1: 저희 곧 갑니다. 곧 갈 겁니다.
0: 저도
1: 네.
0: 가서 구독 한번 더
1: 네,
0: 드리겠습니다.
1: 오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0: 저희랑 같이
1: 이런 기대를
0: 콜라보해도 괜찮을
1: 합니다.
0: 것 같은데요.
1: 저희가 그 서울 신드롬 영상을 살짝쿵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0: 아,
1: 생각도
0: 예, 도움이 될 겁니다.
1: 고맙습니다. 가을 날씨 진짜 좋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밤이 진짜 좋다. 야경, 그 밤의 분위기 너무 좋다. 이게 벌써
0: 그렇죠.
1: 소문이 났더라고요. 진짜 서울 밤에 대해서도 자랑 좀 해주세요.
0: 저희가 민선 9기에서 야간 경제를 핵심 컨셉트를 잡고 지금 시행점을 펼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서울을 왜 찾을까라고 물어보면 서울의 다양한 매력 중에 제가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1: 네.
0: 바로 그첫 번째 이유는 안전이죠.
1: 그렇죠.
0: 예, 어디를 가도 그리고 여성 혼자 저녁 시간을 걸어가도 안전한 도시. 세계에 그런 도시가 흔치가 않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더군다나 교통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저렴한 대중교통으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한참 뜨고 있다는 아까 종로상가의 익선동을 비롯해서 야간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한강에 가서도 저녁 시간대에 빛나는 한강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청계천변을 걸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한강의 그 청계천의 정취가 있고, 야간 곳곳에 이런 그 야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는 야간 문화까지 더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물관, 또 보고 싶은 문화공간, 이런 데는 저녁 시간에 문안 여는 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충분히 그 저녁 시간에도 그 매력들을 더 시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이건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저녁 있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 맞습니다. 정말 안전, 어찌 보면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한
0: 네.
1: 아주 그냥 기본 이거는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0: 안전해야 돌아다닐 수 있고,
1: 맞네요.
0: 예, 그래야 시민의 일상을 똑같이 즐길 수 있지.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수 있는 공간 외에는 가지 못하거든요.
1: 맞아요. 맞습니다. 야간 관광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 앞서
0: 네.
1: 이제 종로 3가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아까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영국 타임아웃이
0: 선정한
1: 선정한
0: 네.
1: 거군요. 201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 종로 3가가 올랐고, 익선동 뭐 서순라길처럼 오래된, 사실 이런 오래된 동네인데
0: 네.
1: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네고, 근데 그 익숙함에 대한 전통을 지켜나가면서도 현대가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울의 대도시 1위 중에 그 선정 이유들 있잖아요.
1: 네.
0: 서울에서 모든 것이 가능이라는 서울 신드롬도 얘기했는데, 서울에 오면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느낄 수 있는 럭셔리 여행의 문화들도 있지만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울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1: 네.
0: 익선동이나 종로상가에 가면 그런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가성비가 높은 맛집과 여행 명소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앞서 캐대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1: 네.
0: 작년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콘텐츠가 사실 서울에는 보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 콘텐츠를 보고 남산을 가기도 하는데, 특히 그 주인공인 진우와 루미가 밤에
1: 네.
0: 낙산 성곽길을 손잡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서울의 매력을 종로 3가까지 이끌었다고도 생각합니다.
1: 야, 진짜 멋지고, 지금 종로 3가뿐만 아니라 청계천, 뭐 아까 한강도 있었고, 곳곳에 너무나 좋은 관광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서울의 관광으로 묶어서 연결하는 것, 이게 진짜 재단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0: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인데요.
1: 네.
0: 요즘 유튜브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약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알고리즘이 유튜브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제가
1: 그렇죠.
0: 바퀴 베는 거를 좋아하면 누르면
1: 네.
0: 뉴스의 뮤직으로 연결돼서
1: 네.
0: 돌아가고 그 결국 내가 좋아하는 쪽이 이렇게 타고 타고 그쪽 방향의 알고리즘이 연결되는 것처럼 저는 서울 관광의 알고리즘을 연결하고 싶어요. 아까 한강을 즐기기 굉장히 행복했던 분들이라면 이게 한강 외에 지천으로 걸으면서 그 지천에 있는 수변 감성 거점, 우리가 여기 물빛나루라고 표현하는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대표적으로 혹시 이번 주말에 안 가본 분들이 있다면 서대문의 홍제폭포를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홍제폭포 앞에 이 홍제폭포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수변 감성 거점의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1: 네.
0: 여기 진짜 명소예요.
1: 사람
0: 이런
1: 많겠는데요? 가도
0: 사람
1: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아유 아니, 야외의 테라스에서 얼마든지 커피 한잔 즐길 수 있고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즐기고 조금 더 걸어가면 이런 지점마다 수변 감성 거점

0: 이 외국인들에게 등산복도 빌려주고 등산화도 빌려주면서 같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10월 말부터 3주 동안 이 등산을 거점으로 하는 어텀 하이킹 위크를 진행하는데, 관악산을 한 주, 그 다음에 북한산, 북악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기에 굉장히 재미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1: 네.
0: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10월 26일부터입니다.
0: 네.
1: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관악산 위크, 북한산 위크, 북악산 위크.
0: 네.
1: 되게 다양하게 준비하셨네요.
0: 그 안에서 같이 산을 등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밤에 그 한양도성 성곽길에 이렇게 청사초롱을 들고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예,
1: 네.
0: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 등산관광센터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와 보셔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 네, 서울 하이킹 위크 어텀도 좀 많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좀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때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프라인으로 연간 축제지도 발간하셨네요?
0: 할 예정이다.
1: 예정입니까? 이거 그러면 어디에 비치가 되는 거예요?
0: 저희가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서울의 곳곳에 관광 안내 정보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라고 표현된 공간에서 또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이 서울 관광을 안내하곤 하는데,
1: 네.
0: 이곳에 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많으세요. 여기 이제 앞으로 365일 1년 동안 서울이 축제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혼자 다는 못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미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서울도 하고 있고, 서울은 이제 겨울에는 비초롱 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등 좋은 행사, 가을에는 어떤 페스타가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강남에서 강남 축제를, 강남 페스타를 아주 멋지게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강남구에서 하는 겁니다.
1: 아.
0: 그리고 우리가 그 5월 달 날씨 좋을 때는 중랑구의 중랑체인 장미축제라죠. 이건 또
1: 네.
0: 중랑구가 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하고 있는 좋은 축제를 하나로 모으고, 외국인 관광객이나 서울 시민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서울을 즐기고 싶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하나로 연결하는 일이 관광 플랫폼으로서 우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1: 네, 진짜 앞으로 서울 관광이 더좀 기대되는 오늘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고
0: 예.
1: 싶어가지고 사실 앞서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정무 부시장으로
0: 네.
1: 계셨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 지금 2심 재판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죄 선고
0: 네.
1: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재판부가 또 오세훈 시장 그 재판도
0: 네.
1: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1심과 앞선 판결과 다른 뭐 결과 기대하십니까? 어떠세요?
0: 10월 말에 이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재판 판결을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실체적 진실 자체가 그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죄와 관계가 없다, 무죄라고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나왔던 재판 결과를 보면, 일방적인 명태균 씨가 건넸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 2심 재판부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진행됐던 일들을 특검이 무리하게 엮은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2심 결과는 당연히 무죄로 나올 거로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신체적 진실을 얼만큼 완벽하게 재판부가 정리해 주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2년간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장 가까이서 상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그 당시 사건이 있었다고 할 때는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자체 보궐선거를 같이 이끌었던 관계에 있기도 했고요.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계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는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 실체적 진실이 바로잡히는 일이 10월 말에 꼭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얘기 드립니다.
1: 예, 전망과 기대가 섞인 말씀하셨는데, 혹 여기 짧게입니다.
0: 네.
1: 전망과 다른 결과 나오면 그 향후 계획도 있으세요?
0: 그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1: 네.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그 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셔서 이 질문 짧게 드렸습니다. 한 40초 정도 있는데요.
0: 네.
1: 앞으로 서울의 가을을 즐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서울은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마다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디든 걷고 어디든 운동하기 좋은 공간이고 경치를 즐기기 참 좋은 때인데요. 서울이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한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는 따릉이를 타고 한강에 가서 한강에 자전거를 거니다가 선착장에서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 치맥을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울이 갖고 있는

0: 좋은 자원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께서 정말 멋지게 즐기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0: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슬기로운 라디오 시작했고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2부로 다시 올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6: YTN i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날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남부에 제주에 그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고 바람도 부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좀 많습니다. 오전 교통량이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차가 많은 가운데 중동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노후지 분기점에서 중동까지 쭉 정체되고 있습니다. 노후지 분기점에서 중동까지 꽤 답답한 상태고요.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도 한 번 더 밀립니다. 반대쪽으로는 장수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일산 들어가기 버겁고요. 의정부에서 판교 방향으로 양주요금소에서 노고산 터널, 구리에서 토평, 광암 터널에서 송파까지도 의정부에서 하남 쪽 진입하는데도 차가 많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북서태평양이 아주 분주하다고 합니다. 태풍 3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일본 쪽 바다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중 29호 태풍은 지금은 가장 약하지만 따뜻한 바다를 지나며 이번 주말쯤 아주 강한 태풍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태풍,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일본이 작은 곰자리에서 따와 지은 이름인데 우리 귀에는 가을이면 즐겨 먹는 달달한 간식처럼 들립니다. 29호 태풍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고무신, 2번 고드름, 3번 고구려, 4번 고구마. 1번 고무신, 2번 고드름, 3번 고구려, 4번 고구마.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오늘 이 정답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태풍 이름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인가 싶었어요. 보통 여러 나라들이 몇 가지 이름을 제출을 해서 그중에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제안한 거고 작은 곰자리에서 따와서 이런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달달한 든든한 우리의 간식이 떠올라서 말이죠. 고무신, 고드름, 고구려, 고구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유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꽂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947번님이 맛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871번님도 와우, 예. 맛있겠다고 이렇게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4261번님도 태풍이 맛있어 보이기는 처음이네요. 1283번님, 저의 최애 간식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그래서 태풍이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름에서 느껴지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지금 전망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태풍으로 커진다고는 합니다. 이 태풍이 지금은 약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거죠. 다만 그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운 이름이어서 저희가 오늘 문제를 내봤습니다. 일본이 작은 곰자리에서 따와서 지은 이름이고요. 우리에게는 가을철이면 즐겨 먹는 간식처럼 달달한 이름으로 느껴집니다. 29호 태풍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고무신, 2번 고드름, 3번 고구려, 4번 고구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힌트송은 오늘 이 정답, 이것의 친구가 부릅니다. 뜨거운 감자가 부르는 고백.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품목이죠. 하지만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식약처가 식의약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국민에 전달하기 위해서 식약처 직원을 영 인플루언서 샤크크로 선발해서 콘텐츠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자세히 알아보죠. 식약처 현진우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우리 대변인님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1: 연초에 제가 한번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전화로 그때는 인터뷰하셨죠?
1: 네, 그때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0: 그때는 대변인이 아니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1: 아,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채용 같은 총괄을 맡고 있었던 채용 총괄 팀장이었고요. 이제 네. 지금은 오늘 이제 대변인으로 네. 이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0: 대변인 되시니까 어떠세요?
1: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0: 아, 저 잠깐 얘기했는데 퇴근이 되게 늦으시답니다.
1: 예.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출장까지 오셨네요. 네. 고생하십니다.
1: 네.
0: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해서 훨씬 더 아마 더 쏙쏙 이해하시지 않을까 오늘 내용에 대해서.
1: 네.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그런 기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1: 네.
0: 식약처의 영 인플루언서 샤크크 네. 이게 뭔가요?
1: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직원 하면 우리가 인플로이라고 하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홍보하는 영향력 있는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 샤크크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식약처를 네. 빨리 발음하면 샥처가 돼요.
0: 아, 식약처. 식약처.
1: 샥에다가 창의력 있는 인재,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크루를 합성한 샤크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약처의 창의적인 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거 영크크라고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노래 가사.
1: 네. 좀 유행하는 그 약간 가사인데요. 조금 따라했습니다.
0: 네. 네. 좋은데요. 샤크크, 영 인플루언서 샤크크입니다. 근데 좀 발음이 어렵기는 하네요.
1: 네.
0: 영 인플루언서 이게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1: 그 쉽게 말씀드리면 식약처 직원이 정책을 소개하는 출연자이면서도 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기존에도 예를 들면 식약처장을 AI 캐릭터로 활용한 쇼츠를 만든다거나 인기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통한 ADHD 치료제의 오남용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거나 하는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식약처 직원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해서 정책을 보다 쉽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의 감각과 언어를 활용해서 식약 정책을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영 인플루언서 어쨌든 직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분들은 식약처의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1: 네.
0: 그 홍보하는 그 방식

0: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들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1: 그렇죠. 약간 이제 최근 트렌드나 최근에 무엇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빠르게 캐치하고 또 식약 정책을 좀 접목시켜서 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이 이게 최근에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같은 걸로
0: 맞아요.
1: 전달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다면
0: 네.
1: 요즘에는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 릴스 같은 SNS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많은 이런 쪽에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앵커님 초통령 하츄핑 아십니까?
0: 오, 그렇죠. 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식약처가 이 캐치 티니핑과 협업한 이제 깨끗하게 손 씻기 요 영상이 무려 한 4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달성하고 우리 아이와 매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모님의 응원 같은 말씀도 저한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콘텐츠 통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정책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0: 영 인플루언서 언제부터 이거 하신 거예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1: 아,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실 지난 화요일부터 영 인플루언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뽑는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청사에 포스터가 붙었는데 되게 독특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밈력고사라는 거를 저희가 포스터를 붙였어요. 밈력고사. 그래서
0: 네.
1: 우리가 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행어, 유행 음악 같은 문화를
0: 네.
1: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밈을 맞춰보는 테스트를 저희가 포스터를 붙여서 QR코드로 이제 스캔을 하면
0: 예.
1: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만약에 너무 잘 맞추셨다. 그러면 당신은 밈잘 알. 밈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샤크크에 도전하세요. 이런 문구가 나오도록 자연스럽게 홍보했습니다.
0: 아니, 그럼 거기서 테스트에서 통과 못하면 도전 못하는 거예요, 아예?
1: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나 두개 같이 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잘하는 새싹.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해서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하기도 했어요.
0: 아니, 그러면 샤크크에 지원해 보세요. 이 문구를 못 받은 분들은 지원조차 못 해요?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지원하기 버튼을 그 밑에 하단에 이제 지원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트렌드를 잘 알구나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0: 한번 본인이 테스트하는 거군요.
1: 네,
0: 나의
1: 그렇습니다.
0: 수준을.
1: 네. 그래서 저는 온 김에 앵커님한테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0: 저 통과 못할 것 같아.
1: 제가 보기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0: 네.
1: 저희 밈력고사 그 질문 중 하나였는데, 이게 Z세대 분들이
0: 네.
1: 이제 엄마가 늙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엄마 내가 땡땡땡땡 네 글자 할 거야 이렇게 보통 말하곤 하는데요. 이네 글자가 뭘까요? 제가 어려우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0: 네.
1: 냉장 보관할 거야. 동결 건조할 거야. 평생 사랑할 거야. 셋 중에 뭘까요?
0: 아, 이거 다 보기가 있습니까? 원래
1: 네,
0: 밈력고사가?
1: 그렇습니다.
0: 동결건조겠죠.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엄마가 늙지 않게 하기
1: 네.
0: 위해서. 근데 사실 1, 2, 3이 다 애정이 들어간 보기이긴 하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이 마치 동결건조 과일처럼 엄마가 평생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0: 요
1: 뜻이잖아요.
0: 정도의 수준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밈력고사?
1: 예,
0: 아,
1: 요렇게.
0: 많은 분들 도전하셔도
1: 네.
0: 되겠습니다. 제가 맞출 정도면 아마 많은 분들 맞추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걸 테스트 한번 거쳐서 이제 실제 도전을 하시고 거기에 뭐 지원해 보세요 없어도 본인이 그럼 나 조금 더 실력을 키워서 직접 지원해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0: 밈력고사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나요? 밈력고사?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하던 이제 공공기관의 포스터랑 모집할 때좀 다르다 보니까
0: 네.
1: 실제 직원들 관심을 좀 끌었고요. 한 이게 모집하면서 이제 찍어보신 분들이 한 600여 명이 돼요. 네.
0: 예.
1: 저희 식약처 직원이 한 4천여 명쯤 되니까 그 많이 이제 보셨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원자 모집하는 것보다는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한 것이 이번 모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영 인플루언서 나이 제한 있나요?
1: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조금 이제 4, 50대 분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0: 네.
1: 네. 마음이 젊으면, 네. 신체 나이는
0: 마음이
1: 상관없습니다. 네,
0: 영하시면
1: 그렇습니다.
0: 괜찮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1: 직원들 반응은 나쁘지 않았고요.
0: 나쁘지 않습니까?
1: 새로운, 네.
0: 저희가 SAT라고 저희 슬기로운 네. 라디오상의 퀴즈가 있어요. 네. 앞서 들으셨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약간 반발이 나옵니다. 문제 수준 좀 높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 밉력고사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1: 그래서 이게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 네. 이런 업무에 희망하는 분들을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 했던 이제 저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1: 유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또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정말 적임자를 이제 뽑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0: 예,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셨대요. 아까 600명 넘게 테스트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발은 아직 안 한 건가요?
1: 아, 선발이 됐습니다.
0: 선발 됐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선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관심을 유도해서 지원을 하신 분들이 자기소개 영상이라든지 또 자기가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 있는 영상을 또 저희가 짤막하게 1, 2분 정도 제작해서 지원할 때 저희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토대로 저희가 적임자분들 뽑았습니다.
0: 그거는 정식 이제 그 지원 절차, 전형 절차에 실제 영상으로 지원하고 이런
1: 그렇죠.
0: 게 있었군요.
1: 네.
0: 총 몇 분 뽑으셨어요?
1: 아, 저희가 총 한 분 뽑았습니다. 그래서
0: 아, 경쟁률 너무 셌겠네요.
1: 네, 그래서 경쟁률 조금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되게 독특한 콘셉트에 네. 이제 그 춤과 율동에 능하고 또 식약 정책을 잘 아시면서 또 이제 샥처 이모, 약간 이모의 앞치마를 두른 약간 이모 컨셉의 적임자를 영 인플루언서로 이제 저희가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0: 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선발된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이제 선발된 분도 이제 앞으로 저희 기관, 저희 식약처를 대표해서 저희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전담하게 되니까
0: 네.
1: 이제 그분도 이제 뭐 내신 부담도 있으실
0: 그렇죠.
1: 거고 또 기관에서 또 거는 기대도 있을
0: 그럼요.
1: 것이고요. 또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식약처에서도 기존에 유튜브나 SNS 하실 거 아니에요.
1: 네,
0: 식약처
1: 네.
0: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많이 홍보하셨을 텐데
1: 네.
0: 이번에 영 인플루언서 이분이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기존 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식약처가 그동안에도 예를 들면 식품, 의약품의 꿀팁 같은 거 전달하는 뭐 슬기로운 식약 탐구 생활 같은 다양한 정책 콘텐츠 제작해 왔어요.
0: 네, 네.
1: 뭐 예를 뭐 SNS 영상을 좀 쉽게 만들어서 밤에도 야간에 러닝할 때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쉽게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몸으로 말해요 같이 식약 정책 키워드를 춤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부터 상황극을 통해 잘못 알려진 식약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콘텐츠 같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이 영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조금 출연진을 고정하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팩트체크라든지 뭐 율동을 가미된 재미난 영상들을 좀 시리즈로 제작을 해서 좀 국민들한테 쉽게 보다 알기 편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려는 기획을 갖고 있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식약처를 조금 더 우리 국민에게 친근하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영 인플루언서 그 활약이 참 기대가 되고 어떨까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국민들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런 부분 좀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하는 게 있으세요?
1: 네, 저희가 식약처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국민학과 소통하는 방식도 이제 시대에 맞게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의 이번 시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영 인플루언서는 앞으로 식약처 정책을 좀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 가미된 여러 가지 홍보 시도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보시다가 좀 좋은 의견 또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거에 대한 것은 또 날카로운 비판 또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앞으로도 잘 쉽게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0: 이번에 새로 선발된 영 인플루언서가 만든 콘텐츠 이분들의 활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식약처의 공식 SNS, 예를 들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여러 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또 뭐 예를 들면 다른 유튜브 채널과 협업이라든지 그래서 국민분들께서 많이 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여러 매체를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식약처의 새로운 홍보 담당자입니다. 영 인플루언서의 활약 기대해 주시죠. 지금까지 식약처 현진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은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한글날 연휴여서 YTN 라디오는 주중 휴일에 주말에 방송하는 뉴스앤뮤직으로 여러분 생방송으로 3일 동안 만날 거니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이번 주는 오늘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태풍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3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쪽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29호 태풍. 지금은 약하지만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이번 주말쯤에는 이게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문제로 낸 이유는 이 태풍의 이름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이거든요. 작은 곰자리에서 따와서 제출한 이름이라는데 우리에게는 이거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고 정겹고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어서 요거를 문제로 냈어요. 1번 고무신, 2번 고드름, 3번 고구려, 4번 고구마. 4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죠. 앞서 힌트송 같은 경우는 이것 오늘 정답 이것에 친구쯤으로 여겨지는 감자, 뜨거운 감자의 노래도 힌트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뭘까요? 보내주시지요. 3561번님은요. 정답을 알려주시는데 안 보낼 수가 없네요. 흐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막 힌트송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답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여러분? 5899번님, 배송 중에 슬라생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들어주고 계신데요.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방송이 좀 힘이 되어 드리면 좋겠고, 쉬면서 들으시는 분들께는 좀 편안한

게좀 즐길 수 있는 혹은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네요. 4230번님은요, 늘 상식과 생활에 이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4230번님. 이렇게 상식과 생활에 이롭다고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9914번님은요, 아, 막걸리랑 했으면 더 좋았을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태풍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이 정답을 보니까 막걸리가 생각이 나신 걸까요? 그렇죠. 1597번님은 진짜 이것에 환상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김치를 적어주셨네요. 김치면 진짜 이것과 환상조합인데요. 집에는 지금 김치는 없고 이것.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치가 떨어졌나요? 김치 빨리 담그시거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겨울철 오는데. 8616번님은요, 겨울철 살찌게 만드는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우리 거라고 우겨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제출한 이름이다라고 해도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름이죠.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일본이 제출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곰자리, 요거를 이렇게 따오니까 이렇게 되나 봐요. 5531번님은요. 저는 밤 이것을 좋아하고요. 아내는 다 좋아하고요. 딸은 호박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호박보다는 밤이 좋습니다. 약간 퍽퍽한 거 있잖아요. 저는 노란색 밤 이것을 좋아합니다. 호박은 너무 조금 제 입맛은 약간 무르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좋아합니다. 0947번님 맛있지요 라고 맞아요. 태풍 이름인데 되게 맛있는 느낌이에요. 5555번님은요,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오셨군요.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29호 태풍의 이름입니다. 뭘까요? 일본이 제출한 이름인데요. 작은 곰자리라는 이름은 제출했는데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고요. 우리에게는 달달한 간식처럼 느껴지는 이 태풍의 이름. 1번 고무신, 2번 고드름, 3번 고구려, 4번 고구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예비 아빠들을 위한 제도가 바뀌었죠. 아빠 출산 휴가를 아기가 태어나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고요. 아내가 고위험 임신 상태라면 남편이 출산 전에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원 10명 중에 3명이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취업을 숨기고 받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와, 이제 정말 깊어진 가을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네. 계십니까? 일교차가 크긴 한데요.
1: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0: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육아휴직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제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진 내용도 있고 해서 좀 네.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걸 준비했는데 네. 네.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 아 맞아요. 그 원래 이제 임신, 출산, 육아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여성에게 많이 집중돼 있고 그 제도들 또한 우리 여성을 중심으로 뭐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출산휴가,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게 다 맞춰져 있고 배우자, 남편, 아빠가 쓰는 데는 조금 물론 제도는 열어놨지만은 그 한계가 있었긴 분명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0: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후에 우리 아빠들이 좀더뭐 20일 동안 휴가를 써서 볼수 있거나 뭔가 그런 손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해서 출산 전에도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신하시면 뭐 당연히 출산까지 아기를 축복받는 날까지 이제 가면 좋지만 그좀 안타깝게도 유사산 휴가를 했을 때는 우리 여성 직원들한테만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에 있는 육아휴직도 이제 배우자가 특별한 금액에 쓸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좀 갖춰졌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그쵸? 그리고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0: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고
1: 임신 중
0: 하셨고요.
1: 육아휴직. 이렇게 해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출산 전, 언제부터 쓸수 있는 건가요?
0: 이게 벌써 시행됐어요. 그 8월 19일, 20, 원래 8월 19일부터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50일 전부터 그다음에 출산 후에 120일 기간까지니까 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아, 출산 전 50일, 그다음에 출산 후 120일 기간 동안 총 20일을 쓸수 있다. 20일을 또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20일은 모두 유급 처리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규직도 다뭐 정규직 기간제, 뭐 계약직, 파견직, 그다음에 뭐 5인 미만 사업장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적용되는 휴가입니다.
1: 그렇군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출산 예정일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딱딱 맞지는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0: 그래서
1: 때는
0: 이게
1: 실제 예정일이랑 뭐, 그러니까 보통은 예정일을 기본으로 해서 출산을 그 휴가를 내실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출산일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요걸 출산 전후 휴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뭐 기산점 그 확정일이 어느 땐가인가만 이 기준으로 삼는 것만 날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출산 전에 그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럼 출산 전 예정일 기준으로 50일을 역산해서 그때부터 휴가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기간 내에 4개월 기간 내에 남아 있는 휴가를 다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혹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0: 요거는 이제 기간 산정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딱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요, 이 초일 불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날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팅돼서 20일인데요. 요거는 그 만약에 이제 사용하셔서 만약에 기간이 내가 그 토요일 날 끝난다. 그러면은 이 토요일 날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의무가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 비공휴일이 끝나는 날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예를
1: 어려운데요?
0: 들어서,
1: 네.
0: 그딱 지정을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출산 예정일이 11월 30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50일 전은 10월 11일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10월 11일이면 결국에는 일요일이에요. 그럼 일요일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요일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12일부터 써야 되냐? 그럼 난 출산 전에 50일 다 쓰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쓰겠다고 하면 최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를 골라보면 일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그 공휴일 지나서 8일에 신청해서 쓸수 있어요. 8일부터.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
1: 네.
0: 모르겠습니다.
1: 근데
0: 그러니까
1: 보
0: 요 휴가는 특이하게 그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만 카운팅이 된다.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그 토요일, 그다음에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은 저기 카운팅 되지 않고요. 실제 쉬는 날 기준으로 20일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1: 이건 지금 남편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0: 같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지금 오늘은 그 우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쓸수 있는 출산 휴가나 뭐 육아휴직이 아니고요. 배우자, 아빠가 쓸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제 그거 감안하셔.

0: 가지고 이야기를
1: 네.
0: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앞서 출산 전후 휴가 쓸때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휴가를 내놨다가 실제 출산일이 달라졌을지 어쨌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1: 네.
0: 대해 회사에 뭐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좀 수정을 해야 하는?
1: 아,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기간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쓰고 있다가 출산을 했다고 하면 이 사용하는 기간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사용할 때 회사한테 알리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 그 다음에 뭐 출산 예정일, 그 다음에 또뭐 출산했으면 출산일 등을 회사한테 이제 적은 문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요거는 우리가 이메일 같은 문서도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회사의 그런 출산 예정일을 알수 있는 서류나 뭐 그다음에 출산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면서 서류가 들어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서류를 안 내셨으면 그 보완 요구를 하시고 즉시적으로 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서류 제철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걸 계속 거부하고 계시면 안 돼요.
0: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입니다. 출산 전 휴가, 유산 사산 시의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세 가지 장치 통해서 아빠도 같이 할수 있도록 이걸 내용을 한 건데 배우자 휴가일수 20일, 3회 분할 사용 20일 전부 유급. 요게 기본 틀인가요? 요거 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1: 네, 맞습니다. 20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20일은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카운팅이 아니고 그 20일은 근무 의무가 있는 근로일 기준으로 20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달아 쓰더라도 네, 더 많이 일수는 원력으로 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부 유급입니다. 근데 유급이라는 게 사실 월급에 다 차감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요 20일에 대한 통상 임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포괄임금제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뭐 연장수당, 포괄 연장수당 요런 거는 빠지고 나머지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들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고용보험의 최대 지급 한도는 이제 168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 급여가 통상 월 통상 임금이 240만 원이라고 하면 고용보험에서는 20일치를 168만 원을 근로자가 지원받으면 그러면 회사가 더 지급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차액분, 우리가 말하는 월 통상 임금 차액분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통상임금이 240만 원이라고 하면 이분은 고용보험에 가서 168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고 그 168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남은 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 72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돼서 그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0: 아하.
1: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산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우선 회사가 먼저 이분한테 지급을 다 해주시고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게 하고 회사가 대위 신청해서 회사가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관련 제도는 점점 근로자를 좀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1: 네,
0: 과연
1: 맞습니다.
0: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다녀온 직원 10명 가운데 3명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그다지 크게 다 통계가 완전하게 그 딱딱 나눠서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1년 안에 그 퇴사, 고용보험에서 이직하게 되는, 상실 신고하게 된, 그 데이터를, 통계를 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면 대규모 사업장, 우리가 뭐한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그 회사에 남아있는 비율이, 육아휴직을 쓰고 1년 뒤에 남아있는 비율이 거의 한92% 수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계속 회사를 계속 다니시고 있다는 거죠.
0: 회사
1: 그런데
0: 규모가 큰 경우에는,
1: 네, 맞습니다.
0: 예.
1: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사업장에는 대부분 뭐 1년 뒤에서도 뭐 이탈률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

0: 52%는 그대로 뭐 근무하고 계신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뒤에 육아휴직을 갔다 오시고 1년 뒤에 남아있는 비율을 보니까 예, 69.5%예요. 약 70%, 30%가 떠나요.
1: 그러네요.
0: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떤 특정한 해에 그냥 이슈로만 되냐, 그건 아니고요. 매년 이 비슷한 비율이 계속 예,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육아휴직 갔을 때 동료들이 그대로 그 업무를 떠안는다는 거죠. 떠안게 되고 뭐 조금 더 회사가 배려를 해서 업무 그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아서 사용하게 되면 뭔가 그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뽑아야 되니까 기간제가 나가고 다시 이분이 들어오면 뭔가 업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못 버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사실 지원금을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도 최대 월 140만 원까지 회사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 이거는 그냥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업무 분담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동료가 가게 되면. 그래서
1: 네.
0: 동료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한 사람이 했던 업무를 5명에까지 분담시키면 지원금을 또 주는 업무 분담 지원금이 있지만요.
1: 예.
0: 근데 회사가 부담이 되는 게이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직접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그걸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소기업에서 좀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갔다 오시니까 회사에서 그걸 곱게 봐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육아휴직 복귀하면 같은 수준의 직무나 임금 동일한 수준, 그 유사한 수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이것도 신고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고가 되게 많이 늘었지만 결국에는 처리한 비율도 약 8%밖에 안 되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육아휴직 전후로 해서 좀 중소기업에서는 이벤트 이슈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출산 전후 이제 휴가 출산 전 휴가를 썼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우자가 유산이나 이제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럴 경우는 이건
0: 맞습니다.
1: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0: 네, 사실 이제 배우자 유사산 휴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유사산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이 유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요, 5일의 범위에서 반드시 줘야 되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이 5일 전체가 유급은 아니고요, 최초 3일만 유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일은 무급이에요. 5일 중에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법률상 당연히 배우자는 대상이 있고요.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유사산 전에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 계셨다고 하면요. 이 그전에 쓴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인정되는 거고, 유사산이 발생을 하면 그 이유는 이제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가 사용할 사유가 사라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번에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사산 휴가 로 전환됩니다. 5일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 네. 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유산 사산 휴가가 뭐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배우자는
0: 네,
1: 어떻습니까?
0: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우리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5주 이내면 10일, 뭐 16에서 21주는 뭐 30일, 그다음에 뭐 28주 이상이면 90일로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를 뭐 달리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유사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기간과 관련 없이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에 맞게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요것도 이제 휴가 휴일을 이제 세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까 우리 여성 유사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쓰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휴일이나 근로 의무가 없는 토요일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지만요. 우리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뭐 주말이나 휴일은 5일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한 일에 대해서만 5일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사산 휴가는요, 유사산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돼요. 네. 20일이 지나서 청구하시면 못 받게
1: 이 5일 범위라고
0: 됩니다. 네.
1: 하면 이건
0: 네.
1: 나눠서도 쓸수 있나요?
0: 사실 요거는 뭐 분할해서 쓰지는 못해요. 연속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에서는 분할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5일을 청구를 하시면 그날부터 5일을

0: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연 유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1: 네.
0: 좀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1: 사실 이제 요거 특별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0: 네.
1: 먼저 그 쌍둥이 다태아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쌍둥이는 이제 쌍둥이 중에 하나에만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다른 아이를 계속 임신하고 있더라도 휴가를 당연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유산산을 여러 번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 번 조금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걸 여러 번 겪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배우자 그 분께서. 그러면은 이 법에서는 이그 연간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산한 한 경우에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 번 유산산을 겪는 경우에도 그 각각 5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우리 해당자분이 청구한 휴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은 연간 한도가 아니고 유사산에 대한 최대 그 각각의 유사산에 대한 휴가 일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낙태 수술이라고
0: 네네.
1: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낙태해서 유산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점까지
0: 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중에서 출산 전 휴가, 유산 사산 시 휴가 알아봤고요. 임신 중 육아휴직, 요것도 설명 부탁드려요.
1: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임신 중에 우리 와이프분 이제 그 집사람분이 유산이나 조산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 쓰이는 게 아니고 임신 중에서도 그 어떤 위험이나 아니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그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질병 코드가 딱 맞아야지 쓸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시행 규칙에 이제 별표에 질병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임신 중독증이 있거나 조기 진통이나 임신성 당뇨가 있는 요런 경우들에 해당되어야지 쓸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원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7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전에 신청하면 3일 내로 회사가 알려줘야 되고요. 그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사용하시는 걸로 허용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처럼 나오나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육아휴직 급여가 30일 이상 사용해야지 우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그 육아휴직에 관해서 며칠에 허용한다고 이런 게 없어서 그 30일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사용해야지 고용보험이 나오니까 우리 회사가 육아휴직 그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통보를 할때 30일 뒤에 복지일을 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그 규정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0: 네. 이게 급여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요거 기사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이제 이런 급여를 이제 받잖아요. 근데 중간에 취업을 했어요. 회사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육아에 전념하려고 해서 그 고용보험에서 24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급여가 지급하게 되지만 그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녹록치 않으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걸 나가서 조금 부업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하고 조금 모의를 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돈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들이 이제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한 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아휴직자들 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부업하는 거는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 안 하셔도 돼요.
0: 아, 일주 15시간 미만 부업은 괜찮아요. 휴직 중에.
1: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별도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일하는 게 일주에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될것 같으면 신고하셔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시지 않게 사전에 신고하셔야 돼요. 사전에
0: 네.
1: 신고 안 하니까 이게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돼서 그 육아휴직 급여를 다 전액 다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건 결국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는 게저 신고하시면 안 돼요. 해서 이제 이 소득이나 이런

0: 경찰서에 신고 안 해서 무신고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요. 뭐 소득세나 주민세, 국세청 자료하고 사대보험공단 자료가 다 전산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그 방법보다는 좀 기간이나 소득을 좀 조율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SAT 정답은 고구마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과 다르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모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여의도권 진입해서 동호대교 쪽으로 더딥니다. 그리고 영동대교 부근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근으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누들로 따라 한강대교 가는 길 여의 하류와 삼류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고장차 잘 보셔야겠고요. 분당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답답함을 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평소보다 이용량이 많은 데다가 돌발 구간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김천 부근에 사고가 나서 뒤로 밀리고 있고요.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차가 많습니다.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남사 진이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8: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원을 넘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매출은 19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실적과 비교해 보면 12조 2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782.5%가 증가했고 전체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26.6% 늘어난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대표 주관사 선정을 마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낙점하고 상장 전 투자 유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관사 단에는 JP모건체이스와 시티그룹 등도 합류했으며 전체 공모 규모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6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미국 상장설과 관련해 여러 자금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3분기 매출 9조 원을 넘기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 9조 6,434억 원, 영업이익 7,56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9%, 영업이익은 25.7% 증가했고 전기 대비로는 매출 27.6%, 영업이익 567.3%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8월 경상수지가 460억 달러를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전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해외 채권 투자가 64억 4천만 달러,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평 평균 분양가가 다시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0억 63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해 세 차례 인상되면서 1년 새 7% 넘게 올랐고 건설 공사비 지수도 1년째 상승하는 등 공사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노조가 공공기관 노조 총력 투쟁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양립할 수 없다며 서울의 금융기능을 강조하면서 국책은행과 농협 등의 금융기관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금융노조를 포함해 양대 노총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방침 등을 규탄하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현지 시간 어제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0: 이 가능성은 정황에 따른 추정일 뿐 확정적 신원 특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콜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던 기간에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 래킷 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협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주도 배상 체계가 시행되며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할 필요 없이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15도 안팎 크게 오르는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부산 24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포항 26도, 대구 25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날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도, 습도는 43%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6일 개막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는 유독 위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A리스트 영화제 승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창설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31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꾸준히 성장해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9년간 이어온 비경쟁 체제를 벗어나 메인 경쟁 부문과 부산 어워드를 새로 만들면서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영화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A리스트 영화제로 공식 선정되는 데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리스트란 무엇일까요? 1933년 설립된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은 세계 주요 영화제에 대한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A리스트는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이 부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화제 인증 등급입니다. 이번에 A리스트로 선정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제로는 유일하게 칸과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적인 영화제들과 같은 등급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도 생겼는데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칸과 베를린, 베니스, 선댄스, 토론토, 부산 등 전 세계 6개 영화제의 최고상 수상작에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출품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똑똑 뉴스와 상식.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 피해자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선열 기자, 농촌마을에서 참극이 발생한 건데 범행 동기는 파악이 좀 됐습니까?
1: 네,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유치장에 입관됐다가 오전 10시쯤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숨진 부부는 발견 당시 각각 다른 방에서 결박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부인에겐 목에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는데요.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복면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이후엔 피해자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요.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카드를 제외한 다른 금품을 가져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별다른 금융거래 기록은 없다며 채무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인데요.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0: 네,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글날 연휴에 예정됐던 3조차 무대 인사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해외 영화계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연휴 무대 인사를 취소했습니다. 제작사는 관객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관객과 만나는 무대 인사는 해당 상영회차가 거의 매진될 만큼 효과가 큰 홍보 행사로 꼽힙니다. 팬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SNS로 퍼지며 화제성을 이끌기 때문에 제작진으로선 뼈아픈 결정인 셈입니다. 관련 상임위 국감장이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으로 도배될 만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문제가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창작의 자유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보다 13.9%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화계에서는 창작의 자유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는 21일 개막하는 싱가포르 국제영화제는 국민의힘의 개막작 선정 철회 요구에도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제 측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한다면서 본 작품을 하나의 창작물로 선보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국의 거장 장이모호 감독도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창작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 모두 알다시피 창작은 어디까지나 창작입니다. 반드시 사실에 완전히 기반을 둘 필요는 없죠.
2: 스크린에서 시작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개봉 3주차에도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내일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노벨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짙은 그림자 탓에 노벨위원회의 최종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인 딜레마와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개의 전쟁을 끝내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이번 노벨 평화상은 마땅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세 위협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지렛대 삼아 전 세계의 무력 충돌과 파괴를 막아냈다고 자평합니다.
3: 저는 8개 전쟁을 끝냈습니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기에 상을 안 준다면 위원회의 불명예가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하지만 이란과의 갈등과 국제기구에 대한 적대적 태도 탓에 실제 수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3: 도박사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유력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난제들을 중재했다는 그의 기록은 과장 가능성이 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입니다.
5: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벨상 요구가 이번 심사 과정 전반을 짓누르는 이른바 방안의 망령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노벨위원회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결정이 트럼프를 향한 직간접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3: 누군가에게 상을 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위원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 대행입니다.
5: 전 세계 무력 분쟁마저

0: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순수 구호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전쟁 피해 아동을 지원해온 세이브 더 칠드런과 러시아 강제 이송 아이들의 귀환을 도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꼽힙니다. 최악의 내전과 기한을 견디고 있는 수단의 자원봉사 구호 네트워크 긴급 대응실 역시 강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언론인 보호위원회처럼 평소 트럼프와 마찰을 빚어온 곳이 선정될 경우엔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노벨위원회의 가치와 힘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위원회의 최종 선택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고등학생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이달 말 1차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코르니 총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8달 동안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5가지 과제 검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사흘 동안의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에는 낮 동안 다소 덥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다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연휴 날씨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연휴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이 됐습니까?
2: 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글날 연휴에는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고요.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하늘 상황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지만 주말인 모레부터 휴일인 글피까지는 부산과 울산, 전남, 광주 등 남부와 제주도에 5에서 20mm가량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 나들이나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빗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최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강원 영동을 비롯한 중부 내륙은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산이나 야영장에서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가 필요합니다. 연휴 뒤 다음 주에는 13일인 화요일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낮더위가 누그러지고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다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합리적 전략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감의 계절인데요. 어제 외통위는 지뢰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의 살상 한 것 외에 의원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1: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2: 그래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는 거
1: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3: 통일부의 정책 지원가와 정착 지원가와 그리고 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웃지 마십시오.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 본인 얘기하세요. 그냥 남 웃긴 말들 왜 그것까지 간섭하냐고.
3: 지금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5: 당대표를 했건 국회의장을 했건
6: 정청래
5: 사람의
6: 민주당
5: 기본적인
6: 의원입니다.
5: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본인이 사실 우습다 그러면 웃을 수도 있는 거죠.
0: 네, 외통이 설전을 좀 담아봤습니다. 북한 지뢰공방에 뭐 고라니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정동영 장관이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국방부 발표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네요.
7: 아무래도 이제 통일부가 네. 남북 간의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대북 관련된 메시지에는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번 그 저기.

0: 미래 그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1: 예.
0: 북한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다만 이제
1: 김현정
0: 그
1: 더불어민주당
0: 북한이 이거를
1: 의원입니다.
0: 공격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1: 예.
0: 전술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도발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예.
0: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통일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안보도 중요하지만 또
1: 예.
0: 대화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대화 이 측면도 복원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찍혀서 이 메시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 부처별 입장이 좀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번 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입장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1: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마다 지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면 국방부 쪽에 가까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 예.
0: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국방부랑 통일부 간에 지금 명확하게 좀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정부의 공식적인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하나로 딱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1: 예.
0: 생각하는데 결론은 우리 정부의 입장 명확하죠. 북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이거는 그 도발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그 사실인
1: 예.
0: 것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현재 지금 북한에게 사과 요구와 원복,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또 MDL 그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재고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1: 예.
0: 것이고 유엔사와의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더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이 뭐 그러면 고라니 잡으려고 지뢰 설치했냐라고 맞받아쳤는데 사실 공격의 의도가 없다면 사과를 요구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아니 논리 전개 문제 이전에
1: 예.
2: 저는 뭐김 의원님 말씀 존중은 합니다만은 지금
3: 박정하
2: 국민들이
3: 국민의힘
2: 분노하고
3: 의원입니다.
2: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병이 지금 발목이 날아간 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 때문에 그런 건데
1: 예.
2: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정동영 장관님은 그 북한이 원한다고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자고 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좀 일반 국민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공격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1: 예.
2: 그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공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사고다. 지뢰 사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했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김여정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지뢰 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우리 땅에 우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경선을 강화하기
1: 예.
2: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는 남한 쪽에 한 발자국도 간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1: 방어 목적이다.
2: 그렇죠. 방어
1: 예.
2: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동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김여정 부장이 얘기한 저거에 대해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오늘도 뭐 조간에 났습니다마는 그 경계선 가서 이제 실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1: 예.
2: 안 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토와 국민을 다 뭐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한다는 거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너무 북한하고 유연하게 대화해야 되는 게 통일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정말 평화롭고 자유 민주주의를 원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때로는 강하게도 나가야 되는 거고 유연하게도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다 겪어봤잖아요. 통일부가 너무 저렇게
1: 예.
2: 그 북한 눈치를 보듯이
1: 예.
2: 저렇게 가서는 나중에 북한이 원하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남조선으로 부르자는 소리를 정동영 장관 같은 분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런 상황이라면 정동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과연 자격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국방부든 통일부든 어쨌든 장관의 목소리는 이제 정부의 메시지로 또 이제 이해될
2: 그럼요.
1: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2: 통일된 목소리가 나가야
1: 예.
2: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야 북한도 전향적인 조치를
1: 예.
2: 취할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과를 받아낼 수 있겠어요.
1: 예, 김현정 의원님도 앞서 뭐 통일된 또 메시지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지적은 해주셨고 박충건 의원 질의에서

0: 탈북자 북송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동영 장관이나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웃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되면서 논쟁이 됐는데 웃음의 의미를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일단은 뭐 그 의원이 질의할 때는 그 질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예. 그 웃음의 의미가 뭐 저는 그 박충권 의원에 대해서 조롱이라든지 또는 탈북민에 대해서 뭐 비하하거나 그런 차원의 예.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진 예. 않고요. 다만 이제 탈북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다룰 저 지점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북한민이나 탈북민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그 정체성을 좀 강조하는 예. 표현 같고 탈북민은 뭐 북한에서 내려온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뭐 이런 그 국정감사에서 흔히 또 저런 장면들이 사실은 뭐 저기 다른 상임위에서도 오늘도 저희 정무위에서도 오전에 약간 여야 간의 공방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예. 그게 또 국정감사장의 또 그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0: 저건
1: 사실은 예. 뭐 여야 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예. 좀 서로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0: 뭐 웃을 수도 있고 한데 워낙 질의 내용은 상당히 좀 무거운 내용이고
2: 그럼요.
0: 물론 뭐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의혹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의미의 웃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박충권 의원이 청년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웃음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박충권 의원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탈북한 과학자이잖아요. 예. 그리고 질의 내용은 지금 탈북해 와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북송 회유가 있었다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다음에 개연성이 있으면 개연성이 있는 대로 충분히 심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저렇게 웃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을 너무 우습게 보거나
0: 예.
3: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가짜게 본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웃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라는
0: 예.
3: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 그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나 박충권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의 시각은 지금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 눈에 맞춰 있는 거고 박충권 의원 얘기는 뭐 이렇게 별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0: 예.
3: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게 그리고 또 가벼운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국정감사 자리잖아요.
0: 예.
3: 여기서는 저는 그 건이 어떻게 됐건 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질의라는 의원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저거를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게 국무위원의 자세지
0: 예.
3: 저렇게 피식하고 웃어버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근데 이미 이제 통일부에서 그 민병과 연계해서 북송을 해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한테 책임질 거냐
0: 예.
1: 내 말이 사실이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성이 좀 오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탈북민 문제가 상당히 탈북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감정적인 공방보다는 명확한 그 구체적인 근거,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의해야 된다고
0: 예.
1: 생각하고요.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계속
0: 예.
1: 아니라고 주장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팩트,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서로 주장하고 그 답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정청래 전 대표가 웃는 건 자유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하기도 했는데 물론 뭐 웃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의원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의 계절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진상, 김용 등 대장동 일당은 다 석방됐는데 왜 이화영 전 부지사만 감옥에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민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정은 의원.

0: 네.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섭섭함을 넘어서 이제는 화가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0: 저거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저는
1: 협박입니까?
0: 협박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협박. 저게 뭐냐면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화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북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에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재판이 중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 중에 이거는 지사한테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가 됐었다라고
1: 네.
0: 했다가 그 이후에 또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그 진술을 번복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래서 다 기억하는 것 같은 그 연어술 파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예.
0: 연어술 파티 얘기 나와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다 대법원 몰려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까지 했는데 결국엔 또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위증이라고 확인이 돼서 나온 건이잖아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 숨겨진 게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한테 저렇게 무슨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라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요즘 대통령 X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밤에 활발하게 예.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니까 벌써 저건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법한 충분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청와대는 반응이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청와대 홍보라인도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대통령이 뭔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밖에
1: 예.
0: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거 털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라고 저는 강한 항의의 얘기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1: 예.
0: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협박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앞서 우리 북한이 그 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왜 국민들은 강하게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 못하느냐
1: 예.
0: 하는 것 역시도 북한에 그럼 무슨 책 잡힌 거 있는 것 아니라는 오해를 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건이라면 분명히 이 건에서 좀 정리해줘야 돼요.
1: 예.
0: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난 저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통해 등 몇 분이 또 가서 막 화가 난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면회를 하면서
1: 이런 지난달에 것들이 갔다고 그러죠?
0: 예, 이런 예.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이화영이 협박을 하는데 왜 청와대는 반응을 하지 않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일단
1: 예.
2: 이것이
1: 예.
2: 그 본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SNS 쓴 거잖아요. 본인과 협의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1: 언론 인터뷰도 하고 SNS에 글도 쓴
2: 네,
1: 겁니다.
2: 근데
1: 예.
2: 이화영 본인하고 예. 협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1: 아, 변호사 개인 플레이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지금 그 모 의원은 이화영 전 의원하고 친한 모 의원은
1: 예.
2: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도
1: 아.
2: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1: 예.
2: 일단은 본인하고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김강민 그 변호사도 그 저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좀 전에 의혹들을 제기하신 그런 뭐 만약에 가석방 시켜주지 않으면 뭔가 폭로할 것이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SNS 제가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요.
1: 예.
2: 그 김강민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8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 보안수사 요구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1: 예.
2: 것들이 이제 그 당시의 청와대, 당시의 대통령실하고 뭐 검찰하고 국정원과의 그 국정원이 짜고 조작 수사를 했다. 그 관련해서 뭐 국정원이 문서를 갖다가 이제 보고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그때 이제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2: 그거에 대해서 법정 모독죄와 명예훼손, 직무유기 이거로 검찰들도 고발이 됐는데
1: 네.
2: 그분들이 또 각하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도 이 관련해서 지난 국정조사도 했고
1: 예.
2: 그 과정에서 이게 조작 수사라는 그 결론도 낸 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화영 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온당한 예.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그 김강민 변호사가 하는 그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1: 그건 그래서 김강민 변호사의 뜻일 수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뜻이 아니라
2: 그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도 먼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1: 예.
2: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에 그 저기 면회 가서 들은 얘기는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수사 과정에서의 조작과 회유 그 내용 그리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라는 그 호소를 들었다는 그 내용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저 김강민 변호사가
1: 예.
2: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그렇다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 김강민 변호사가 가석방을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거든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뭐 요구한다 해서 그 가석방이라는 게 법과 절차가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2: 대통령의 권한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는 것이지
1: 예.
2: 그 가석방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다른 뭐 저 정진상 김용과의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빗대서 얘기하던데 그분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고 가석방을 지금
1: 그렇죠.
2: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1: 여기는 확정 판결이 나온 거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래서 상황은 약간 틀리다. 그리고 지금 그 뭐 음모론이라든지 뭐 그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1: 예.
2: 예. 이런 저 오랫동안의 조작 수사에 터잡은 저 기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1: 예.
2: 그 이화영 씨는 구속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도 이거 관련해서 8건이나 고발돼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와 상식이 맞느냐 이런 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1: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찾아갔을 때는 조작 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2: 그렇습니다.
1: 보시는 건가요?
2: 네.
1: 예.
2: 네.
1: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김강민 변호사가 오늘 또 SNS에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나에게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오버하지 말아라 경고가 건너 건너 들리고 있다. 정작 내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했고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 인터뷰의 표현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5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0: 그러니까 저 이전에 저게 조작됐다고 결론이 냈다는 거는 그 진영 내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법원은 그렇게 판단 안 했잖아요. 그래서 7년 8개월의 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쉬워요. 이 이화영 부지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등장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이 또 등장하고 재판장에서 뭐 소란도 많이
1: 예.
0: 생기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도 뭐 변호인 얘기다. 그 이화영 피고인의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저거 다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죄가 없다고 그동안 주장했던 분들이 그럼 면회 가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확인해 보면
1: 예.
0: 되는 일 아니에요? 그거 아침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냥 벌컥 뒤집힐 만한 일이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많이 화가 났다고 이런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조작됐다라는 거는 진영 내에서만 하는 얘기고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 아무도 확인 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참전하기 싫은 거죠. 그 공백을 저는 정부 여당이 메워줘야 국민들이 저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 밤마다 힘들게 만들고 그냥 나는 몰라라고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1: 예.
0: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모시는 자세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1: 이화영 뜻인지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
0: 오늘이라도 지금 면회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1: 예.
0: 그걸 왜 아무도 안 해요.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1: 김강민 변호사는 일단 뭐 5년째 방치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뭐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 특위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계속했던
0: 네.
1: 건 또 사실인데 그
0: 네.
1: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1: 예.
2: 국정조사라든지 뭐 당내에서 그런 뭐 특기 같은 거 TF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내에서는 이게 조작된 조작과 회유의 터잡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특검법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아직 처리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뭐 공소 취소 그 내용이 들어간 그것 때문에 예. 한참 동안 이제 논란이 돼서 대통령께서는 그건 정리를 해주셨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김강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은 8번이나 고발당해 있고 이렇게 돼 이런 상 검사들은 각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속상해하고 있다랄까 예. 이런 것 같고 지금 어디에서도 뭐 대통령 그 이하영 그 씨가 이하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하다거나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예. 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강민 변호사 본인도 이것이 무슨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를 폭로하는 것을 예. 폭로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가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뭐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전략적으로 변호사가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에 가석방이 사실 여론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지금 재심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가석방 같은 경우는 이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이후에 이제 일정 조건이 됐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라서 그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법과 절차에 따라야지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면 그것도 또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그 뭐 지금 사실 조작수사 회유 압박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 진실규명을 지금 할 필요는 있죠. 지금 그래서 그 고검인가요? 거기서 미래전략위에서도 그 지금 미래위원회인가요? 예. 거기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진실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3: 변호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 여론화를 통해 가지고 여론으로 어떤 정부를 이렇게 좀 뭐 권한 행사를 막 심하게 요구하는 이런 몰아붙이기 방식 이것은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4: 네, 국감 이후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거는 지금 미뤄져 있는 상황인데
3: 그래서 아마 그 국감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저는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할 일이다. 뭐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든 아니면 이화영 지사가 억울한 부분이든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놓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선 겁니다.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통령의 성남 시절 측근들은 모두 풀려나서 그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본인만 감옥에 있어야 하니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하영의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하영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두 사람이 협력할 것인지 서로를 배신할 것인지 죄수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화영의 입 이것이 전국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전국에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지금 어려운 국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지만은 그중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거는 소위 공소 취소에 대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더 논란이 되지 않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저런 식으로 또 뭐 특검법을 만들어서 뭘 또 한다고 하고 이게 모든 건 다 조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이미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통해서 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실험을 하면 저는 더욱더 대통령의 이제 국정 동력은 상실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저는 그 김강민 변호사가 정치인이거든요. 도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 해라라고 예. 요구하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있는 거를 폭로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의 의혹적이잖아요. 그게 더 불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 비공개로 이렇게 해서 뭐 전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그 변호사가 자기의 그 저기 생각을 이렇게 SNS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네. 되는 게 좀 상식적인 거예요.
1: 지금까지 뭐 예, 말씀하시죠.
0: 변호사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편지도 보내고 여러 차례 얘기를 의견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김강림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득실이 뭐가 있죠? 저는 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저거를 저런 거는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저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핀트가 맞지 않는 해석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2: 반대로 가석방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0: 그 전이라도 가석방 어려운 거죠.
1: 예.
2: 그러니까요. 그래서.
1: 두 분이 끝나신 겁니까?
2: 네.
1: 어쨌든 뭐 청와대 여러 경로로 입장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확인은 안 된 거고.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김강림 변호사의 주장만 저희가 전해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시죠.
6: 팀 정봉주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를 좀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7: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입니다.
6: 디지털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대고 팀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8: 현대고?
6: 네. 현대고 팀이 지금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8: 아 그런 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보죠?
6: 현대고 얘기를 해버렸네 내가.
9: 한동훈 전담팀 만든다는 어떻게 생각?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10: 몰랐습니다.
7: 김영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9: 사실은 사실입니까?
10: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을 뭐 소문내면서 만듭니까? 조용히 일을 하려고 하면 조용히 하고 조용히 만들어야지. 민주당의 뭐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서 하는 거고 그런 팀을 소문내고 만드는 건 처음 듣습니다.
9: 아니.
1: 네,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으니까 소문은 다 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글을 좀 보실까요? 민주당이 하다 하다가 이런 전과자 정치 깡패까지 키우냐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북한 DMZ 묵함지뢰 사건 때 목발 경품 주자 이런 뭐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담팀이 세 개 팀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저격할 때도 세 개 팀을 가동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세 개 팀 가동하겠다. 이거 팀까지 언급한 거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0: 일단은 저렇게 자꾸 하면은 오히려 정봉주 의원 좀 전에 한동훈 의원이 공격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파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봉주 의원이 저렇게 누군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둘 번째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특정 정치인이 여당을 공격하지 못하게 저렇게 위협하고 일종의 사찰 내지는 사정이잖아요. 저런 게 가능한지 그리고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거는 뭐 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혼자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
1: 예.
0: 저는 저게 우리 세상 지금 현재 적용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뉴스 예. 공장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또 과거의 그 저 목발 경품 뭐 그런 것도 소환되고 본인 또 공격당하셨어요.
2: 그 말도 많아요.
0: 예. 사실은 그때도 그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사과도 하고. 그래서 또 그래도 저는 이런 이제 그 한 저기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방식도 방식도 좀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한동훈 의원도 또 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 있잖아요. 예. 항상 그러시고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방식. 그거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좀 대응하면 더 큰 정치인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 민주당이 뭐 사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김영진 의원 반응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팀을 이렇게 소문내고 만드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0: 해외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따뜻한 가을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까지 오르겠고 한글날 연휴인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로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만 15도 안팎으로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한강을 따라 강변 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천호 대교에서 구리 시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천호 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구리 시계 일대까지는 차량들의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방향도 사고 난 구간인데요. 홍심은 터널 부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3주째 머문 흑상어 북항이 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다쳤는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많은 사람과 좁은 인공수로가 이 북항이에게 편치는 않은 환경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2: 네, 부산입니다.
1: 네, 상처가 어디에 났다는 거죠?
2: 주둥이에 찰과상이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될 상처는 아니지만 더 생기면 외부 감염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밤에 공원 방문객이 손전등을 북항이를 향해 비추자 괴로운 듯 몸을 비트는 모습이 관찰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작은 상처가 보였다는 공원 방문자 목격담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슴 지느러미 등에도 긁힌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항 친수공원에서 3주째 머문 북항이에게 상처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로가 좁고 얕아서 부딪히거나 긁히기 쉬운 조건입니다. 여기에 북항이 인기로 많은 사람이 몰리며 상어를 자극하는 여러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지만 북항이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5km로 수로를 유유히 오갑니다. 먹이 활동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도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찾아온 북항이가 반갑지만 지내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래 머물러 걱정도 앞섭니다. 수온이 더 낮아지기 전에 수로를 벗어나 더 따뜻하고 넓은 바다에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길이 3m 흑상어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났습니다. 수족관이 아닌 실제 바다에서 상어를 볼 수 있다는 기대와 호기심에 하루 평균 2,000명이 찾아 한적했던 친수공원은 인파로 북적이게 됐습니다. 지난 개천절 사흘 연휴에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평일에도 매일 3만 명 이상 다녀가 이제는 110만 명도 돌파했습니다. 야간 방문객도 늘었는데 어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찾은 사람이 7,000명가량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1: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원을 넘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8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95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6.6%가 늘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영업이익 865억 달러 원화로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회사인 AMD의 리사 수 회장이 다시 7달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장을 만났는데 중요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3: PC 성능에 관심 많은 한국 게이머에겐 유독 익숙한 인물인 AMD 리사수 회장.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리사수 회장은 국내 컴퓨터 부품 시장의 상징적인 공간인 용산에서 게이머들을 만났습니다.
4: 한국이 게임의 중심입니다. 맞죠? 게임의 중심?
3: 리사수 회장은 역동적인 한국 게임 업계가 자사 기술 개발에 동력이 됐다며 축하 올렸습니다.
4: 전 세계 게이머로부터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게임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곳이잖아요. 이사수 AMD 회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3: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젠걸음도 이어갔습니다. 7달 전 방한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난 이사수 회장. 이번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 투톱의 수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HBM을 우선 공급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사수 회장은 두 회사 모두와의 장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우리는 한국의 공급망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요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저희의 큰 목표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기업들이죠.
3: 앞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만나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협의도 이어갔습니다. 간담회엔 국내 AI 관련 회사 13곳도 참석해 AMD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 AMD가 오픈소스와 표준에 기반한 개방형 컴퓨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협업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이사수 회장은 또 올해 안으로 AMD의 AI 연구시설을 한국에 설립하면서

0: 연구자 수백 명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 구상에 대해서 또 다른 광대극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 평양에 있는 병원에 의료 장비를 전달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광대극이다,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또 지뢰폭발 자작 광대극에 이은 광대극의 연속이라고 하면서 정동영 장관이 지뢰 공격 단정이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이것은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외통위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지뢰 공격 관련해서 북한의 공격 의도를 단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정동영 장관이 스스로 공격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고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뢰 대응 이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치적 타산이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지뢰 도발에 이어서 또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통일부가 평양에 있는 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구상에 대해서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경로에 한국에 있다는 외신 보도 등을 반박하면서 대러 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그리고 관세청은 공동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와 전자제품, 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과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국제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범부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월 유조선 7척이 울산과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실은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내후년 후반쯤에 끝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불모지 조성 작업은 현재 대부분 완료된 상태고 철책과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공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서 절도 혐의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전주지방 공소청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22살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엿새가 지나서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자택 침실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외부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범행 이유는 다소 황당합니다. 판결문에는 조두순이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장치를 훼손했다라고 적시됐습니다. 문제는 보호관찰소의 대응입니다. 파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엿새가 지난 같은 달 9일이죠. 주거지 내부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조두순의 관련법 위반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8건. 이 가운데 외출 제한 위반이 5건, 장치 훼손이 이렇게 3건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에 기소가 된 뒤에도 준수사항 위반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에 전자감독장치에 전원 어댑터를 뽑고 차단기까지 내려서 약 21분 동안 전원을 차단했고, 같은 달 10일에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오전 8시대에 집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28일 조두순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보고 징역 8개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형기를 마치고 가족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지난해 초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또 아내마저 떠난 뒤에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자감독장치의 허점까지 이렇게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평 평균 분양가가 다시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0억 63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지난 5월 21억 3천여만 원으로 처음으로 20억 원을 넘어선 이후에 19억 원대로 내려갔다가 넉 달 만에 20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23%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융노조가 공공기관 노조 총력 투쟁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양립할 수 없다며 서울의 금융기능을 강조하면서 국책은행과 농협 등의 금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금융노조를 포함해 양대 노총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방침 등을 규탄하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 흥겨운 음악에 맞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재치있게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언맨 등 히어로들 옆에서 포즈를 잡아보기도 하고요. 또 전통 공연 무대에서는 백댄서로 나서서 흥을 돋우기도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 현장인데요. 주요 프로그램인 서울 AI 로봇쇼에는 51개 기업이 참가해서 다양한 로봇 기술과 공연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무대의 주인공 자리까지 로봇에게 뺏기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2: 보석의 각종 조형물까지 화려한 색감에 입체감이 더해져 손톱이라기보다 예술 작품에 가까운데요. 창처럼 길고 뾰족한 모양부터 납작하고 넓적한 모양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네일아트 대회 네일림피아 런던 2026의 현장인데요. 이번 대회에는 40개국에서 185명의 네일 아티스트가 참가해 22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로코코 시대부터 고딕, 자유주제까지 손톱 위에 펼쳐진 독특한 작품 세계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 쓰레기 수거차 적재한 문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쓰레기가 아니라 대뜸 흑곰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탐색한 뒤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미국 알래스카주 휘티어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현지인들은 덩치가 큰 이 곰에게 청커스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운전자는 적재함에 곰이 타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마을 밖에 안전한 장소에 이 곰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2: 대형 쇼핑몰의 한 카페에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점원에게 던집니다. 점원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줍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체면 있게 계산하기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 3명이 등장하는데 지폐를 던진 이들과 직원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출 여부와는 별개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몹시 불쾌하다,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1: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연한 목소리를 냈던 벤스 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2: 우리 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로 낮춰 말하면서 오히려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 JD 벤스 부통령이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활주로에서, 다음날은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배경으로 설리번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4: 새벽 3시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알래스카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 알래스카를 위한 투자 유치 계획도 적극적으로 연설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정부의 LNG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인데 워싱턴에선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니
4: 물론 아직 일부 세부적인 사안들을 추가로 조율해야 하고 한국 측에서도 그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알래스카에 내려서는 한국 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깎아내렸습니다.
4: 솔직히 한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 정부와 협력하든 차기 정부와 협력하든 아니면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든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킬 겁니다.
3: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이미 자금은 확보됐다며 투자 유치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4: 500억 달러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 중입니다. 큰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 의원입니다.
3: 알래스카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13%포인트나 앞섰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선 초접전 지역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한국 내부의 정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중간선거라는 미국의 정치 일정 속에서 우리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 연수에 참여하려는 학생 비자 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안을 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는 우리 돈으로 약 9,380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에 추가 신청하면 약 4천만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주요 도시가 이란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둬보라는 논란성 발언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텍사스주 유세에서 이란이 샌디에이고나 로스앤젤레스를 미사일로 타격하게 놔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자신의 대이란 강경책을 옹호했습니다. 앞서 네브래스카 유세에서도 유사한 언급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을 국가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1심에서 징역 2년 판단을 받은 것이 뒤집히며 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1심에서 일부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아예 무죄가 된 거잖아요. 왜 뒤집힌 겁니까?
5: 일단 이제 1심에서는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그런데
1: 예.
5: 1심에서는 이걸 묵시적, 순차적 합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명태균으로 합의는 없었던 것이 분명한데
1: 예.
5: 뭐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묵시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무상 여론조사가 1심에서 특검이 기소한 게 58회였는데
1: 예.
5: 그중에서 14회만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근데 14회 자체를 1심에서는 그 한 2,700만 원 상당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무상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여론조사에 재산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도 할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2: 2심 재판부는 그 명 씨가 건넨 그 무상 여론조사가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1심

0: 때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1심 때 자체는 이제 무상 여론조사 자체를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부에서도 설치를 했지만 이건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여론조사를 하고 그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접근하고 그 이거 자체를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또뭐 관련된 이제 그런 선거 관련된 그런 뭐 사람들에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랄지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한테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런 여론조사를 스스로 하고 또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개인적 뭐 사리사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본 거죠.
2: 네.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으로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정치적 이익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김건희 씨 재판하고 그럼 같은 논리인가요?
1: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이제 정치적 이익이 재산상 이익이에요.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 있어야잖아요. 금전으로. 근데 정치자금법상의 기부 행위라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에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기부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환산할 수 있어야겠죠. 재산상으로. 근데 김건희 씨는 이제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김건희 씨 때도 비슷한 뭐 내용은 있었죠. 일단은 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뭐 그리고 공천을 대가로 한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똑같아요. 명태균 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지 이게 서로 합의해서 한게 아니다. 그러면 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일단 뭐 김건희 씨 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비슷하긴 하지만 이걸 재산상 이유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0: 1심에서 이제 인정을 했던 묵시적 합의를 어떻게 보면 2심 재판부는 좀 부정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실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하게 된 건가요?
1: 근데 이제 묵시적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라는 것은요, 특히 이제 정치자금법이랄지 이런 범죄는 고의성이거든. 고의는 묵시적인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고의인데 이런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묵시적 그렇게 해도 좋다. 이것은 이제 일반 범죄에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아 저쪽에서 뭘 하는데 여론조사 하는데 단순히 용인했다고 그래서 그걸 뭐 내가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범죄랄지 이제 판결에서도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되려고 하면 뭐 오케이 좋다 S라고는 안 할망정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결론에 대해서만 내가 좋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뭐이 경우에는 이제 묵시적 합의 자체도 없었다고 보는 거죠.
2: 상당히 좀 해석의 영역이
1: 그렇죠.
2: 있었다라고
1: 좀
2: 볼수 있을
1: 포괄적이죠.
2: 텐데.
1: 그래서 이현령 비현령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묵시적 합의 묵시적 동의 이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2: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재판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적용이 됐겠지만, 명태균 씨 진술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까?
1: 명태균 씨 진술이 사실은 뭐 1심에서는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중요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물론 없기도 하지만,
2: 발언을 좀 여러 번 바꾼 바
1: 그렇죠.
2: 있죠?
1: 그것도 신빙성이 없지만 법률적으로 뭐 일단 정치적 이익이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얘기에 의하면 이건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협의가 된 걸로 볼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률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설사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2심 판결의 요지라고 볼수 있어요.
0: 특검은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어떤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걸로 보이세요?
1: 뭐 똑같죠. 과연 협의가 있었느냐 여부, 그다음에 정치적 이득 이런 것들이 또 무상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수 있느냐, 이건 이제 법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법률적인 걸 주로 심리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2: 네, 이번 판결을 아마도 저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었을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논리 구조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1: 논리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2: 예.
1: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2: 예.
1: 무상 여론조사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한 10회, 그러니까 여러 회 중에서 3,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2: 네.
1: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까 우리 정치자금에서 재산세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 3,300만 원을 사실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불하면 예. 이제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논란이 있을
2: 수는 대나보육인 거죠.
1: 예.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재산세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씨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있어서는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묵시적 협의라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 예.
1: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1심에서는 협의였다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재판부에서 추측으로
2: 예.
1: 뭐 아마 뭐 그렇게 했을 것이다
2: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된 재판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똑같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한 적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김한준 씨가 돈을 주도로 했던 연결고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과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기부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2: 네.
1: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항소심에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명태윤 씨가 뭐 오세훈이 몰라. 뭐, 그리고 오세훈은 뭐 그런 깜도 안 돼. 뭐
2: 지금
1: 그런...
2: 그래픽으로 저희가 내용을 그렇죠.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이제 별장에서 추가로 나온 핸드폰에서
1: 그렇죠,
2: 나온
1: 그렇죠.
2: 대화록이잖아요.
1: 그래서 저건 제가 예. 볼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2: 예.
1: 없고 뭐 명태윤 씨는 뭐 오세훈을 몰라요는 뭐 단일화 전략을 모른다는 의미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요. 그냥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었거든요.
2: 예.
1: 그런데 그 신빙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세훈 씨와 관련된 것도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 자체가
2: 예.
1: 이미 재판 두 개에서 이미 신빙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제 신빙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고
2: 예.
1: 무엇보다도 새로운 녹취 증거가 나왔잖아요.
2: 예.
1: 오세훈은 모른다는 거.
2: 예.
1: 그게 또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겠죠.
2: 윤 전 대통령 이번 항소심 판결이 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건가요?
1: 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거든요.
2: 아 같은 판사.
1: 그렇죠.
2: 하죠?
1: 같은 예. 재판부인데 항소심 같은 재판부인데 뭐 거기서 일단 명태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의 선거에서 재판에서도 명태균의 진술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 예.
1: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0: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사건이 사실 김건희 씨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되어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오늘 이제 그 2심 판결 결과가 그 김건희 씨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1: 근데 아마 뭐 두 가지는 거의 뭐 거의 비슷하죠. 단지 뭐 김건희 씨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냐 또 김건희 씨는 일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2: 예.
1: 그렇지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거의 공공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둘 다 똑같은 상태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2심 결과 거의 비슷한 결론이 대법원에서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오세훈 시장 재판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직에 걸린 재판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도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다른 건 이제 대납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1: 네,
2: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뭐 어떤 전략으로 이걸 좀 방어할 걸로 보세요?
1: 일단 뭐 재판은 다 끝났죠.
2: 예.
1: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녹취록이 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도 보면.
2: 예.
1: 여론조사 한 거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만 전달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김종인이랄지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뭐 법정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나온다고 했는데
2: 예.
1: 아마 그런 것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됐다.
2: 네.
1: 그래서 이게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

0: 조사가 아니다. 유일하게.
1: 예.
0: 만약에 오세훈 측에서 여론조사를 받기로 하고 돈까지 주었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오세훈 측에만 여론조사를 갖다 줘야 할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오세훈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58회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딱 10회만 끊어가지고
1: 네.
0: 그걸 김한준 씨가 돈준 부분만 나눴다 이거죠. 전체를
1: 예.
0: 보면 나머지는 오세훈 시장과 돈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엮어가지고 10회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한게
1: 예.
0: 아니냐. 그런 주장을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하고 있는
1: 네.
0: 겁니다.
1: 23일에 이제 선고가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사건과는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면은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에서 60대 부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붙잡혔고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박까지 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사건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건을 생각하고요.
0: 일단 뭐 계획된 범행이다 이렇게 볼
1: 계획된
0: 수가
1: 범행이다.
0: 있죠.
1: 예.
0: 더군다나 지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복면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서 뭐 청테이프로 묶고 옷가지로 또 묶었어요.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사실 이제 살해했는데 뭐 흉기 자체가 그뭐 부부의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느냐 이건 이제 지금 잡힌 범인은 뭐그 부부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2: 네.
0: 근데 본인이 이제 돈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2: 네네.
0: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복면 쓰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돈 받으러 간 사람이 어디서 청테이프를 놨고 왜 결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행위한 것 자체. 그다음에 이제 범행 후에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부부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다음에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전거를 그 부부 소유의 트럭에 뒤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km 가서 다시 자전거 내리고 이제 풀숲에다 차를 숨겨놓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또 가서 가다가 이제 자전거 버리고 이제 자기 승용차로 가고 더군다나 이 집에 가가지고 지금 뭐그 체크카드, 현금카드 꺼내와가지고 그다음에 600만 원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은 뭐돈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예.
0: 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범행 관계를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재판받으면 형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1: 아,
0: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1: 예.
2: 정황을 보면 나름 이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도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재판이나 영향을 좀 미칠 수
0: 그걸
2: 있겠군요.
0: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범행이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1: 예.
0: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범행의 동기입니다, 동기. 근데 동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범행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질이 나쁜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1: 네.
0: 봅니다.
1: 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사례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혹시 뭐 원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추측도 또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 부부가 원한 살 만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겁나 좋은 사람들이요. 겁나 좋은
3: 마을
1: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3: 주민입니다.
1: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지니겠소.
4: 아니, 사람들이 겁나게 좋아. 부지런하고 아주 농사도
1: 농사만
4: 잘
1: 많이
4: 짓고 아주
1: 짓고
4: 사우스까지도 하고 아주.
2: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의 이런 녹취까지 들어봤더니 더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0: 제가 볼 때는 뭐 빌려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 남성이 들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600만 원 인출했잖아요.
2: 네네.
0: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 상습적으로 뭐 도박을 했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것도 지인의 집에 가서 이제 주위의 마을 분들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2: 네.
0: 그러면 저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할 정도 되면 뭔가 카드랄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전 이제 의도적으로

0: 자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종의 이제 강도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순 살인이냐 아니면 강도 살인이냐 이것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0: 네. 이제 살인은 이제 형법 257조 1항인데 예. 5년 이상은 징역, 사형, 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행의 동기랄지 우발적인
2: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 어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 내용과 사건 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상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3: 성원 에드피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4: 너무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게 어때?
15: 나는 이 시간에 혼자 택시 타는 게 좀 무서워.
14: 아니 왜?
15: 물론 좋은 기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아는데 혹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
14: 아, 그런 걱정 있었구나. 근데 택시기사 범죄 경력 확인할걸? 그런 전과 있으면 자격 제한돼.
15: 아, 그래?
16: 듣고 오신 대로입니다. 현행법은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같은 전력에 따라 일정 기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승객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늦은 밤에도 운행하는 만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일 겁니다.
15: 이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두 차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14: 두 번이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택시기사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15: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 게 2012년인데 피고인 전과는 그 이전에 발생한 거라.
16: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택시회사에서 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도 문제지만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15: 그런데 난 택시 말고 대리도 많이 이용하는데 대리기사님들도 성폭행 전과 이런 거 있으면 일 못하는 거겠지?
14: 글쎄, 그러지 않을까? 그 일이야말로 늦은 밤에 술 취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지 않을까?
15: 그렇겠지.
16: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간,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대리운전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자격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6: 최근 드러난 택시기사 자격 검증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간, 뭐 마약 이런 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7: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봤더니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합격한 택시, 버스, 화물 운전 자격을 뒤늦게 취소한 사례가 56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강간, 강도상해, 마약 투약 같은 전력 때문에 애초에 자격을 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걸러지지 않고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에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3년에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11개월 동안 택시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공단은 이 사람이 퇴사하고 11일이 지나서야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뒷북 취소를 한 셈이죠.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취소까지 1년 넘게 걸린 경우만 6건이었다고 합니다.
16: 보니까 합격을 취소한 뒤에도 회사에 5달가량 더 재직한 그런 사례까지 있다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7: 네, 그 사례는요. 올해 1월에 합격해서 2월 11일부터 운수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공단이 같은 달 27일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8월 초까지 5달 가까이 더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몇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 본인입니다. 자격이 취소됐는데도 계속 운전 일을 했다면 자격 없이 운송 업무를 한 것이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입니다. 운수회사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운전을 맡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계속 운전하게 했다면 사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승객이 사고나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쪽 책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취소만 해놓고 끝낼 게 아니라 회사에 제대로 통보를 했는지 실제로 운전을 멈췄는지까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관리소 홀로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 책임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보를 받고도 일을 시킨 건지 통보 자체가 안 된 건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부터 분명히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16: 그렇다면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부터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 전력이 있으면 택시기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7: 네,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상습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버스든 택시든 운수업 전반에서 일정 기간 자격을 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승객이랑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까지 결격 사유로 넣어놨습니다. 기간은 범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까지 제한됩니다.
16: 같은 성범죄일지라도 뭐 실형이나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7: 네, 달라지긴 합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다면 형 집행이 끝나고도 최장 20년 동안 택시 운전 자격을 얻을 수 없고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서 성범죄를 벌금을 받아도 택시 운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16: 자, 그런데 검증을 제대로 해도 법으로 막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2023년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7: 네, 2023년 11월 서울 마포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새벽 6시 20분쯤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20대 대학생을 60대 택시기사가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기사의 과거였습니다. 2006년에도 택시를 몰다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 택시 안에서 또 술 취한 승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16: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두 차례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심지어 하나는 실형이었죠. 버젓이 택시기사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도 관리검증 부실이었습니까?
7: 이건 관리 부실이라기보다는 법 자체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성범죄자가 최장 20년 동안 택시를 못 몰게 하는 규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기사의 첫 성범죄는 2006년이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의 일이라 소급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흉기를 들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강간 같은 일부 강력 성범죄자만, 그것도 출소 후 2년만 제한했습니다. 그럼 2021년 강제추행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건 또 벌금형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범죄자한테 내려지는 취업제냐 제한 명령 대상 기관에도 택시기사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 회사나 공단이 조회를 제대로 했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16: 네, 이 20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2006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2023년에 동종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하면 17년 후에도 또 동종범죄를 다시 재범을 한 것에 해당하니까.
7: 네, 맞습니다.
16: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걸 이용해서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다라든지 블랙박스가 고장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합의하고 한 건데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다. 그런데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 것 자체를 중강간으로 처벌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면 애초에 제대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 싸움인데요. 택시는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남습니다. 호출 앱 기록, 결제 기록, 운행 경로, 주변 CCTV, DN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 사건도 결국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주장도 그걸 뒷받침할 정황이 없으면 오히려 일부러 없앤 것 아니냐라는 의심만 키우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 곽혈수 씨 사건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0: 이게 안 난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병원부터 가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런데요, 승객 입장에서는 이런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 느껴지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너무 침해받는 건 아니냐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었죠.
0: 네, 부산에서 1993년부터 30년 넘게 개인 택시를 몰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아동 청소년을 속여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2024년 2월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부산시가 이 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택시 운전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 중에 그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헌재 판단을 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되자 직접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격을 빼앗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네, 전원 일치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0: 네, 2025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결론은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합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택시는 공간이 좁고 승객과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야에도 다니기 때문에 버스 같은 다른 대중교통보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높다. 그래서 비교적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 그런데요, 요즘에는 술 마시고 본인 차 대리운전 맡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최근 마약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사람이 대리기사로 일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마약에 심지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이거 이 사람이 법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대리운전에는 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겁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을 한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그리고 배송 같은 일부 업종은 성범죄나 마약 전력자가 일하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운전면허가 있고 보험 가입에 걸릴 만한 사고 이력만 없으면 누구나 등록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리운전은 손님 대부분 술에 취해 있고 내 차니까 집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택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 제도는 비어 있습니다.
1: 이용자들은 업체나 앱을 통해 기사를 부르면 적어도 기본적인 검증을 뭐 거쳤겠거니 생각을 할 텐데, 이런 피해를 당하면 가해 기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대리운전 업체에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0: 가해 기사한테는 당연히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나 플랫폼은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두 가지 있습니다.

0: 가 과연 업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냐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우리는 중개만 한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라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바깥 공기가 쌀쌀했지만 날씨가 포근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광주 26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서울 13도 내외로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은 25도까지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모레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은 남부지방과 충북지역에 가을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3, 4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영향으로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사이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이후 성수대교에서 가양등 일대까지도 다시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일대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이 3km 구간과 양재 부근을 지나서 반포 나들목까지는 7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0: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의 발언권 제한 조치를 두고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4: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4: 네, 먼저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5: 네, 먼저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회의 진행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직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요.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을 일삼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 장 발언 시간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18명이 18인분을 시켰는데 혼자 6인분을 먹은 셈이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러자 서 위원장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두고 인신공격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법무부를 질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3: 네, 다른 상임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죠.
5: 네, 합동참모본부가 감사 대상인데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 불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며 합참에 정치권의 자극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발표 문건을 보면 북한 도발이란 단어가 빠져있다면서 합참의 행태가 눈치 보는 정치군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 매설 지뢰에 의한 폭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합참 비공개 보고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는데 오전 정회 직전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체위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감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빚어지는 등 오늘 9개 상위 곳곳에서 격돌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이처럼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감장의 신스틸러는 단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4: 네, 또 국방위 국감장에서는 장병들의 훈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 권총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 저는 실제로 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7: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6: 1초도 해본 적이 없고 제 마음속에 1%도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저 증인 선서했으니까 믿어주세요. 다음 국정감사 전까지는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해서 오늘 같은 문제 혹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예.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랑 장관
8: 나오시려고. 네.
6: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예. 의외로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9: 이걸 그대로 놓고 이렇게 찹탄하잖아요. 이거 뭐 형님 나 이쪽에 쏘는 거 빈총 쏘았다.
7: 박선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9: 당기면은 보십시오. 네. 봉인지가 걸려요.
10: 네.
9: 그래서 쏘면 격발이 잘 안 됩니다.
10: 예.
9: 그래서 제가

0: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 말은 사탄을 하지 않은 게 잘못했다라든지 보험인을 이렇게 한 게 잘못했다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 정부가 대북 의료 장비 지원을 위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대남 적대 기조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 당국이 지뢰 폭발 사건이라는 자작 광대극을 벌이는 한편 이번에는 선의를 앞세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시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이를 지뢰폭발 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당장 한국 안에선 지뢰폭발 사고를 놓고도 사고냐 도발이냐 하는 싸움질만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니 돌연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 네,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씨 SNS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며 공항에서 먹은 음식 사진을 올렸는데요.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온다면서 감당하기 벅찬 극도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자 한국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2: 네, 김 씨는 어제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국회에 나와 누가 사면을 바라느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3: 대법원에서 확정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그럼 그 반사들은 뭡니까? 그러면 뭐 판결이 하는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4: 사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면 시켜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을 인정하는 거예요.
5: 그런 식으로
4: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5: 분열적이고 야비한 말씀하지 마세요.
4: 이게 뭐가 야비합니까?
5: 뭐 누가 위원장님, 사면을 바랍니까?
2: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다섯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 관행 임대 차 농지,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1: 전남 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이 농촌 마을에서 참극이 발생했는데 50대 남성 피의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6: 네,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오전 10시쯤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에게 현금을 빌려줬는데 계속 갚지 않아 돈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숨진 부부는 발견 당시 각각 다른 방에서 결박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부인에겐 목에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는데요.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복면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이후엔 피해자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요.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카드를 제외한 다른 금품을 가져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별다른 금융거래 기록은 없다며 채무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인데요.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1: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의 결심 공판이 조금 뒤에 열립니다.
2: 네, 피고인들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오늘 재판 몇 시에 열립니까?
7: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김 감독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와 임 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당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7: 네, 이 씨와 임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당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안수사에 나선 검찰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고인의 뇌 CT 검사 결과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혁입니다.
1: 낮에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 먼저 60대 부부 살인 사건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는데 50대 남성이 범행 후에 트럭과 자전거 등을 타면서 도주를 하긴 했지만 결국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9: 왜 범행 저지르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범행을 왜 저지르셨나요?
1: 광주 동구경찰서에서 나주경찰서로 호송되는 모습인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죠?
10: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5일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서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 60대 부부가 결박된 채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이 피의자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정황을 덧대어 경찰은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의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이라면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앞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그 혐의 자체를 살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까?
11: 그렇습니다. 일단 강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금품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강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저지르는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인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무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있다고 하면

0: 이 사람이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러 갔는데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예견치 못하게 죽였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네. 강도 치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량 차이가 납니다. 강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 강도 치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 사실을 좀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렇다고 하면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범행 도중에 어떤 살해의 고의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최소한의 이 사람을 내가 이런 식으로 찌르고 목을 졸랐을 때 이 사람 사망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돼야지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어떤 뭐 흉기를 사용했다, 흉기가 어디서 있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공격의 부위라든가 횟수라든가 정도 그리고 전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소한의 미필적인 고의를 판단할 것이고 특히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이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1: 범행 당시도 물론 이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범행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자신이 타고 왔던 자전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트럭을 이용해서 도주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그리고 얼굴도 뭐 가렸다고 하고요. 이런 걸 보면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계획 범죄라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본인이 강도를
2: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0: 자신의 어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치밀하게 했었는지 아니면 살인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최소한 이 범행이 우발적으로만 일어난 범행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왔다 갔다 했다는 점도 본인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 스스로 미리 계획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을 늦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이 사람이 무안에서는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이 피해자의 집까지 갈 때는 자가용을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고 특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가용까지 빨리 추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수유의 1톤 트럭에 본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싣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고요. 그리고 바로 자가용을 세워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한번 들렀다가 경유를 해서 자전거와 1톤 트럭을 순차적으로 버리고 본인 자가용으로 도주를 하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흉기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인 어떤 살인의 그런 정황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범행 장소가 주택인 것을 미리 계획했다고 하면 주택에는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네, 여러모로 고의성과 또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피해 부부가 결박돼 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4: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애초에 일정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자택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고
2: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도 살인이냐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이냐를 두고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정한 금품을 훔치기 위한 의도 즉 카드를 가져가 현금을 인출한 것 자체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예. 이 절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강도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일단 살인죄를 저지른 뒤에 뒤늦게 이 카드를 가져가 금품을 훔쳐 다면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에 그치게 됩니다. 강도 살인이 성립해야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부를 굳이 결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제압하여 도주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일 수도 있고 두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한 피해자를 결박함으로써 다른 피해자의 어떤 조정을 일삼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한 피해자를 결박해 두고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던가 일정한 금품을 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은 사건 현장의 재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언쟁이 발생하였고 각 피해자를 언제 살해했으며 어느 시점에 현금카드를 확보했는지 사건 전반의 재구성, 특히 혈흔과 결박 형태 등을 통해서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언쟁과 범행이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강도 살인인지를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뭐 남의 카드로 인출을 하려면 이제 비밀번호도 알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50대 남성은 채무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채무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4: 강도 살인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 등 일부 가명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 이상 채권 채무 관계를 비롯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반적인 관계와 행적에 대한 조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의 금품을 빌려 주었는지를 우선 규명해야 합니다. 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장의 재구성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미리 승용차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고 결박독의 출처가 무엇이며 ATM 등 관련 금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적을 보여왔는지도 밝혀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적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3: 네, 자, 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판단은 법원에서 하긴 하겠지만 지금 뭐 허 변호사님께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범행 자체가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두 명이나 발생을 했고 그 목적이 어쨌든 금품을 노린 것이었다고 하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게 평가되고 또 적용된 혐의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그 형량이 매우 높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범행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들도 불리하게 평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 사건 구속 여부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불편한 한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카페로 보이는 곳인데 손님이 저렇게 지폐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 건가요?
4: 남양주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한 남학생이 1,000원 지폐를 직원을 향해 던지는 모습입니다. 일행은 이 장면을 이른바 가오 있게 계산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속칭 가오라는 표현은 체면이나 폼을 뜻하는 속어이죠. 그만큼 돈을 던지는 행동을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자 전혀 뭐 폼나지 않고요.
1: 멋있지도 않고요.
3: 네, 이 영상을 보고도 저도 상당히 좀 황당했는데 실제로 좀 누리꾼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한 것 같아요.
0: 저걸 옹호해줄 수 있는 누리꾼들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3: 그렇죠. 예.
0: 저런 행동은 부모님 욕먹이는 행동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저렇게 돈 던져서 주면 커피도 던져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1: 예.
0: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3: 예.
0: 그걸 생각을 하게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들이다. 뭐 교권보호국은 아니라도 직원권보호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길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저런 짓을 하는 걸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1: 예. 지금 보면 이제 저 카페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지폐 떨어진 지폐를 이렇게 줍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뭐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4: 일단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1: 예.
4: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지폐를 직접 직원에게 던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모욕도 모욕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멋있는 놀이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서 모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4: 업무방해도 성립하기는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직원 입장에서는 모욕감 등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영상을 촬영해서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0: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 건강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 작업 정지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이 카페 업주가 이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손해배상의 주체는 이 학생을 넘어서 그 보호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부모의 교육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학생들이 이 보도나 또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고 좀 처절한 좀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사건은요. 이른바 계곡살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거 카메라 앞에 섰던 이은혜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 인정하십니까?
3: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2: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3: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2: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3: 유족께 더 할 말 있으십니까?
4: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1: 네,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은혜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오랜만에 이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황의 내용 자체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금치 9일에 징벌을 받은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게 금치 9일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이은혜가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 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용시설의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징벌 조치가 단행됩니다. 징벌 조치는 경고, 근로봉사, TV 시청 금지 등 일정한 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금치 처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후호 처분입니다. 30일 이내에 금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비위 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9일의 금치 처분이라는 상당히 중한 징벌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5: 예,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AI로 재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이제 뭐 구치소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구치소에서 과연 도박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6: 이게 구치소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시간도 네.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수용자들끼리 이렇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뭐 A4 용지라든가 편지 쓰라고 주는 그런 A4 용지라든가 뭐 봉투 같은 것들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카드라든가 화투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일종의 도박을 하는데 그런데 판돈을 거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도박 같은 여흥을 즐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어떻게 걸었냐면요. 이 편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표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우표를 사실상 판돈으로 건 겁니다. 네. 구치소 내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영치금을 우리가 지정된 계좌로 넣으면 본인이 뭐 사비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것들, 뭐 커피나 간식 같은 것들을 사면서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 현금 소지가 없으니까 판돈을 우표로 대신 걸어서 그 우표가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표를 통해서 마치 현금처럼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표를 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나름의 일종의 어떤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안에서만 지금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도박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그 이미지처럼 우표를 마치 뭐 카지노 칩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해서 도박을 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발된 사례만 최근 4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0: 그만큼 우표가 구치소 내부에서는 현금으로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유사한 행위로 징벌 수용된 수용자가 1,0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은 구치소 내부에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인 손편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반면 수용자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손편지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는 구치소 내부에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우표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후에 이를 활용해서 도박에 사용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많은 우표를 구입한 경우에 타 수용자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은 편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투, 카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결과 예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인데 하루 판 돈이 우표 25만 원치에 달한 경우도 있었고 100만 원 상당의 우표를 잃은

0: 수용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카드나 화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마치는 등 우연적인 조건의 결부에서 우표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구치소 내부에서 도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도박죄로 입건해 조사하기보다는 징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은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좀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4일 청문회를 앞둔 김지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금 출근길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2: 우선
3: 후보자입니다.
2: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습니다.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하여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이 폐지해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한편 부패, 금융,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니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단하겠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저는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김지용 후보자의 출근길 입장 표명 들어보셨습니다. 중수청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은혜와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구치소 안에서 도박의 형태가 사실 불가능하지만 우표를 마치 현금처럼 이용해서 이렇게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카드깡이라고는 많이 듣지만 우표깡이라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4: 그러니까 우표를 현금화시키는 그런 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치소 수용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사설 수발업체라고 이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뭐 편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거나 뭐 각종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일종의 그 도움을 주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이 문제가 된 건 어떤 방식이었냐면 우표를 이제 그 안에서 도박 같은 거를 통해서 모은 수용자가 이 수발업체로 보내면 30% 정도 수수료를 떼고 이걸 현금화시켜서 이제 다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발업체들이 제가 왜 불법적인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네. 그 단순히 이런 우표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치소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구치소의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어떤 뭐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에 걸어달라고 하면 도박 대행 행위를 하는 것도 네네.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펜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성 재소자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돈을 받는 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 하는 사실까지도 또 한번 화제가 되면서 수발업체들의 불법성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5: 네,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그 펜팔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뉴스에서 보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수발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0: 이 수발업체는 일종의 심부름 업체인데 네. 이 수발업체의 영치금을 직접 전달하는 데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우표를 전달하고 현금화하는

0: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받은 우표를 이용해서 수발 업체는 독촉장을 다수 발송하는 회사나 외국인 대상 우편물 배송 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떼고 다시 판매하는 거래가 형성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일 뿐만 아니라 탈세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 예.
0: 이와 같은 거래 실태는 이미 교정당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수용자가 자신이 받은 우편물에 동봉된 우표가 반송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도 수용자들 간 심지어는 외부 업체와 우표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 둘 경우에 규율이 어지러워진다는 이유로 이 수용자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2: 네.
0: 결국 구치소 내부에 별도의 경제질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경제질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를 토대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도, 강요, 공갈, 강도 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결국 구매 보유량, 구매 실태 정황, 외부 업체를 통한 현금화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는 선별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정시설인데 그 안에서 수감자들이 교정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그 교정 당국에서는 알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0: 수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특히 발송 과정에서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유일한 수단이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이에 따라서 우편에 부착하는 우표 구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구치소 내부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고 이 경제 질서를 토대로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이상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형법상 일정한 물품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수용 질서가 어지러울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2: 네.
0: 실태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이 실태 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형 집행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들어 위법한 교정당국의 행정소송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하여야 이와 같은 거래 질서, 특히 지하 내부의 경제 질서를 붕괴시킬 만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 같은 경우도 이런 도박이 적발돼서 그런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이미지처럼 물론 저희가 AI로 구현한 이미지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 수감시설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교정시설 관리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3: 당연히 저렇게 된다고 하면 뭐 금지 처분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수용자들도 이 징벌방에 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의 눈에 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눈을 피해서 숨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2: 예.
3: 그런데 사실 교도관들이 알면서 그걸 뭐 현장을 적발한다는 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교도소 안에서 성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교도관들도 일일이 눈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놔두는 교도관은 당연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징벌방 가는 걸 두려워하는 만큼 이 재수자들도 좀 교화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목적, 그 수용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사행성 오락 이런 범죄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와는 잠시 뒤에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북한이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 의료 장비 지원 계획에 반발하며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서 한국이 선의를 앞세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폭했는데요.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김여정 부장의 담화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1: 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반발하며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과 보건 상황 악화를 운운했는데 이는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변종된 정치적 도발 그리고 주권 침해 행위라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의 의료 장비를 들여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획을 추진한 배경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시켜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부장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도 자작극이라고 다시 한번 단언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내부에서도 사고인지 도발인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어제 발언을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종적으로는 어설프게 조작한 지뢰 폭발 자작극이 흥행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들고 나온 것이 의료장비 지원 계획일 뿐이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 당국은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는데 남북관계를 되돌려보고 싶으면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진면모일 뿐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전혀 없으며 마주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절대 불변의 입장이다라며 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낸 건 지난 3일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뒤 닷새 만이고요. 우리 군의 최종 교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로는 처음입니다. 김 부장은 지뢰 사고가 발생한 뒤 한국의 자작극을 주장하는 담화를 재차 발표해왔지만 정작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무성명의 성명으로 가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3주째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북항이의 몸에 상처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쩌다 다쳤는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과 좁은 인공수로가 북항이에게는 편치 않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
2: 네, 부산입니다.
0: 네, 북항이의 상처가 어디에 났다는 건가요?
2: 네, 주둥이에 사찰과 상이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될 상처는 아니지만 더 생기면 외부 감염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밤에 공원 방문객이 손전등을 북항이를 향해 비추자 괴로운 듯 몸을 비트는 모습이 관찰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작은 상처가 보였다는 공원 방문자 목격담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슴 지느러미 등에서도 긁힌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항 친수공원에서 3주째 머문 북항이에게 상처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로가 좁고 얕아서 부딪히거나 긁히기 쉬운 조건입니다. 여기에 북항이 인기로 많은 사람이 몰리며 상어를 자극하는 여러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지만 북항이 행동에 변화는 없습니다. 사람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5km로 수로를 유유히 오갑니다. 먹이 활동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도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찾아온 북항이가 반갑지만 지내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래 머물러 걱정도 앞섭니다. 수온이 더 낮아지기 전에 수로를 벗어나 더 따뜻하고 넓은 바다에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길이 3m 흑상어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났습니다. 수족관이 아닌 실제 바다에서 상어를 볼 수 있다는 기대와 호기심에 하루 평균 2,000명이 찾아 한적했던 친수공원은 인파로 북적이게 됐습니다. 지난 개천절 4월 연휴에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평일에도 매일 3만 명 이상 다녀가 이제는 110만 명도 돌파했습니다. 야간 방문객도 늘었는데 어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찾은 사람이 7,000명가량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3: 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만난 북항이의 등장으로 떠들썩한 부산에 이렇게 또 귀여운 친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달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긴 꼬리에 아장아장 계단을 올라가는 이 생명체, 바로 부산 온천천에 등장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수달입니다. 이 천변에서 산책 중인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받는 수달은 이곳 온천천과 수영강 일대에서 과거에도 서식 흔적과 목격 사례가 확인되곤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수달에게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북항에 나타난 북항이처럼 온천천의 온천이가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뿐 아니라 한강에도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들리기도 했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달 한강에 수달 2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는 건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과 도시의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레노호 출범으로 주목받았던 축구대표팀의 지난 4연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이죠. 김민재 선수의 분노가 강하게 표출된 순간이었는데요. 이후 일부 선수들이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캡틴 손흥민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4연 전 막판 훈련에 불참한 김민재 선수, 결국 우즈벡전에 결장했는데요. 이날 경기가 끝난 후 대표팀의 이른바 96라인으로 분류되는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일부 선수들에게 했고, 실제 대한축구협회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번 은퇴 소동의 배경, 왼쪽에 함께 있는 두 선수, 92라인의 손흥민, 이재성 선수와 또 오른쪽에 있는 96라인 선수들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96라인 선수들은 현영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캡틴 손흥민 선수, 2년 전 아시안컵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 논란 이후 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인터뷰 보이콧 문제를 두고 일부 선수들과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대표팀 내부 잡음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0: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LP가스가 충전된 에어로졸식 탈취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나 50대 여성이 다치고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폭발로 주민 57살 A씨가 어깨를 다쳤고 아파트 내부가 일부 불에 탔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베란다 창호가 외부로 떨어져 나가면서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소아당국은 에어로졸식 탈취제 인근에 향초를 점화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택과 공장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는 갑자기 실종된 70대 선장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 건물 한쪽이 온통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거센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경남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소방대원들이 옥상 보일러 기름 탱크로 불길이 옮겨 붙는 걸 막아 불은 35분 만에 껐지만 이 집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 한 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도시락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한 명이 스스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5: 많이 났어요, 아파트까지.
6: 다 닫고 그랬어요.
7: 화재 목격자입니다.
4: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 해경이 탐조 등을 비추며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전북 부안군 앞바다에서 시동이 켜진 채 표류하던 선박이 발견됐는데 승선원이 사라져 해경이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선박 선장은 70대 남성 A씨로 홀로 출항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어젯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창녕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캠핑카가 옆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도 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가 1시간가량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좌우로 정렬 2588 2588
9: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0: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6일 개막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는 유독 위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A리스트 영화제 승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창설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31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꾸준히 성장해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9년간 이어온 비경쟁 체제를 벗어나 메인 경쟁 부문과 부산 어워드를 새로 만들면서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 영화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A리스트 영화제로 공식 선정되는 데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리스트란 무엇일까요? 1933년 설립된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은 세계 주요 영화제에 대한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A리스트는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이 부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화제 인증 등급입니다. 이번에 A리스트로 선정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제로는 유일하게 칸과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적인 영화제들과 같은 등급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도 생겼는데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칸과 베를린, 베니스, 선댄스, 토론토, 부산 등 전 세계 6개 영화제의 최고상 수상작에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출품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의 A리스트 영화제 승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가을 햇볕 아래 포근합니다. 가을 햇볕이 강해도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한글날 연휴에도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5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서울 방향 신월 나들목에서 신월 기점 일대까지는 2차로 차단하고 행사 관련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월 나들목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 이용하실 때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부평 일대부터 신월인천 나들목까지는 3km 정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 일대부터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 여의하류나들목에서 반포대교 남단까지도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 외곽 일직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금천교 사이 일대가 이제 차간격이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7: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8: 네, 경제부입니다.
7: 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8: 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9: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9: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8: 농식품부는 처분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앞서 당정은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대기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이런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지능 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7: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8: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7: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긴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대를 넘긴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10: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공시를 보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에 잠정 매출은 195조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55%를 넘겼는데요. 국내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사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만 지난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이 86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원화로 100조대를 넘겼고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100조를 넘긴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간 증가세가 특히 가팔랐습니다. 우선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 실적과 비교해보면 12조 2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8.8배로 불어났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잠정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4개 분기 연속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7: 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의 배경이겠죠?
10: 네, 그렇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엔 사업 부문별 성적까지 담기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 역시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은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양산 출하를 시작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역시 수익이 어느 정도 기대어 했을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올해 초에 삼성전자는 HBM 전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 DX 부문, 완성 제품 부문의 영업이익도 관심입니다. 부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스마트폰 등의 완제품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앞선 2분기 DX 부문에선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생긴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서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추후 답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7: 서울 아파트값이 87주째 오르며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름폭도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강남 서초구는 낙폭이 줄었고 중저가 지역 강세는 여전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군요.
11: 네, 맞습니다.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해 87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도 6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지난주까지 5주째 축소되면서 상승 동력이 약해지는가 했는데 오름폭이 또다시 확대된 겁니다. 중저가 지역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서대문구가 0.36%, 강북 0.35%, 금천구가 0.34% 오르는 등 주요 중저가 지역이 0.3%대 안팎 급등세입니다. 대출이 녹록진 않긴 하지만 전월세 물건이 부족하면서 호가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큰 가운데 가격 접근성이 양호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행정동으로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여파로 급매물이 나오며 주춤하고 있는 강남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하락은 이어갔지만 낙폭이 더 깊어지진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은 0.56%에서 마이너스 0.34%, 서초구는 마이너스 0.33%에서 마이너스 0.27%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송파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0.19%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87주째 상승 중인데요. 이번 주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8.35%로 매매 상승률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0: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5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향후 금리 향방과 전세 시장 불안 확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확대 여부 등이 집값 상승 추이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현지 시간 어제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은 정황에 따른 추정일 뿐 확정적인 신원 특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하이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채용 면접의 복장 규정과 관련해서 높은 구두를 신을 경우 소리가 안 나게 덧신을 씌우겠다고 한것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에서 질책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콘크리트 바닥에서 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할
4: 최동석
3: 때 특히 이제
4: 인사혁신처장입니다.
3: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두를 신고 올 때는 소리 나지 않도록 우리가 덧신을 줄 테니 그런데
4: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3: 야,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5: 아니,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겁니다.
3: 권해왔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4: 박정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5: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3: 아이,
5: 불편 주는 겁니까?
3: 신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안 나는 덧신을 드리겠다.
2: 네, 내일부터 사흘 동안의 한글날 연휴가 이어집니다. 나들이 계획으로 날씨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낮 동안은 다소 덥고 또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연휴 날씨 전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요즘 아침에는 쌀쌀한데 연휴 동안 낮에는 덥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한글날 사흘 연휴 동안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내륙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까지는 서울이 11.4도, 대구, 대전 9도 등으로 쌀쌀했는데요. 내일부터는 1도 또 2도씩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쌀쌀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여전히 크게 나는 만큼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 소식은 모레부터 들어 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지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과 울산, 전남, 광주 등 남부와 제주도에 5mm에서 20mm까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길이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빗길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기온차로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강원 영동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산이나 야영장을 찾을 때는 작은 불씨로도 쉽게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는 13일 화요일 중부지방에 또한 차례 가을비가 찾아옵니다. 비가 그친 뒤낮 더위는 사라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2: 일본에서는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 강에 내다버린 범인이 1년 만에 붙잡혔는데 범인은 정신과 의사인 남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6: 네,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달 중순쯤 도심을 흐르는 강에서 여성 뼈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200m 구간에 여러 개가 목격이 됐는데요. 발견된 뼈를 봤더니 무언가에 잘려나간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후 열흘 정도 뒤에 시신 훼손과 유기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40대 정신과 의사인 남편이었습니다.
2: 네, 그럼 어떻게 살해를 한 건가요?

0: 남편은 경찰에 체포된 뒤에 범행을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 한 일이라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집 욕실에서 아내를 살해했고 흉기로 훼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불리한 시신을 가방에 넣어서 차로 옮겼고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강에 내다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에서는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여러 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안 된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서 강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요. 남편을 상대로 사망 경위와 살해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남편 본인이 1년 전에 실종 신고를 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년 전쯤인 지난해 9월 말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사라졌다면서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한 달 전쯤에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다음 날 집을 떠난 뒤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을 살폈는데 아내는 남편과 싸웠다던 그날까지만 생존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 올해 8월부터 남편을 용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했고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언제 범행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실종 신고 1년 만에 붙잡힌 것입니다. 수사 관계자는 발각을 늦추려고 일부러 신고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내일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노벨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짙은 그림자 탓에 노벨위원회의 최종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딜레마와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개의 전쟁을 끝내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이번 노벨 평화상은 마땅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세 위협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지렛대 삼아 전 세계의 무력 충돌과 파괴를 막아냈다고 자평합니다.
3: 저는 8개 전쟁을 끝냈습니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기에 상을 안 준다면 위원회에게 불명예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이란과의 갈등과 국제기구에 대한 적대적 태도 탓에 실제 수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3: 법학사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유력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며 난제들을 중재했다는 그의 기록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입니다.
2: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벨상 요구가 이번 심사 과정 전반을 짓누르는 이른바 방안의 망령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노벨위원회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결정이 트럼프를 향한 직간접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3: 누군가에게 상을 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위원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 대행입니다.
2: 전 세계 무력 분쟁마저 1946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면서 위원회의 시선은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순수 구호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전쟁 피해 아동을 지원해온 세이브 더 칠드런과 러시아 강제 이송 아이들의 귀환을 도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꼽힙니다. 최악의 내전과 기아를 견디고 있는 수단의 자원봉사 구호 네트워크 긴급 대응실 역시 강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언론인보호위원회처럼 평소 트럼프와 마찰을 빚어온 곳이 선정될 경우엔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노벨위원회의 가치와 힘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위원회의 최종 선택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주요 도시가 이란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둬보라는 논란성 발언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텍사스주 유세에서 이란이 샌디에이고나 로스앤젤레스를 미사일로 타격하게 놔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며 자신의 대이란 강경책을 옹호했습니다. 앞서 네브래스카 유세에서도 유사한 언급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을 국가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독극물 투여에도 사형수가 생존한 가운데 변호인들은 이 여성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근거로 텍사스주에서도 사형 집행 중단을 요청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0: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독극물 펜토바르비타를 두 차례나 투여받고도 의식을 되찾은 크리스타 파이크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파이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매우 화가 났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2: 그녀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 파이크는 지금 이 모든 일에 화가 나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파이크 변호인입니다.
1: 법원은 사형 집행 당시 사용한 약물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실제로 사용한 약물과 관련된 모든 포장 라벨과 첨부 설명서 등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 이번 사건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파이크의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형 재집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사건의 파장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편의점 직원을 숨지게 해 사형을 앞두고 있던 남성의 변호인단이 사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파이크에게 썼던 같은 독극물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같은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사형 집행 실패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재승인한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가수이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씨가 어제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 네, 내년에 개최 예정인 대형 K-POP 축제 페노메논을 둘러싸고 특정 기획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문학의 주요 이슈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자, 박진영 위원장 어제 이제 파격적인 좀 패션도 화제가 됐었는데 국정감사장의 네. 증인으로 나섰거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온 건가요?
4: 그게 이제 내년에 페노메논이라고 네. 민관 합동으로 거대한 K-POP 페스티벌을 한다는 겁니다.
5: 뭐 공연도 하재근 문화평론가입니다.
4: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국내 K-POP 4대 기획사가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뭐 하이브, SM, JYP, YG 이렇게 4대 기획사가 준비를 하는데 이게 국가의 행정력이 투입이 되고 국가의 예산도 투입이 되는 행사인데 4대 기획사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야권에서 그럼 4대 기획사 특혜 아니냐. 이익 수익이 그 4대 기획사한테로 다 돌아가고 독점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상표권은 JYP한테 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참고인과 증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참고인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인으로 나가서 선서를 하면 말을 잘못 그 위증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참고인 나 싫고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선택했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답답해서 해명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그만큼 이제 본인의 말을 꼭 믿어달라 이런 뜻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6: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5: 박진영
6: 말하고
5: 대중문화교류위원장 공동위원장입니다.
6: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7: 자,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페노메논을 설계할 때요.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5: 하셨어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천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네 개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6: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 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또 다른 산업에 전이 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이익을 네 개사가 독점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구조상 이 이익이 4대 기획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진영 위원장 이야기는 이 사업의 성격이 K-POP 콘서트하고 이런 건데 이거를 관이 주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민간 주도 사업으로 결정을 했다. 그 민간이라는 게 결국 4대 기획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4대 기획사가 똑같은 액수를 이제 투자를 해서 전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N분의 1로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면 결국

0: 글자 그대로 콘서트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익 배분은 아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지금 벌써부터 나온 건 아니고 내년 말쯤에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이거는 공공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예. 뭔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면 공개될 일이 없지만 예. 이거는 공공이 들어왔으니까 구체적인 청사에 나왔을 때 결국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정상 과정에서도 예. 뭐 투명하게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예.
1: 근데 이 페노메논이라는 이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표권을 이제 JYP가 우선적으로 먼저 본인들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부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야권에서는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 그거는 이제 상표권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들어간 사업인데 예. 상표권을 민간 기업이 독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지영 씨도 그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냐면 이게 상표권을 국내외, 해외에서까지 다 이제 출원을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그게 뭐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대중문화 이거 이 교류위원회가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던 무슨 부처 이런 게 아니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뭐 기관이고 그 안에 상표권 전담 뭐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JYP 내부에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지영 씨 생각에 우리가 페노메논 국내에서 딱 발표했을 때 우리 그 이거를 공공기관이 출원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이에 해외에서 다 먼저 선점할 수가 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JYP가 회사 내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 맨날 하는 일이 그런 예. 일이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먼저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전담 그 어떤 기관이 생겼을 때 이걸 이관해 주려고 그렇게 그냥 우리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거였었는데 다만 공공의 일을 할 때는 효율성 이상으로 투명성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박지영 씨도 잘못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0: 네, 이제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예. 어쨌든 그 우리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순전히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선취득을 한 것이고 100% 다 넘길 것이고 우리 회사가 이 상표권 관련해서 전혀 이득을 얻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 예, 어찌됐든 지금 정부 예산 150억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사업이니까 그럼 여기서 민관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지금 4대 기획사에서는 이런 콘서트들을 많이 열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할 테고 그러면 네. 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0: 콘서트 준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에는 정부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4대 기획사가 다 돈을 대서 콘서트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150억 원은 어디에 쓰이느냐. 예. 그거는 4대 기획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예. 그다음에 이 행사를 이제 계기로 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지금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만 정부 예산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1: 그렇게 정부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15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K-POP 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글로벌한 그런 인기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네. 성공 가능 여부를 물론 지금 이렇게 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네. 좀 보세요?
0: 성공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성공하길 바라고 있는데
2: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겠죠.
0: 네, 바라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흥행 사업이잖아요. 네. 흥행 사업은 항상 보면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흥행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네. 이경규 씨도 영화했다가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극히 드물게 기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박진영 씨, 이수만 씨, 양윤석 씨 세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다 실패했거든요. 아니 제가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이 페노메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공을 실제로 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4대 기획사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공공이 다 합심을 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쟁점화한다면 다 저렇게 뭐 국감장에 불러서 뭐 말식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점점 더 사업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0: 이건 100% 공공사업이 아니라 민간 콘서트에 가까운 사업이니까 조금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공의 경험을 가진 4대 기획사가 모인 걸 테고요. 어제 그 이 국감장에서 박진영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정권 홍보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받았는데 본인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실제로 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3: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2: 일한다는 생각을 1초도 해본 적이 없고 제 마음속에 1%도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저 증인 선서했으니까 믿어주세요. 다음 국정감사 전까지는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해서 오늘 같은 문제 혹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예.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랑 장관님
4: 또 나오시려고요.
2: 네.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저기 예. 의외로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또 정쟁의 소재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춰지기 싫어서 뭔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0: 이게 과도하게 정치적인 쟁점이 돼버리면 이게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해외 나가서 월드투어만 해도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우리가 한국에서 페스티벌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위축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정쟁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뭐 K-POP 페스티벌 한다고 이게 뭐 정부 홍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상상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런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만큼 비판보다는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성공이 되면 4대 기획사가 물론 그들도 이익을 보겠지만 우리 나라가 이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유해진 씨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부일 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이 있겠죠?
0: 아무래도 유해진 씨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배우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는지 뭐 집 앞에서 집회를 하고 유해진 씨가 출연한 광고 회사 그 브랜드까지 뭐 압박을 한다고 하고 이 영화에 그 덕담 비슷하게 한 마디씩 하거든요. 동료들이 영화 개봉하면 덕담한 동료들한테까지 다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사회적 폭력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해진 씨는 너무나 지금 막 압박을 많이 받아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회 스케줄을 뭐 자제하고 영화제, 영화상 이런 뭐 출석 참여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에 이제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영화 암살자들이 지금 정말 정쟁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상영 문제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구미의 한 영화관에서는 아예 암살자들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자들 영화가 완전히 지금 정치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뭐 찬반 논쟁을 벌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뭐 표현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만 과열이 되고 근데 구미가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정서가 또 매우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영화관에서도 이 영화를 내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5: 이 논란이 지금 이제 해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암살자들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철회해라라는 서한까지 보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해외 영화제에 이 영화를 지금 상영하지 말라고 개막작 선정된 거 철회하라고 서한을 보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아니 왜 영화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일어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 영화제 측에서 이게 22년 만에 한국 영화가 거기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요구에 철회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0: 했냐면 허진호 감독은 거장이고 그 허진호 감독 영화를 우리가 이번에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이 자랑스럽다. 이 영화의 예술적 성취와 아시아 영화에 대한 기여를 보고 우리는 선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암살자들 이 영화는 역사적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왜곡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싱가포르 영화제 측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아주 뭐 디테일한 논란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다만 해외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한국이란 나라의 정치인은 그 영화 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뭐 상영이 되고 이런 문제까지 정치인들이 나서서 막 나서 내려라 올려라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조금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실제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여러 그런 무대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영화가 물론 비판의 소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화도 창작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이 제작자들이 이제는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판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것은 비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서 정치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사회적인 폭력 수준으로까지 배우들 한명한 명한테 다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한편 모든 표현이 다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영화 속의 표현이 이게 그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선을 넘어간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를 다룬 거잖아요. 역사 연구자들이 나와서 학술적으로 뭐 토의를 하든 뭐 연구를 하든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뭔가 그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그거를 우리 공동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면 건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오늘 중수청 운영 비전을 밝혔습니다.
1: 네, 과거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의 정치와 청산을 강조하고 내란 범죄를 척결해 국가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김 후보자의 주요 발언을 설명해 주시죠.
3: 네, 오는 14일로 청문회 날짜가 정해지고 갖는 첫 도어스태핑인 만큼 김 후보자는 초대 청장이 된다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로 패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점을 뼈저리게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우선 수사의 정치화부터 청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5: 김지용
4: 수사의 중립성을
5: 중대범죄수사청장
4: 굳게
5: 후보자입니다.
4: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3: 김 후보자의 발언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내란 척결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란 범죄 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내란 언급을 두고 중수청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수그러들지 않는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준비한 입장을 읽은 김 후보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2: 네, 그럼 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3: 네,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두고 제기되는 검찰주의자, 친윤 검사 논란이 가장 우선될 거로 보입니다. 또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이력도 쟁점일 전망입니다. 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김 후보자가 청장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하는 등 내부 결속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각종 논란에 김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적 없고 윤석열 정부 때는 오히려 좌천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원 2,800명이 넘는 조직의 초대 수장인 만큼 중수청 안착과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 정책 검증도 중요한데 논란들로 인해 뒷전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이고 9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첫째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그 뒤로는 줄곧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꽤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아는 형님과 동생들이 많아서 자주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자리라고 하니 불만을 말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모임이 많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만 줬습니다.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조금만 더 써도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이 씀씀이만 크다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돈을 쓴 경우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거의 대화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너는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은 내가 봐주면 된다 라면서 거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 미련은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유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가면 아이들과 떨어지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생각하니 사실 무척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 제가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도 괜찮을까요? 12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해온 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전업주부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양육권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아이들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다 보니 자녀들과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아이들 양육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이 사연자분처럼 당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2: 네, 가능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네.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네.
2: 법원은 최종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을 함께 봅니다. 또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1: 네.
2: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어떤지
1: 네.
2: 양육 환경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1: 네.
2: 사연자님처럼 출생 때부터 줄곧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 네, 그렇네요.
2: 부족한 경제력은 남편에게 받는 양

0: 금융비로 보완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경제력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시어머니가 지금 봐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 문제 없는 걸까요?
0: 그러한 주장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법원은 조부모 같은 보조 양육자의 존재도 고려하지만
1: 네.
0: 실제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그 친밀도 등을 통해 판단되는 부모의 양육 적격성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0: 그동안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할머니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사조사에 대비 알림장, 학부모 단체 대화반, 병원 진료 기록, 일상 사진처럼 내가 키웠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1: 네. 근데 지금 남편은 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당장 유괴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연자분이 실제로 주 양육자이고 엄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거 이거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걸까요?
0: 주 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 행위에 힘을 쓰지 않고
1: 네.
0: 자녀를 데리고 나와 종전처럼 보호와 양육을 계속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네.
0: 다만 반대로 이미 주거가 분리된 상황에서
1: 네.
0: 상대방이 별개의 거주지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몰래 또는 강제로 빼앗아 오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유치원 하원 시간에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도 이런 일방적 탈취는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요. 주
1: 네.
0: 양육자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오실 경우 그 사이에 남편 쪽 양육 상태가 굳어지고
1: 네.
0: 현재 환경을 유지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남편에게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1: 네.
0: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1: 네.
0: 다만 자녀의 생활을 현저히 단절시키거나
1: 네.
0: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거처와 사유를 알리고 아이들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두세요.
1: 네.
0: 학교나 유치원도 가능하면 그대로 다닐 수 있게 해서 아이들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때 남편이 막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단 데리고 나온 뒤에 남편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이혼소송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0: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말씀 주셨다시피 이혼 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먼저 정해두는 절차이고
1: 네.
0: 그 결과가 본안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1: 네.
0: 만약 나온 뒤 아이를 데려간 경우 유아인도 사전 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그런 사전 처분이 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사전 처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그 불이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재산분할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사연자분은 12년간 살림만 해왔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전업주부죠.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재산변호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남편 명의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경우에도 그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남편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못하고 계신다면 소송 중에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신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에 불리한 거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봐왔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이제 주 양육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처 옮겼다고 해서 바로 유괴가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이혼소송 중에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식당의 굴 요리에서 약 5cm 길이의 칼날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졌고 그 조각 하나가 음식과 함께 나간 거였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굴을 삼키기 전에 발견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죠. 음식에서 이렇게 위험한 이물질이 나오면 식당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식품위생법은 다른 물질이 섞여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주방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적용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죠. 식당 측은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져서 들어간 거라면서 공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특히 칼이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남은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을 계속 제공했다는 건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따져볼 부분입니다. 혹시 식사 중에 이런 위험한 이물질을 발견하신다면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뒤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제이레벳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

0: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New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간 포근한 가을의 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질도 전권역에서 대체로 깨끗한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광주 2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보다 높습니다. 다만 한글날인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13도 내외로 바깥 공기가 차갑겠는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 대체로 따뜻하겠습니다. 한편 모레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은 남부지방과 충북지역에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양주요금소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여파로 의정부 나들목에서 송추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9km 안팎입니다. 이후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추 나들목 일대까지는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면 판교 분기점부터 청계터널, 안양터널 지나서 수리 일대까지도 모두 이제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을,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밖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추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3: 네, 먼저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5: 네,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회의 시작부터 여야의 거센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 등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를 두고 서영규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고요. 범여권 의원들은 동료 의원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진 주질의에선 여야의 날선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질타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지난 1일 출범한 공수처 개청 현황 등 주요 현안 둘러싼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4: 네, 다른 상임위 상황도 알아보죠.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고요.
5: 네, 먼저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에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 불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며 군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군 발표 문건을 보면 북한 도발이란 단어가 빠졌다면서 눈치 보는 정치군인 행태와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진영승 합참의장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체위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감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0: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세운 지구 개발은 고발 등 강경 대응하면서 태릉 개발은 공문만 보냈다며 내로남불 이중잣대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허민청장은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치하자는 의미라고 부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북한이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거부하며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2: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서 한국이 선의를 앞세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폭했는데요. 통일부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김여정 부장이 어떤 담화를 내놨습니까?
3: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반발하며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과 보건 상황 악화를 운운했는데 이는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변종된 정치적 도발 그리고 주권 침해 행위라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의 의료장비를 들여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획을 추진한 배경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시켜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부장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도 자작극이다라고 다시 한번 단언했는데 이번엔 한국 내부에서도 사고인지 도발인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종적으로는 어설프게 조작한 지뢰 폭발 자작극이 흥행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들고 나온 것이 의료장비 지원 계획일 뿐이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 당국은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는데 남북관계를 되돌려보고 싶으면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진면모일 뿐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전혀 없으며 마주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절대 불변의 입장이다라며 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낸 건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뒤 닷새 만이고요. 또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로는 처음입니다. 김 부장은 지뢰 사고가 발생한 뒤 한국의 자작극을 주장하는 담화를 재차 발표해왔지만 정작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무성명의 성명으로 가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인근 빌라에서 불이 나 남성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2: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4: 네,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입니다.
1: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빌라 창틀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현장에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동 쪽방촌 인근에 있는 5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남성 한 명이 심정치 상대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에 있던 주민 9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2: 네, 불은 어떻게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요?
4: 네, 불은 빌라 1층에 있는 세대 내부 안에서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 무언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전남 광주시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2: 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윤호 기자, 농촌마을에서 참극이 발생했는데요. 이 50대 남성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오전 10시쯤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인데요.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빼냈습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부부는 발견 당시 각각 다른 방에서 결박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부인에게는 목에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는데요.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모자와 복면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요.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부부의 주택에 있던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카드를 제외한 다른 금품을 가져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별다른 금융 거래 기록은 없다면서 채무 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인데요.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연합 취재본부에서 YTN 나현호입니다.
1: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관심입니다. 추 기자 연결합니다. 송소영 기자, 오늘 재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6: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숨진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같이 식사하다가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그에 맞는 형량이 요청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병원 이송 당시 고인의 상태에 대해 자문한 법의학 전문의와 당시 식당에 있었던 목격자 등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당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6: 네, 이 씨와 임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당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고인의 뇌 CT 검사 결과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현입니다.
1: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살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

0: 세계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번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0: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1: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2: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1: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2: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1: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3: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0: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비급여 진료비 10개 항목 가운데 7개에서 평균 가격이 올랐고 의료기관 간의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지역별로 중앙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11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청취자님이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그 고민을 담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보험 가입에 성공하셨을지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질문 문자창 열어두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직접 전문가에게 답변 듣는 시간까지 마련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게 진짜 비급여 진료비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많이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히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비급여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비급여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모바일 메시지가 저한테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비급여 치료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최성진 팀장 님은 어떤 부분 강조하고 싶으실까요?
2: 네, 오늘은 특히 병력이 많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년 전 뇌경색 진단받으신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뇌경색은 큰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더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오늘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결국에는 비급여 치료비, 진료비 그리고 병력 많은 분들의 보험 가입 이 모든 게 다 아파서 보험 도움 좀 받고 싶은데 애로 사항인 분들의 사연인 거네요.
2: 네.
0: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는 현재 겪고 있다. 그래서 사연을 통해 해답을 좀 찾아보시되 전문가의 도움 나도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카테터를 이용한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한 이번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료계와 환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된 보험사 심사 기준이 법원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는 법률 자문 보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 대법원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혈관 안에 카테터를 넣어서 치료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은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했더라도 입원보험금은 인정하지 않는 심사 기준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비급여 건강보험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소비자 네.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억울해요. 이렇게 네. 억울할 수가. 아니, 입원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입원

0: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라 판단해서 이번 보험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지,
2: 억울하죠.
1: 그렇지, 억울합니다.
0: 맞아요.
1: 사실.
0: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비급여. 도대체 비급여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일단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급여라고 합니다. 즉, 급여가 안 되는 안일비자를 써서 비급여라고 불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급여 항목들을 좀 대비하고 싶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실손보험도 사실 비급여 다 처리되지 않나요?
2: 네,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가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 하에 치료 목적으로 검사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 보조기구 구입 이런 건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데요. 제가 석회수술 올해 1월에 받았는데 그 팔걸이 보조기구 실제로 청구했는데 보장 저는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면은 거절당하신 거예요?
2: 네,
0: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서 우리 전문가픽 뉴스에서 본 것처럼 입원이 인정이 안 돼서 입원을 했지만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나올 수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1: 일단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는 미용목 적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꼭 입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원으로 해도 되는데 보험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입원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하지정맥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종아리에 이렇게 혈관 같은 게 오돌토돌 많이 나오니까 이걸 미용 목적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질병 진단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미용 목적일 때는 안 나오는 건데 치료일 때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이냐 통원이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2: 거기서 관리죠.
0: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금 차이가 큰가요?
2: 네. 너무 큽니다. 비교를 좀 해드리면 물론 통원비 한도가 높은 보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예외적으로 대부분을 비교를 해드리면요. 통원은 하루에 보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한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원으로 병원비가 5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하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 그것도 본인 부담금 빼고 받습니다. 그럼 내가 쓴 돈이 500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자부담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0: 그러네요.
2: 그런데 입원으로 돌아서면 1년에 5천만 원 한도니까 한도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5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차감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여부를 가지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0: 아,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용 목적 아니고 하지정맥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서 시술을 했다면은 요거 걷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당일 퇴원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뭐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 그걸 판단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기준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처치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의료계와 환자들이 반발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0: 그렇군요. 그럼요. 이거 다른 비급여 수술 같은 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클까요?
2: 꼭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과거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한 경우는 보통 500만 원에서 양쪽 하면 1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었을 때 입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통원으로 가능한지로 인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입원을 안 하고 통원으로 가능하기에 통원비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미뤄보면 앞으로 여러 사례 뒤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 머니 인사이트는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선 비급여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보험금 부지급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비급여 관련된

0: 항목들을 문제없이 보험으로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어떤 특약들을 좀 더 구성을 해놓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사실 특약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입을 한다고 해도 보장 자체가 워낙 수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보험을 더 가입을 하셔라 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이런 상태를 알고 의사랑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또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반드시 필요한 입원 시술 치료라면은 의사분에게 그런 소견을 분명히 받아서
1: 맞습니다.
0: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을 꾸리고 보험금 받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저희가 문제 진단해 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을 소개해 드릴 분은 서울에 살고 계신 5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이 11년 전쯤에 뇌경색으로 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사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보험 가입도 많이 안 하신 데다가 그나마 몇 개 있던 보험도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이제 꽤 지났고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는 제대로 된 보험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0: 지금 50대시고 11년쯤 뇌경색 진단이면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뭐 그죠? 이쯤에 이제
2: 일찍 진단을 받으셨어요.
0: 맞아요. 되게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내 몸 상태가 약간 시한폭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1: 딱 지금 제 나이인데 제가 갑자기 그런 걸린다고 하면은 내 가족들 우리 내 딸 어떻게 생각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게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 보험 가입이 여러 개 돼 있었다. 근데 왜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으셨을까요?
2: 아까 그 뇌경색으로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니까 뇌출혈 진단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였어요. 뇌경색 질병 코드는 I63이라는 코드 번호인데 뇌출혈은 I60부터 62번까지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즉 보험사에서 말한 코드와 병원에서 의사가 내린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었던 거죠.
0: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뇌에 관련된 보장은 뇌출혈이었던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뇌경색은 보장이 안 되니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셨다. 자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 수술은 안 하시고
1: 맞아요.
0: 약 복용하면서 관리 중이신 거잖아요.
1: 맞아요. 정말 다행인데 사실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못 받는 것보다 사실 건강한 게 제일 좋잖아요.
0: 맞아요.
1: 수술 안 하신 것만 해도 저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뭐 잘 된 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보험금 못 받은 거는 사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0: 그렇죠.
1: 합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좀 보험을 새롭게 꾸려서 보장을 좀 탄탄하게 11년 전에 보험금 못 받았던 상황을 다시 재연출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병력이 있고 약을 이렇게 장복하셨는데 네.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1: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죠.
0: 그렇군요. 근데 가입은 가능하겠지만 저도 이제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눈치 코치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2: 자,
0: 가입은 가능하지만 아마 이분은 비싼 유병력자 보험 이런 걸로밖에 가입이 안 되지 않을까요?
2: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2: 네,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2: 그게 여러 회사를 비교하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회사마다 인수 요건이 다 다르고 또 내 병력과 무관한 보장

0: 받는 거라면 가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이런 보험들은 뇌경색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1: 가능할 것 같아요.
2: 당연히 가능하죠. 네. 네. 그럼 좀 더 크게 봐서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1: 아니 뭐 암이 뇌 관련 질병 질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그쵸?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중대 질병에 포함되는 거니까 원래 보험사는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맞죠. 빡빡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안 해줄 것 같아요.
2: 네. 일단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뇌경색을 고지하고 딱 암만 가입한다라는 전제 하에 인수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1: 일반체 건강보험으로요?
2: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할 게 아니라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암은 일반 보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1: 아, 그렇죠. 질병력이 많은 분들은 이걸 좀 쪼개서
0: 네,
1: 내가
0: 나누어서
1: 그렇죠.
0: 네.
1: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좀 분리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0: 네,
1: 자,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2: 네네.
1: 그럼 혈관 쪽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건강체 인수가 안 되겠죠?
0: 네. 그건 맞습니다. 보통은 5년 이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과거에는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상담을 다시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청취자님의 경우는 11년이 지났죠.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별도로 없으셨고 약만 정기적으로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리는 건 없으신 거죠.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긴 시간 약을 드셨어도 네네. 그 사이에 약 복용만 했을 뿐
0: 네.
1: 입원 수술이 없음.
2: 맞아요.
0: 네, 중요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조금 보다 저렴한. 좀 더 가성비 있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자 좋습니다. 청취자분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내분 상담도 함께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2: 네 맞아요.
1: 아내분은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셨을까요?
2: 일단 아내분은 큰 걸로 뭐 진단을 받거나 하신 건 없으시고요. 대신에 건강염려증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병을 좀 자주 통원을 하신 이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뭐 위장장애 등 해서 뭐 여러 가지 통원 이슈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분께서는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제한이 되고 오히려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 저 이거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2: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2: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되게 건강한데 아주 미세한 불편 때문에 병원 자주
0: 가시죠.
1: 그쵸, 가는 네. 분들이 실제 그럼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는 불리한가요?
2: 맞아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불편해서 혹은 머리가 조금 아파서 하면은 두통이라는 코드를 넣죠. 그럼 이게 또 혈관 쪽이랑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런 쪽으로 가입이 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의사들은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무조건 좀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1: 아,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내분은 유병력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2: 아이러니하죠.
1: 그러네요.
2: 네.
1: 자, 그럼 두 분 현재 보험은 얼마나 내고 계셨고 보장은 어땠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청취자님은 보험이 25만 원 내고 계셨고요. 아내분은 37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두 분 합산을 하면 보험료가 62만 원이라 보험료 자체는 적정하게 내고 있거나 아내분이 조금 많은 편 정도 수준이고요.
1: 네.
0: 다만 이제 대부분은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비싼 게 일반적이라 청취자님과 아내분의 보험료 수준이 조금은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2: 네, 일단 청취자님의 보험을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두 개, 운전자 보험 딱 요렇게만 있으셨고요. 아내분은 실손보험부터 갱신형 보험 3개, 유병자 보험 4개, 운전자 보험 해서 이렇게 가입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청취자님은 오히려 보험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내분은 갱신형과 유병자 보험 일부를 정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 보험료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있습니다. 보험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안과 두 분 상황에 맞는 맞춤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두 분 전문가분이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들어 주셨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보험료가 매우 과하다. 나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는데 이렇게 보장이 보장받기 힘들거나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또는 아예 다 모르겠고 돈만 내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

0: 상담 신청을 하시고요.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과 가정의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1: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2: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1: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3: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0: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성진 주치님, 네.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4: 네. 처방 결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취자님의 상황 기억하시죠? 뇌경색 11년 전 진단으로 약만 복용 중이셨고 그 외 병력은 없으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서 암은 일반 보험, 나머지는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사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보험료를 아무래도 많이 늘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암은 기존 진단비로 가져가되 비싼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암 치료비와 세팅을 했고, 혈관 쪽은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일부와 순환계 치료비까지 세팅을 도와드렸습니다.
5: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보험과 앞서 최성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니 기존의 보험료가 25만 원이었는데요. 35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어났지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 꼼꼼하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청취자님께서도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정도는 좀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보험금 못 받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보장 범위가 넓은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본 정작 보장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보장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0: 그렇죠. 매달 25만 원씩 냈는데 보험료 못 받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험 구성하고 10만 원 더 내더라도 어려울 때 보험금 타는 게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은 뇌경색 진단을 또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5: 네, 뭐 그것도 약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뇌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으로 보장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순환계 치료비로 보장 범위를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역시나 정치인께서 만족해 하셨던 거죠.
0: 그러면은 아내분은 어떠셨을까요?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4: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요게 바로 여성분이시기 때문이에요.
0: 왜요? 여자 혜택이 있나요? 네. 왜 그런 거죠?
4: 일반적으로 유병자 보험은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죠. 그런데 그 차이가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분의 경우는 오히려 10년 고지형 질문으로 유병자 보험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 보험료가 보험료가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저렴한 경우까지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아내분의 경우에는 대장용종 제거하신 거 말고는 특별히 또 통원은 많아도 입원 수술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같은 유병력자 보험이어도 네. 여성분들은 10년 고지형으로 네. 이렇게 좀 길게 고지할 거고 네, 네. 비슷한 수준이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5: 신기하죠.
0: 그러게요.
5: 네, 남자들이 특히나 이게 병원에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대와 60대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고 유병자와 일반 보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성분들은 병원에 꾸준히 가고 아까 건강윤여증처럼 꾸준히 내 몸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위험률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네, 하는
4: 맞습니다.
0: 거군요. 자, 그럼 아내분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5: 일단 아시다시피 갱신형 보험들이 좀 많았는데요. 대부분 좀 전화로 좀 가입을 하셨어요. 거기다 암보험의 경우 여성들이 또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이 보장을 또 적게 지급한다라고 또 되는 보험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짜잘하게 뭐 20만 원 받는 거, 30만 원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수 있어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대신에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기존의 보장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7만 원 내던 것을 27만 원으로 10만 원을 오히려 줄였으면서 갱신에 대한 부담 없이 비갱신형으로도 전환했죠. 그리고 보장 범위도 일부 넓어진 부분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잘 쓰여진 처방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단순 금액만 놓고 보면요. 남편분이 좀 올랐고 아내분이 그렇죠. 좀 내렸어요. 그럼 두 분 토탈 합쳐서 얼마가 어떻게 된 거죠?
4: 두 분 합산 62만 원 내고 계셨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게 62만 원으로 몇천 원 차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준이 보험료는 같지만 청취자님은 아예 없던 보장이 추가가 되었고 아내분은 보장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니 그렇죠. 단순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만 해서 잘못된 리모델링이 아니라 매우 잘 정리정돈이 된 리모델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는 보험료가 과하지 않더라도 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그 안에 보장의 질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사연이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손길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도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고 적절한 보험을 꾸려서 미래 위험을 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청취자분 질문 바로 만나보죠. 8386번님 전화가 와서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요즘 암 치료할 때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거 고객님 없으시더라고요 하면서 가입해야 된다고 권유하는데 이거 가입 꼭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네요.
1: 일단 대답 먼저 드리자면 NO입니다.
0: 안 된다.
1: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표적항암이라는 게 2세대 치료 방법으로 정말 많이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암에 표적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며 혹여나 같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도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고 있으면 좋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암의 가장 기본은 1순위가 진단비 구성이 먼저고요. 그 외에 치료비라고 할 수 있는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비 등과 같은 특정 치료를 위해서가 아닌 모든 치료에 해당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거니까 특정 치료만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암 치료에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1: 그래서 보통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이건 뭐야? 그냥 어떤 특정이 아니라 그냥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 준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준다라는 거죠. 근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약물 중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특정 치료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혹은 요즘에 뭐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방사선만 했을 때 어떠한 종류 상관없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아까도 뇌경색 진단 받으셨는데 뇌출혈 보장이라서 보험금 못 받으셨던 것처럼 보험은 보장의 그물을 최대한 넓게 펼치시는 게 유리하니까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다. 굳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장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두 보살님 아주 명쾌하시네요. 네. 자,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봅니다. 1125번님. 간병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병도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병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 가족 간병 워낙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족 간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이건 또 무슨 거죠?
2: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하실 텐데요. 간병인의 그 정의라는 건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즉 가족 간병이 되려면 간병인 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적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0: 대여합니다.
1: 되게 뭔가 들으면 복잡해 보이죠? 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간병인으로 업체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가족이 간병을 했어요. 비용 어디에 지불해요? 영수증 처리 되나요? 어떤가요?
2: 그냥 뭐 입으로 쑥싹
1: 뭐 간이용수는 내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험사 제출할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정식으로 간병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또 될까요? 이때는 또뭘 보냐면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간병을 하지 않았는데 간병을 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 수령을 하는 사례도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뭐 오늘 10시에 나는 뭐 이렇게 부추겼다, 뭐 물을 줬다, 밥을 줬다 이런 간병 일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가족 간병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2: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은 비급여 관련 내용과 11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 리모델링 무사히 마치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와 알찬 시간 꽉 채워봤는데요. 나도 도움받아서 맞춤 재무 상담과 보험 설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블론디의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대체로 포근했지만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로 오전까지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점차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올라 따뜻

0: 따뜻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연휴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정 일교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 에서 동작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이 일대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갈 일대부터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달래내 부근 지나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1, 2부는 정치 클리어링으로 시작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국방위 소속이죠.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방위 국감 현안 다뤄봅니다.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부듯한 벤치 클리어링보다 더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낮은 톤으로 올리셔요?
0: 이제 텐션 조금 이따가 올리려고. 처음부터 올리지 않고.
1: 원래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구나.
0: 네, 장해찬 전 최고는 조금 늦는 것 같네요. 오면 같이 하기로 하고. 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14일로 예정이 됐죠. 네, 14일 열릴 텐데, 그 추미애 경기지사가 페북에 다시 한번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 당대표는 물론이고 대통령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보란 듯이 다시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1: 아, 진짜 저는 사실 되게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정말 이 광경파 몇몇 분이 너무 세게 계속 발언을 하시고 조금 청문회 지켜보고 나서 하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친윤 반윤이 그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아니, 구분되는 게 정확히 아니고요. 검찰 주의자라고 하는 말도 사실 그 명확한 기준이나 개념 정의가 정확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권에서 검찰로 있었던 분들이나 또 윤석열 휘하의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했던 분들 또 검찰을 도와주기 위한 늦지는 검찰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사실은 검사들 그 누구도 그렇게 특별히 자유스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추미애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 하시는 분인데 이제 계속 이 얘기를 꺼내고 대통령이 정무수석까지 보냈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또 다른 여러 분들도 이제 조금 나중을 좀 지켜보시다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 보다 해서 조금 지켜보는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예. 그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물어보고 답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추미애 지사라든가 여러 사람이 그동안 김지용은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게 뭐 기소수사 분리 반대했다. 친윤 검사다. 크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친윤 검사라고 했던 거는 대통령이 재검증하라고 했고 여러 가지 친윤 검사라고 했던 근거들은 좀 깨진 상황이에요.
1: 네.
0: 그다음에 검수완박 혹은 기소수사 분리 반대했다. 당시 검사의 99%는 다 반대했을 거고 심지어는 지금 이성윤 의원도 그때 검수완박 반대했고 네. 지금 추미애 지사가 밀고 있다. 라는 소문이 있는 그 김관정 검사도 당시 반대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또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김상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마 누가 왔어도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순히 김지용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힘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미애 지사가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사실은 지자체장으로서 지금 당장 국감 앞두고 경기도지사 일을 좀 수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0: 아하.
2: 예,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체가 크기 때문에 행안부 국토부 양쪽에서 이제 국감을 받아요. 그거 준비해도 여념이 없으셔야 될 텐데 아직도 본인 법무장관이신지 아시는지 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국민들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미애 지사가 뭐 윤석열 징계 반대 뭐 이런 거 했다 뭐 성명 올렸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 당시 검사장급 사람들은 다들 올렸던 것 같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근거가 좀 빈약하죠. 이렇게 따지면 친윤 친한 검사 아닌 사람 찾기 어려울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는
2: 이거에 대해서 누가 왔어도 그냥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다.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박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렇게 하면은 서민들이 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이거 정부 입장에서는 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지웅이라는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흔들기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0: 예. 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경기도 지사라는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열정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죠.
1: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장 예. 그 누구도 사실은 이렇게 중앙적인 예.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차관급 인사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기도에 지금 뭐 재정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실 건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시는 것 같으니까 예.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난번에 중수청장 후보자로 4명이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0: 예.
1: 판사 출신 1명하고 이제 검사 출신 3명이 올라갔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 3명의 명단을 놓고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를 처음부터 의견을 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조금 지지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었 말이죠. 그런데 예. 그분이 이제 지명이 안 되고 다른 분이 지명이 되니까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어필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특히 그 예산 없다는 이유로 이제 공무원 인센티브도 경기도청입니다. 깎았고 예. 또 인사가 또 지금 스탑된 상태여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또 최근에는 유치원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유치원 교사들이 또 시위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임원정 광수 중수청장도 역시 오늘 또 한 번 김지웅 후보자는 봉욱 전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임원정 광수 중수청장은 추미애 지사보다 더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현직 행정부 공무원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공무원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왈가왈부한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만일 임명되면 상관이란 말이에요. 나의 상관. 근데 나의 상관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도 공무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러면 뭐 장관 쇼핑,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 시켜줘 뭐 이런 건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사실은 특히 이제 임은정 검사는 지난번에 백혜룡 그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할 때도 본인이 이제 동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정말 잡음이 많이 일어나게끔 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임은정 검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껌껌이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게 약간 이제 헛발질하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그분이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고 특히 임은정 검사에 대한 이 검찰 내부의 평가는 사실은 되게 안 좋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뭐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안 좋은 게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어쨌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네 명의 후보자 중에 김지용 후보자 말고 다른 후보자들은 또 각각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0: 네,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지명했으면 또 정말 난리가 났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인사 관련한 것을 믿고 청문회 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이 생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 네, 그 뭐 다른 지방 주숙 청자들은 뭐 포부 소감 이런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1: 네.
0: 지금 임은정 중수청장 그 얘기가 아니어서 게다가 또 청문회에 자기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려면 사퇴해라 뭐 이렇게까지 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또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해요 사실. 그리고 뭐 기자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를 정치권에서 하게 되면 조직이 더 흔들리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임은정 이 검사 저기 광주 중수청장이시죠. 이분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추미애 지사는 어쨌거나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웃 오브 컨트롤 그냥 통제 불능이다 라고 놓고 아 저분이 그냥 제일 야당 대표를 꿈꾸시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지금 임은정 중수청장은 광주 중수청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안부 공무원이에요.
0: 예.
2: 직제가 있고 그런데 자신의 상관을 자기가 지금 고르는 형태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0: 예.
2: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걸 내비두면 영이 안 서요.
0: 아하.
2: 예,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걸 내비둘 수가 있지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계속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정치검찰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해서 내 상관을 내가 정하는 이거야말로 정치검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의 이 목표가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세게 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예. 아닌가 싶어요.
0: 그런데 그 임은정 검사의 입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밖에 나서 떠드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 본인들의 이제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임은정 검사, 임은정 이 중수청장 정도 되면 지방 중수청장 정도 되면 광주죠, 이분이?
0: 예.
1: 그 정도 되면 얼마든지 루트를 통해서도 의사 전달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일단 청문회 지켜보자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원래 공직자의 임무죠.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하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는 말을 내가 계속 하고 싶다? 본인의 SNS 활동이 너무 사실은 좀 잦고 우리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뭐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이런 등등 관련해가지고 수사했던 우리 박땡땡 검사 그 검사도 그냥 하루에 몇 개씩 올리면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이름까지 얻을 정도로 SNS 활동을 활발히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의 자기 사건 끝나고 나니까 조용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임은정 검사도 뭐 내가 공직자로서 할 말은 할 거다? 그럼 할 말 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그거를 바깥에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지금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할 말을 하는 거의 상황이

0: 아니고 자기 정치하는 것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죠.
1: 아닌 건 아니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 예, 얼핏 봐서 맞는 말인데요. 문제는 아무도 임은정이 광주 중수청장한테 중수청장 후보자를 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2: 예.
1: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자신이 나서가지고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 업무 분장이 다돼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정치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할 거면 직을 내려놓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2: 예.
1: 거고, 전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2: 그 징계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아까 두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징계가 그럼 어떤 징계가 있을까요? 뭐 공무원 품위반 뭐이 정도인가요?
0: 사실 뭐 구체적으로 예전 같으면 SNS에다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아라 공직자는 이랬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뭐 업무 시간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이 사람을 징계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품위 유지 뭐 일반 정도 내지는 이제 상명하복에 뭐 그런 거잘안 지킨다 이런 정도는 될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징계를 막 직접 때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2: 예. 지난번에 우리 장해찬 최고가 그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다. 왜? 내가 친윤 검사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친윤이네 아니네 말이 많고, 특히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현직 행안부 공무원 신분으로 연일 뭐 기자 간담회도 하고 SNS에 글 쓰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장인찬 측은 어떻게 보시나요?
3: 그 임은정 청장이 정치가 하고 싶으면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엄연한 정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주요 기관장 인사는 대통령과 또 청와대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민주사회니까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여러 번 SNS 등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밝혔는데 임은정 지청장을 비롯해서 다른 여권의 정치인들이 계속 반박을 하고 논박을 하는 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일이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중수청이 문은 열었는데 청장 공백 상태이지 않습니까?
2: 예.
3: 이렇게 되면 주요 범죄의 피해자인 국민들이 수사 지연으로 굉장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수청을 만들어 놓은 강경파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뭐 임은정 지청장이나 한몫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될건 김주영이라는 사람이 친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중수청의 청장 공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느끼면 안 되는데 피해를 입으면요. 그건 고스란히 또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중수청을 정상적인 수사기관으로 출발하게 할지에 대한 책임감을 토로하고 느끼는 사람은 없고, 이 청장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우리랑 좀더 친한 사람 뭐 누구를 앉히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왈가왈부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친윤 아니라 하면 아닌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아닌데 대통령 순방 특별수행원 한딱한 명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별사 자격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 정부 이전에 이 사람이 검찰에서 활동할 때 어떤 성향이었는지는 몰라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저는 단한 번도 들어보거나 언급되는 걸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건 김주용이라는 사람이 중수청을 이끌 만한 능력과 철학과 소신을 가졌는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그래 여당 내에서 건전한 싸움을 하는구나 할 텐데 저 사람 친윤인데요. 저 사람 검사인데요. 아니 지금 중수청이 비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로.
2: 그 지금 민정수석이 한찬식 수석이죠.
0: 네.
2: 한찬식 수석이 임명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지금 김주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이 똑같은 논리로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한찬식 수석 지금 임명되고 한 7, 8개월 했나요?
0: 특별하게 지금 뭐 문제가
2: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반대가 안 나왔어요. 그럼
0: 없어요. 네.
2: 왜 그렇게 그때 반대를 했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오르긴 하는데, 다만 그이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켜준 게또 이재명 정부이고, 광주 주승청장으로 또 가라 한 것도 이재명
0: 이재명이
2: 정부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 인사에서 어떻게 한 부분으로 보면 실패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0: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배신을 올해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선의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는 난 양이 안 찬다. 끝까지 한번 내 나를 어디까지 좀 올려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뭐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들이고 아까 장해찬 전 최고가 말 정말 잘했어요. 지금 중수청이 우리 이동영 작가도 말했지만 개문발차도 이런 개문발차가 없습니다. 문이 완전히 지금 제대로 계속 반대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3명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고 요즘에 지금 추미애 지사하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하고 지금 이제 이문정 검사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이제 3명이 정말 트리오를 이루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왜 그걸 보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정말 빌드업을 하고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님이 인사를 조금 더 그냥 너무 이렇게 좋게 좋은 것 쪽으로 내지는 선회하는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본인의 인사권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기다려라. 이거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에서 저와 노영희 변호사는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둘 다 지금 중수청장 공백 상태는 심각하다. 국민의 피해가 간다라고 공감을 모으는 거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진영을 넘어서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는 예.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는 제가 의리시키다가 정치 인생이 참 꼬이긴 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자기를 발탁해주고 영전해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보수 진보 넘어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문정 지청장이 동부지검장하고 지금 광주 중수지청장 되는 건 이재명 정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첫 단추를 어디서 잘못 깼느냐. 조국 사면시켜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면복권 시켜줬더니 이 정부의 국정동력을 가장 갉아먹는 핵심 축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김어준이나 유시민 조국을 중심으로 구심축으로 하려고 자꾸 이재명 정부 발목 잡게 된 거고. 근데 사면복권 받았는데 저럴 수 있나? 아, 이 옥중에 이화영이 억울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어찌되었든 정치적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하게 날뛰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진압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뛰니 뭐가 뛴다고 조국이 뛰니 이문정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좀 종합하면 그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이 없었으면 사실 아직도 영화의 몸이거든요. 올 연말이 돼야 아마 그렇죠, 다 해결됐을 건데 사면 복권 해줬더니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것도 의원 경우에도 그때 복권됐었거든요.
0: 네, 그때 복권됐죠. 사기.
2: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또 이문정 광주 주수청장도 그렇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을 하면 배신을 많이 당했다 이런 건데
0: 진짜 좀 불쌍해요. 배신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4: 아니, 오죽하면 야당이 봐도 딱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래. 말씀을 드리겠어요.
0: 두 야당뿐이
3: 근데 저희가 네. 한동훈한테 당할 때 신나게 지켜보셨으니까
0: 한동훈하고는 지금 다 격이 좀 다르지 않나.
2: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아마 반격에 나선 것 같은데 딸 문제를 다시 들고 왔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그 이화영 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 아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불만을 드러낸 것 같아요.
0: 김감민 변호사?
2: 네, 김감민 변호사가. 그러니까 뭐 조국, 뭐 또 나머지 뭐 정진상, 김용 다 나왔는데 이화영 부지사만 아직 5년째 감옥에 있다. 왜 가석방 뭐 조차 시켜주지 않느냐. 보석조차 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 워딩이 그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김강민 변호사의 워딩인지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조금 부풀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잘못 보면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걸로 읽히거든요.
0: 맞아요.
2: 예,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해줄 것 같은데.
0: 맞아요.
2: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3: 이거는 어쨌든 굉장한 악수를 둔 거죠. 그 변호인의 독단적 판단이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단이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면 복권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되지 않았나?
0: 오히려
3: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사면 복권을 해주면 아 협박에 굴했다. 아,
5: 그렇게 되는 거죠.
3: 뭔가 네.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면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 대북 성공 관련해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처지에 뭐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골치는 아플 겁니다. 어쨌든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아 나는 사면 복권이 안 되는구나 만기 수감을 해야 되는구나 뭔가 체념해 버리고 불리한 증언을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또는 지금이라도 뭔가 남기게 되면 입장문을 밝히게 되면 그게 나중에 재개될지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재판을 차치하고 여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고요. 뭐 송영길 의원이나 여러 이 핵심 여권의 인사들이 연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원래 이해찬 전 대표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급의 인물이 나서서 조정을 안 해주는 이상 뭔가 그게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이 좀 좌중질환에 빠진 것도 막후 조정 역할을 하던 이해찬 전 대표의 부재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껄끄러운 상황에 놓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0: 제가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었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 김강민 변호사랑 같이 변호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김강민 변호사도 잘 알고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마음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김강민 변호사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거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 타임에 이거 안 해준다고 이렇게 뭐 떼쓰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북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하고의 지금 관계가 사실 이 지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뢰 때문에 되게 사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혹은 다른 야당으로부터 매우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 있던 그분이 나와가지고 나를 왜 안 풀어주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변호사가 특히 정말 우리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또 한 번 배신당하고 또 한 번 칼을 등에 맞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화영 부지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는데 김강민 변호사가 아마 지난번에 지방선거할 때 본인이 이제 부천시장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그 본인이 원래 도의원인가 그랬었잖아요. 경기도 의원.
6: 네, 맞아요.
0: 그랬는데 그때 그 평가가 되게 안 좋았대요. 꼴등이었대요. 그 중에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도 그분을 시장 후보로 이렇게 경선에 넣어주지를 못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강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이화영 변호하느라고 돌아다니느라고 경기도 의회 일을 잘 못해서 난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그 경선 자격도 주지 않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변호를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연어술 파티 관련해가지고 배심원제에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안 나왔어요. 다른 거 다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 관련된 것이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나오면서 좀 꼬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호사들도 이제 2심 올라가면서는 이제 정리가 다시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사임을 했지만 김경민 예. 변호사는 사임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도 조금 조급하고 좀 속상하고 절박하고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 예.
4: 그 저도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인이면 일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4: 이거를 지금 그냥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전원을 통해서 아 이렇게 불편해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전했으면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알려진 상황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과연 사정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타이밍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파상적으로 지금 몰아치는 가운데 대북 송금과 같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워딩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워딩이 이게 앞서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게 이화영 전 지사의 워딩이냐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워딩들이 안 좋으니까 이것이 무슨 지나가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 인터뷰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다른 속셈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거를 큰 틀에서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제가 이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봤더니 지난 저기 뭐 전당대 때 정청래 쪽을 세게 좀 예. 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게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랑이 같은 큰 맹수를 사냥할 때는요. 한 번에 이렇게 화살 하나로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막 몰아놓고
1: 그다음에 금을 치고 약점 공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이분들이 대통령을 갖다가 잘 몰아놓고 이제 이렇게 약한 부분을 갖다가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저는 그 모습으로 보여서 지금 뒤에서 초나라 노래 부르면서 사면초가 좀 맡으려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광민 변호사가 변호 일도 합니다만은 정치인이죠. 예, 출마를 하려고 했었고 또 김성열 전 최고 말처럼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때는 정청래 쪽에 섰고 그 이후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강경파 그러니까 김용민 뭐 지금 박은정 뭐 소위 말하는 팀 김어준 쪽의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화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 진짜 이화영을 위한다면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 사람 누구 통하면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민주당 정치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다가 시끄러워지니까는 싱가포르 갔다. 어젠가 오늘 싱가포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된다. SBS 단독으로 이화영 부지사 옥중 입장문이 나왔네요. 이 대통령이 화났다는 보도는 진위와 다르다. 대통령의 고뇌 이해한다. 뭐 이렇게 짧게 나왔다고 하는데.
0: 그러니까 이제 또 수습하는 거지.
2: 뭐 그렇겠죠. 예.
3: 네. 근데 예. 여당 초기인데 왜 이렇게 당과 진영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김강민 변호사가 저는 잘 모르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뭐 정청래 후보 쪽을 밀었다 이런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처음 들었어요. 방금 김성열 최고님 말씀으로. 어? 그럼 이건 단순히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그 전당대회 이후에 친명과 이제 뭐 친청 내지 친문 크게 보면 친문 진영 간의 어떤 신경전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큰 그림 안에서의 싸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거든요. 근데 당대표 할 때는 당 장악 되게 잘하는 대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이렇게 당과 진보 진영 장악이 잘 안 되는 건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0: 그게 장악이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당무에 관여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이런 데 자꾸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전에 많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지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러면 사실 안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진보 쪽은 원래 또 그리고 시끄럽고 원래 좀 비판하는 거를 막 자기네들의 무슨 엄청난 소명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는 그냥 너무 이 얘기를 확산시키고 싶지 않고 김강민 변호사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사실 한 건 맞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억울해 조금 하나 도 좀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도 사실 나만 여기 들어와 있어. 나만 지금 벌써 5년 넘게 실형 살고 있어. 이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뭐 억울할 수 있죠.
0: 억울하죠. 그리고 실제 그 백화영 저기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인 이제 백 여사가 예. 그 겸손은 힘들다해서도 많이 후원도 받으시고 도움도 많이 받았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뭔가 좀 가석방도 되고 뭔가 보석도 좀 해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지? 근데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2: 근데 가석방하고 보석을 대통령이 해줍니까?
0: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대통령이 해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네, 거죠.
3: 그 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0: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게 있고 또 확정 안 된 게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에서 그거를 수감 생활을 금만 돌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석이고 뭐 이런 거 원래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냥 이제는 정말 좀 세게 좀 저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싫다. 차라리 대통령이 좀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1부는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0: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도 1부에서 노영희 변호사, 장혜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4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1부에서 했는데 전국 여성위원장 선거가 민주당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일까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처음에는 문정복 의원이 단독 출마.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를 끌어안기 위해 문정복 의원 단독 출마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친명계의 김남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강 싸움으로 진행됐는데 이 여성 전국 여성위원장이 중요한 게 일단 1년 당비 중에 상당수의 금액이 여성위원회에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돈이 일단 가고 그다음에 여성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다음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2: 맞아요.
1: 굉장히 큰 파워죠.
3: 정말 중요하네.
1: 그렇죠.
3: 좋은 점이네. 난리가 문정복 의원한테 양보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김남희 의원 양보하면 안 되네.
1: 그래서 처음에 단독 출마라고?
3: 그러니까.
1: 이 큰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이렇게 양강 싸움으로 갔다. 근데 지난 이제 대의원 당원 투표입니다. 대의원 당원이 아마 ALS 투표로 할 텐데 뭐 여기는 여론조사는 없고 어떻게 보세요?
3: 이거 김상열 의원이 잘 알죠? 네, 민주당 관련해서
2: 이 여성위원장 말씀하신 대로요 국고에서 정당 보조금이 나올 때 일단 여성 정책 관련한 부분을 따로 떼서 줍니다. 예. 한 30% 정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조직도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주당은 또 여성 공천을 또 그 별도로 챙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장 몫이 세죠. 근데 앞서서 뭐 저도 단일화로 나간다 그랬을 때 아,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를 좀 배려하면서 탕평책을 좀 쓰려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저도 끝도 없고 그만하라고 내가 당대표로서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 야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더 이상 내가 양보만 하다겠다는 오히려 당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이거는 내가 당선된 선출로 된 당대표로서의 내 권한을 스스로 놓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남희 의원이 나오는 거를 정리는 안 하는 걸로 지금 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사전 정리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당원들을 통해 가지고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4: 이거 당대표가 임명하면 되지 뭘 또 투표하냐.
3: 멋있어.
4: 국민의힘은 임명합니다.
1: 국민의힘 임명합니까?
4: 네. 뭐 이렇게 당대표 권한이 없지?
3: 민주당은? 너무 민주적이라니까요. 네.
4: 그래서 뭘 이걸 선거를 하나 싶은 의문이 일단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저는 다시 말하지만 친청 친명 다 싫어하는 선명한 야당 정치인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평론가로서 뭐가 더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되냐. 문정복 의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남희 의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남희 의원이 도움이 되죠. 왜? 김남희 의원이 최근에 그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검찰 영상 조사 증거 능력 없애려는 거 막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4: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나 약자들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민주당 내에서 자정작용으로 걸어가지고 약간이나마 보안 사건 없어진 것 자체가 너무 큰 타격이지만 약간이나마 점수를 딴 거잖아요. 여성들한테.
3: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 보안 사건 관련해서.
1: 보안 사건 네. 토론도 다시 해보자고 한 게 네. 김남희 의원이죠.
4: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정부 지지율 떨어진 게 보안 사건 폐지 여파로 여성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2030층에서.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건 당사자기 때문에 여성위원장을 했을 때 문정복 위원보다는 그래도 내세울 만한 아젠다가 있잖아요. 문정복 의원이 저도 정치뉴스 매일 보는 사람이지만 여성 관련된 어떤 아젠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누가 더 도움이 되냐. 뭐 이건 친청이고 친명이고를 떠나서 최근에 그 정책 행보 때문에라도 김남희 의원이 좀 나은 거죠. 물론 제가 칭찬하는 게 그분한테 별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
2: 차례차례 칭찬했다. 이렇게 되겠네.
1: 문정복 의원이 재선에 최고위원도 했었고 김남희 의원은 초선이고 인지도는 문정복 의원이 더 있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경선이니까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결과는 사실 문정복 의원 표가 많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원 세 분이 또 다 그때 당선되신 분들이 또 신청계 의원이시기도 했고 문정복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정말 의무를 양으로 엄청나게 앞에 나서서 또 열심히 대변했던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사실 처음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문정복 의원을 그냥 한 명으로 추대해서 좀 자리 준다고 했을 때 저도 속으로는 그래 이렇게 가지고 좀 서로 좀 타협하고 내지는 서로 조금 화합하고 좀 갑시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너무 그쪽 사람들 말만 다 들어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고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끌려가는 거 여기저기 다 끌려가는 게 모습이 싫어요. 김민석 대표가 끌려다니는 것도 싫고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끌려다니는 것도 싫고 계속해서 자꾸 자기네들이 뭐 지분해놓으라고 싸움하는 것 같아 같이 이렇게 되는 모양도 너무 싫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이쯤 되면 전 대표도 이쯤 되면 정청래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제 좀 자중합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4시간이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를 뭐 이렇게 데려다가 너무 고생시켰다는 식으로 또 막 악의적인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랬을 경우에도 정청래 대표가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한마디만 아 뭐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동지였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럴 때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거는 암묵적으로 내가 형식적으로는 알리바이 만들려고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이 내가 안 하는 거 니네들이 대신해서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대선 경선할 때 했던 모습하고 사실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너무 싫고 좀 민주당도 세게 나가든지 아니면 좀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조국 원장이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한석보다 혁신당 한석이 더 쓸모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강릉에 출마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대표는 아닌데 예. 원장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강릉 아마 보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 네, 권성동 의원 지역구 말하는 거죠.
1: 그런데 강릉 보궐이 원래 강릉이 보수의 텃밭이었습니다만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강릉시장을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보수의 어떤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봐도 격전지,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이 후보 내겠다 하는 것은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3: 표 갈라먹고 나중에 그럴 수 있으니
1: 내가 우리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그렇지. 건지
3: 그렇게 지금 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강릉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게다가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저렇게 됐지만 그 안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자기네 그 토호 세력처럼 정말 많이 해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얼기설기
1: 조직도 있을 테고요.
3: 그럼요. 게다가 그 조직이 지금 이를 걸고 있다는 소문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조국 혁신당이 우리 당의 사람 한 명 내보내는 것이 좋다. 이거 언제 들어봤던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평택 선거 할 때 사실은 지방선거 때 이들의 캐치플레이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가 좀 민주당 사람들도 있는 건데 이런 또 캐치플레이 똑같이 내놓으면서 우리 사람들을 찍어달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당선되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당선을 방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또 그 저기 평택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하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말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그러면 후보를 안 냅니까? 아니죠. 내야 되죠. 후보를 내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또 찢어지겠죠. 그러면 어부지리로 그분들이 또 아 우리 너무 좋다 하면서 또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맨날 할 때마다 지금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듯이 내지는 이거 내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보여줄 수 있으니 다음을 생각해서 니네 우리랑 먼저 협상하자. 물밑 협상용으로 전 이거 지금 내던지는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4: 근데 아마 고춧가루 뿌릴 거예요. 조국당 입장에서는 고춧가루를 뿌려야만 총선이라는 큰 판을 앞두고 자기들이 몸값 비싸게 합당을 할 수 있으니 흡수합당 형태가 아니라 뭔가 주도권을 쥔 합당 그림을 그리겠죠. 레드카펫 깔아달라. 그러려면 우리 대우 안 해주면 사사건건 민주당 선거 방해할 거다라는 거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강릉이라는 지역구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강원도 지역 지지율 보수층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1대1 구도로 해도 국민의힘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자구조로 진보 후보가 갈리게 되면 뭐 거의 필연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최근 스탠스나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면 어찌되었든 후보를 내서 우리 없이는 안 되라는 걸 계속 보여줘서 그냥 고춧가루 부대 그냥 달래기 위해서라도 총선 때 우리한테 몇 자리 줘, 우리한테 레드카펫 깔아줘, 이걸 아마 총선 전까지는 계속 하려들 것 같아요.
2: 저희 개혁신당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제 출마를 시키면 고춧가루 뿌린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으로부터 들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 지지층들을 굉장히 공략을 하면서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는 우리 찍어줘라 라고 하고 시작은 한 당이에요. 우당이라고도 하고 자기들 뭐 레드팀 역할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출마를 시키는 것은 저희는 국민의힘과 그런 결을 같이 하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으로서 출마를 해야 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거는 고춧가루 뿌리기로 해석을 한 게 맞죠. 네,
4: 저 입장에서는 개혁신당도 고춧가루 똑같습니다.
2: 아니, 우리는 저쪽에 기댄 적이 없어요.
3: 저는 좀 후보를 내시고 이번에 거기를 한번 가보셔요.
2: 어디요? 또?
5: 네. 예. 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 검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죠. 예. 법무부 차관에게 한동훈 의원 딸 논문 대필 봉사 시간 부풀리기 이런 의혹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법무부에 전달 조차 되지 않았다. 이거 중간에 검찰이 막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거 받아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한동훈 합법으로 묻겠다. 검찰이 알아서 기었냐. 당시 한동훈 장관이 지시했냐. 딸 사건 덮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국 장관 딸처럼 수사했으면 한동훈 장관 딸도 아마 큰일 났을 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역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차관은 뭐라 그랬냐면 조사를 진상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4: 근데 요즘처럼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중요한 시대에 지난 일이지만 장관 가족 일이라는 명분으로 경찰이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법무부에 보고도 안 하고 알아서 기어서 뭉갰다. 사실 여부는 살펴봐야 되지만 진영을 떠나서 저 정말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5: 그 제가 다른 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봉사 시간 이거는 그 한동훈 딸이 어디에서 봉사했다고 적은 기록 그 시간에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4: 아니, 그리고 미국에 그러니까, 계시는데 예. 한동훈 따님 명의로 다른 게시판에 IP에 또 도곡동에서 그러니까. 네, 예, 예, 예, 댓글도 달았어요. 예, 예. 거의 홍길동이에요. 그게 사실이면 신출 기모란 수준이거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 에피소드를 잘 모르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 실수를 좀 했죠.
5: 예.
4: 네, 근데
5: 뭐 이모 뭐 네, 얘기하고 예.
4: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가 옆에 관계자에게 우리 딸한테 이모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거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모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 직업이 뭔지 아세요? 미국 입시 전문 컨설턴트예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모 씨를 착각한 건 김남국 의원의 정말 바보 같은 예. 실수지만 예. 아니 어떻게 이모가 있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입시와 관련된 직책을 가진 직업을 가진 이모인데 우리 딸한테 이모가 있었어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3: 왜 그런 거야?
4: 근데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이모가 존재하고 그 이모의 직업이 미국 전문 입시 컨설턴트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사실은 뭐 그 봉사 시간도 문제고 뭐 미래에 할 봉사 시간까지 다 막 같이 계산해 가지고 스펙이 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 사실 나왔었었고 또 논문도 엄청나게 그때 문제가 됐었었고 그다음에 그때 삼성에서 뭐 컴퓨터 사다가 뭐 어디다가 이렇게 또 봉사해서 예. 갖다 준 거 이것도 문제가 됐고 문제가 된 게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내 딸 수사했던 거에 정말 반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저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제대로 수사 못했던 거 이번에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고, 또 한동훈 지금

0: 이전 장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이번에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취득해가지고 막 공개하면서 이제 이번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을 공소청에서 지금 현재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그 자료 유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계 게시판도 지금 한동훈 의원은 문제가 되죠. 게다가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딸의 이제 입시 문제 관련된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자료 유출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거 합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횃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 정권에서 막아줬지만 그게 장해찬 최고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참 잘해주지 않았었느냐. 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은혜나 은총 때문에 사실 그때 잘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도 이제 배신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이렇게 풀어줬던 것을 잘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써야 되고요. 민티에서 오늘 정봉주 전 의원 얘기했죠. 한동훈 그세명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팀을 가동해가지고
1: 뭐
0: 지금
1: 전담반
0: 너무 그렇게까지 할
1: 만들겠다고.
0: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들지만
2: 근데 제 전문가로서 조언 하나 드리면 김남국,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 청문회 다 망쳤던 거고 정봉주 같은 사람들이 설치면 될 것도 안 돼요.
1: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선거는 사실 전쟁은 맞는데 죽고 죽이고 싸울 수도 있는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정치를 죽고 죽이는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게 때리면 세게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임문정 그 광주 중수청장이 세게 막 나오니까 반대쪽에서 옛날 거 파묘하잖아요. 윤석열 당신도 찬양한 적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박은정 의원 막 세게 나오니까 또 반대쪽에서 당신 남편 친윤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또 유시민 작가가 세게 나오니까 또 옛날 거 파묘해서 항소 이유석 민주화운동으로 항소 이유석 나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그 민간인이 강금 폭행으로 나온 거네? 또 이렇게 공격하고 옛날에 김대중 끊임없이 욕했었지? 이런 게 나온 거고 지금도 한동훈 의원이 연일 민주당을 폭격하고 전직 대통령까지 폭격하니까 다시 너, 네 딸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끊임없는 전쟁.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3: 근데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런 보복의 형태로.
1: 그렇죠. 보복 형태죠. 예.
3: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 이 사안을 이름들을 다 지우고 보면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제기된 의혹은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누가 됐든 제대로 파야 되는 거예요.
1: 예, 예.
3: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내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정치보복하러 드는 거다.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거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꺼내놓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2: 자. 입시 문제는? 우리 국민의 다수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예.
2: 정치 보복 아닙니다.
1: 네, 예.
2: 제가 국민의 반꼽파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또 비슷한 게 또 터져도 파헤쳐야 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시 얼마나 민감한데요.
1: 네.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장현찬 최고가 여성계 떨어진 거 이야기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지조사 문제예요. 뭐 정부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농지를 가지고 투기한 사람들만은 국한되는 건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좀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한 것도
0: 그렇죠.
1: 정부 책임이죠.
0: 네. 그러니까
1: 이거를 수습하려고 지금 뭐 농축산부 장관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이제 인식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분들이 그거를 다시 바꿔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를 하면서 뭐 상속을 받았다던가 이게 투기가 아니라는 게 명백히 나오면은 현 상황하고 무관하게 그거는 또 빼준다
1: 얘기 예.
0: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송미령 장관이 정말 제대로 이 정책이 무슨 취지였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1: 예, 예.
0: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1: 특히 호남에서도 많이 빠졌다.
0: 예, 호남에서 이번에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1: 그러니까 이게 상속 고령 농업 또 임대차 농지들은 전수조사에서 제외한다. 근데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이걸 빼면
0: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좀 잘해 정말 정책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서 그래요. 사실 정책을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면은 지금 사실 농지 이거 전수조사하는 드론도 다 중국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안성 검사를 안 받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0: 그렇죠.
3: 그런 것들도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면은 좀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으면 농림부 장관은

0: 주문도 역시
1: 상원 에드피아 국민인생 상원 에드피아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0: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한글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으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모레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연휴를 앞둔 목요일인데 금요일 퇴근길처럼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현재 내부순환도는 성산램프에서 마장램프 사이로 양방향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노들로의 경우는 성산대교 쪽으로 당산철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뒤쪽으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 옆으로 가는 올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호 터널과 2호 터널이 모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송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합동 참모본부에서 국방위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1: 네.
0: 주목할 내용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 네, 이제 합참 국정감사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열리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저 스튜디오 출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예, 양해합니다. 예.
1: 네, 네. 우선 요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25사단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북한 이제 DMZ 지뢰 도발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최근에 이른바 이제 빈총 경계.
0: 아하.
1: 그러니까 사탄하지 않고 최전방 부대 거의 모든 군단에서 경계태세를 사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서서 경계에 큰 허점이 생겼다. 이런 이제 비판과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0: 예.
1: 이 문제도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라든지 우리 군의 이제 기타 군사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여야 의원님들 우리 그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우선 첫 번째 DMZ 지뢰 문제 합참 의장이 어떤 대답을 줬나요?
1: 예. 이 합참 의장께서는 작년 9월에 9월 말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지금 진영호 합참 의장은 취임 직후에 이 위성으로부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북한군 매설 지대로 추정되는 이 굴초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했다.
0: 예.
1: 그대 이제 대비 태세를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9월이면 이제 1년 지난 거 아닙니까?
0: 예.
1: 예.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25사단 MDL 이남 지역 6개소에 북한군 지뢰를 매설한 의심이 된다.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인된 적이 없고요. 그 뒤에도 사실은 군에서 한때 지형 변화다. 뭐 지뢰 매설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불신을 이제 키운 면이 있었는데
0: 예.
1: 합참 의장님을 비롯한 합참 간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대비를 해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0: 예. 상호 조치 대응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이 있었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이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도발에

0: 지배하는 상급 주체라고 볼수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는데, 어제 사실은 이제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그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오늘 합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 지뢰 이번 도발을 의도적인 도발로 볼수 있느냐, 아니냐, 그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합참 의장을 비롯한 합참에서는 명백한 북한 도발이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1: 두 번째, 그뭐 소위 말하는 빈총 경계, 그 군인들이 전방에서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아마 자기 몸에는 지니고 있었는데 개인 하기에 삽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0: 주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될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지난 7월 경에 이제 1군단에서 문제가 돼서 그 1군단장이 이제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그 이제 직무 배제가 된 1군단장 이제 현역 수리탓인데 이분을 이제 증인으로 오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총기 안에 총탄을 넣지 않았을 뿐이지 탄창은 바로 옆에 가까이 붙여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왜 삽탄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좀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일부 의원께서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질타를 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 그 안전 문제라는 거는 우리 병사들이 혹시나 있을 총기 사고 우려 이런 얘기인가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간간이 군에서 이 실탄에 의한 오발, 실탄 오발에 의한 사고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건 뭐 정권, 뭐 보수 진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 사고에 대해서 워낙 이제 그 국민이라든지 언론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이제 굉장히 군에서 이제 몸을 살리는 경향들이 있죠, 야전 주의관들이.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이번에 문제는 이 빈총 경계 문제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안전을 강조하는 데 따른 부작용 일부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이제 더 탑탄한 상태로 경계를 하도록 최종병 부대의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 및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앞으로 기습부적으로는 안전 문제 등도 감안해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1: 저는 한 30년 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경계할 때 사탄하는 기억이 지금 전혀 없어서 이게 의원님 각 군단마다 매뉴얼이 조금씩 다릅니까?
0: 일단 이 군단장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데 이제 이제 생각보다 오래전에 이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최전방 부대의 경우는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사격이나 이런 걸 해올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방 부대와는 달리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분이 아니고 초 단위 대응,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 경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1: 그럼 뭐그 군단별로 약간 매뉴얼, 군단장별로 뭐 다르다고 하면 이걸 또 통일화시키는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겠네요.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전방 부대의 경우 이런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보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 어제 통일부 국감이 있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하고는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을 뭐 당연히 비판할 텐데 한쪽에서는 국방부

0: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고, 통일부 장관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또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0: 예.
1: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죠.
0: 아하.
1: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뢰폭발 사고를 보면 그 실제 폭발한 게두 발이고요.
0: 예.
1: 그리고 아주 가까이 1m 이내에 두 발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유실 지뢰가 아니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지대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긴 MDL 북쪽이 뭐 상관이 없지만 MDL 남쪽 우리 군이 수색 작전 이런 걸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서로 가까이 이렇게 매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0: 예.
1: 보내서 판단을 했고 강력히 규탄한 것이고요. 예,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좀 속자 말로 나가도 너무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0: 아하,
1: 예, 그래서 이미 오늘 저 김여정이
0: 예.
1: 또 우리 대북 우려장비 지원에 대해서 뭐또 다른 광대극이다 이런 비난을 적반하장식 또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김여정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통일부 남한의 통일부장 정동영 장관도 뭐 고의적으로 공격할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할 단계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미를 또 주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각 부처 장관들의 이야기 수위는 다를 수 있는데, 정동영 장관은 지금 너무 나갔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1: 네.
0: 말씀대로 지금 김여정이 정동영 장관 말을 빌려서 책임 회피에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북한의 이런 도발을 또 용인하게 하는 또 이야기가 될수 있다. 뭐 그런 오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일종의 적을 또 이렇게 하는 이제 행위가 될수 있는 거죠.
0: 그리고 최근에 뭐 의원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 팀그
1: 네.
0: 팀원들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언론 인터뷰 할때 조금 뭐 실수라고 할까요? 국민 감정에 거스르는 발언들을 좀 해서
1: 네.
0: 이렇게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은 병역 특례 주는 거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국민 감정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1: 네.
0: 관련 부처에서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제 22대 들어서 이제 두 차례 국감이 있었는데 그때 국감 때마다도 그 예체능 특례제도 대폭 축소 또는 폐지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제도가 아시다시피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53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우리나라 위상이 지금보다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뭐 웬만한 국제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우승을 하면 정말 국민들 이다 기뻐하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뭐 이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하고 지금은 우리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달라졌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력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역 특례 제도는 뭐 산업기능 요원도 그렇고요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논의되고 있던 사안인데 이번에 이 아세안 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이런 제도 변화를 앞당기는 그런 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바꾸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방금 말씀하신 거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뭐 예전 같으면은 뭐 4급, 5급으로 빠질 친구들도 현역병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선택적 모병제 뭐 이런 공약도 내세웠는데 그
1: 네.
0: AI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습니다만은 다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전쟁하는데
1: 네.
0: 굳이 과거처럼 뭐 50만, 60만 병력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준비해서 모병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단
1: 네.
0: 말이죠. 예. 의원님은 저 어떻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지원병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AI 말씀하신 드론 로봇이 병력, 사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드론 로봇 AI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0: 능력을 대체하는 할수 있는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1: 어허.
0: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제대로 병력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 부분은 결국은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 예.
0: 북한은 전문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여튼 120만 가까운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1: 예.
0: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드론 스타링크 같은 우주전 이런 첨단 전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결국 사람 병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AI 드론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병력을 빠른 시일 내에 급격히 대체하기 힘든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는
1: 예.
0: 점. 두 번째는 선택적 모병제 대통령께서
1: 예.
0: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병사의 경우는 이제 짧은 12개월, 현역 지금 18개월 아닙니까?
1: 예.
0: 근데 그 12개월로 줄이고 대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은 이제 유급 과거에는 유급 전병제라고 불렸는데 이제 전문 부사관,
1: 예.
0: 그러니까
1: 뭐 직업군인
0: 직업군이죠.
1: 예.
0: 직업군인으로 이제
1: 예.
0: 대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추진 좋습니다. 추진 좋은데 문제는 그럼 부사관이 전문 부사관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상당히 이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1: 예. 근데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0: 네.
1: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이제 여성도 징병을 한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 이야기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0: 네.
1: 모병제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의원님도 찬성하지만 지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예.
0: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징병제 형태지만 우리 특기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 예.
0: 특기병. 특기병이 일종의 이제 지원병 성격인데 그 특기병 비중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 이거 직무 혼합제라고 하는 징병 모병 혼합된 형태.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제 모병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는 비중을 높여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 모병제에 갈수 있을까요?
0: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1: 예.
0: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되면 당연히 우리 병력 감축 가능하고,
1: 예.
0: 우리 이제 징병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1: 예.
0: 통일이야 이제 너무나 요원한 이제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에는
1: 아하.
0: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아니,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0: 그러시고 그러면 한 10년쯤 뒤에는 이제 군에 가시겠네요. 네.
1: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우리가 잠깐 김여정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 93억 원 들여가지고 북한에 인도적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북한 제재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인도적이니까.
0: 네.
1: 그런데 김여정이 거의 거부를 했단 말이죠.
0: 네. 네.
1: 그러면 앞으로 우리하고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오늘도 조한이라 그래서 조선 한국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사실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긴장을 위해서 이제 남북 접촉, 대화, 협력 필요합니다. 근데 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다음에 이번 이제 DMZ 지뢰도로 사건 원인에 국경선 요새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통해서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국경선 요새화는 결국 남한하고 앞으로 절대 상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속된 말로 이제 너네들 꼴도 보고 싶지 않고 얘기할 생각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DMZ, 이른바 DMZ 요사하면서 이 DMZ에 담쌓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1: 예.
0: 쉽게 말씀드리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노력은 뭐 계속 해야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의료전 장비는 정말 보수 정권에서도 했던 인도적 그런 지원인데 이거조차도 저희 우리가 아주 비난, 신란하면서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1: 쉽지 않아 보이네요.
0: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최근 호주, 프랑스는 물론이고 EU에서도 미성년들의 SNS 금지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련법을 준비하는 기관, 국회의원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는 SNS보다 쇼폼 컨텐츠가 청소년에게 더 해롭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력 및 문해력 감소는 물론이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악화, 두뇌발달 저하, 심지어 쇼츠에 중독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청소년들의 쇼츠 중독.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성인들, 그것도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권력자들이 이 쇼츠 중독에 빠져서 민의 전당에서 선전선동은 물론 자신을 띄우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불러 호통을 치고 동물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부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경선에서 지지만 받으면 되니까, 그네들 보라고 쇼츠 생성 컨텐츠를 국회에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부디 국민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삿대질, 관찰 예능, 코미딩, 괴성 지르기는 TV 예능에서만 보고 싶습니다. 10월 9일 내일은 본방이 없고요. 수요일에 나갔던 사전방송이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송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8월 경상수지가 460억 달러를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전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로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수출은 1,048억 달러를 기록해 석 달째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 주변기기 SSD가 366%, 반도체 206%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문서 유출 의혹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접견 기록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현재까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감찰과 수사 여부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이 직무대행은 교도관이 입회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상속농지와 고령농 보유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 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부터 김전 후보자를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공익제보자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연락을 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현지 시간 7일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김밥을 먹은 방문객 26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이후 축제장에서 판매한 김밥을 먹고 설사와 발열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제 폐막 사흘째인 오늘 낮 1시 기준 유 증상자는 260명이고 일부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R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해 합의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한 이집트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1995년 수교 이후 2016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홍콩 국적 메이플 씨등 3명이 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7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메이플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각각 8천만 원과 4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너무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게 어때?
11: 나는 이 시간에 혼자 택시 타는 게 좀 무서워.
10: 아니 왜?
11: 물론 좋은 기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아는데 혹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
10: 아, 그런 걱정 있었구나. 근데 택시기사 범죄 경력 확인할걸? 그런 정과 있으면 자격 제한돼.
11: 아, 그래?
12: 듣고 오신 대로입니다.

0: 현행법은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같은 전력에 따라 일정 기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승객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늦은 밤에도 운행하는 만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일 겁니다.
1: 이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두 차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2: 두 번이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택시기사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1: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 게 2012년인데 피고인 전과는 그 이전에 발생한 거라.
0: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택시회사에서 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도 문제지만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1: 그런데 난 택시 말고 대리도 많이 이용하는데 대리기사님들도 성폭행 전과 이런 거 있으면 일 못하는 거겠지?
2: 글쎄, 그렇지 않을까? 그 일이야말로 늦은 밤에 술 취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지 않을까?
1: 그렇겠지?
0: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간,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대리운전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자격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최근 드러난 택시기사 자격 검증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간, 뭐 마약 이런 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봤더니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합격한 택시, 버스, 화물 운전 자격을 뒤늦게 취소한 사례가 56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강간, 강도상해, 마약 투약 같은 전력 때문에 애초에 자격을 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걸러지지 않고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에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3년에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11개월 동안 택시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공단은 이 사람이 퇴사하고 11일이 지나서야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뒷북 취소를 한 셈이죠.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취소까지 1년 넘게 걸린 경우만 6건이었다고 합니다.
0: 보니까 합격을 취소한 뒤에도 회사에 5달가량 더 재직한 그런 사례까지 있다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3: 네, 그 사례는요. 올해 1월에 합격해서 2월 11일부터 운수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공단이 같은 달 27일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8월 초까지 5달 가까이 더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몇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 본인입니다. 자격이 취소됐는데도 계속 운전일을 했다면 자격 없이 운송 업무를 한 것이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입니다. 운수회사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운전을 맡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계속 운전하게 했다면 사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승객이 사고나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쪽 책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취소만 해놓고 끝낼 게 아니라 회사에 제대로 통보를 했는지 실제로 운전을 멈췄는지까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관리소홀로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 책임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보를 받고도 일을 시킨 건지 통보 자체가 안 된 건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부터 분명히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0: 그렇다면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부터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 전력이 있으면 택시기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3: 네,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상습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버스든 택시든 운수업 전반에서 일정 기간 자격을 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승객이랑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까지 결격 사유로 넣어놨습니다. 기간은 범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까지 제한됩니다.
0: 같은 성범죄일지라도 뭐 실형이나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3: 네, 달라지긴 합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다면 형 집행이 끝나고도 최장 20년 동안 택시 운전 자격을 얻을 수 없고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서 성범죄를 벌금을 받아도 택시 운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0: 자, 그런데 검증을 제대로 해도 법으로 막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2023년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3: 네, 2023년 11월 서울 마포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새벽 6시 20분쯤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20대 대학생을 60대 택시기사가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기사의 과거였습니다. 2006년에도 택시를 몰다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 택시 안에서 또 술 취한 승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0: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두 차례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심지어 하나는 실형이었죠. 버젓이 택시기사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도 관리 검증 부실이었습니까?
3: 이건 관리 부실이라기보다는 법 자체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성범죄자가 최장 20년 동안 택시를 못 몰게 하는 규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기사의 첫 성범죄는 2006년이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의 일이라 소급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흉기를 들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강간 같은 일부 강력 성범죄자만, 그것도 출소 후 2년만 제한했습니다. 그럼 2021년 강제추행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건 또 벌금형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범죄자한테 내려지는 취업제한 명령 대상 기관에도 택시기사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 회사나 공단이 조회를 제대로 했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0: 네, 20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2006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2023년에 동종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하면 17년 후에도 또 동종범죄를 다시 재범을 한 것에 해당하니까.
3: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걸 이용해서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다라든지 블랙박스가 고장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합의하고 한 건데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다. 그런데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 것 자체를 준강간으로 처벌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면 애초에 제대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 싸움인데요. 택시는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남습니다. 호출 앱 기록, 결제 기록, 운행 경로, 주변 CCTV, DN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 사건도 결국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주장도 그걸 뒷받침할 정황이 없으면 오히려 일부러 없앤 것 아니냐라는 의심만 키우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 곽혈수 씨 사건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만취해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성폭행은 없었고 옷 매무새를 정리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얘기로는 기사가 차 안에 구토를 해서 세차를 했다면서 세차 기록은 못 냈고 사고 때문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바꿔 끼워서 고장 났다고 했는데 정작 사고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전자발찌 구착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병원부터 가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승객 입장에서는 이런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 느껴지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너무 침해받는 것 아니냐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었죠.
3: 네, 부산에서 1993년부터 30년 넘게 개인 택시를 몰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아동 청소년을 속여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2024년 2월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부산시가 이 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택시 운전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0: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 중에 그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헌재 판단을 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되자 직접 헌법 소환을 냈습니다.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격을 빼앗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네, 전원 일치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0: 네, 2025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결론은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합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택시는 공간이 좁고 승객과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야에도 다니기 때문에 버스 같은 다른 대중교통보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높다. 그래서 비교적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 그런데요, 요즘에는 술 마시고 본인 차 대리운전 맡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최근 마약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사람이 대리기사로 일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마약에 심지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이거 이 사람이 법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대리운전에는 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겁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을 한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그리고 배송 같은 일부 업종은 성범죄나 마약 전력자가 일하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운전면허가 있고 보험 가입에 걸릴 만한 사고 이력만 없으면 누구나 등록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리운전은 손님 대부분 술에 취해 있고 내 차니까 집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택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 제도는 비어 있습니다.
1: 이용자들은 업체나 앱을 통해 기사를 부르면 적어도 기본적인 검증을 뭐 거쳤겠거니 생각을 할 텐데, 이런 피해를 당하면 가해 기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대리운전 업체에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0: 가해 기사한테는 당연히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나 플랫폼은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리기사 대부분이 형식상 개인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성범죄가 과연 업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냐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우리는 중계만 한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라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내륙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연휴를 맞아 산행 계획하셨다면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 다리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뒤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성동교 부근부터 성산램프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다시 기름램프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거의 대부분 구간 안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양방면에서 밀리고 성수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

0: 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하루 만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반적 사유는 처분하지 않지만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여야는 앞서 첫 국정감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난타했습니다.
6: 4년 부축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3: 이재관 민주당 의원입니다.
6: 한다고.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7: 정보 빠르고 이런 지주들은요 이미 법망 피할 조치 다 해놨다고.
3: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법적 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8: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8: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5: 정부가 정리한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종중, 사찰 소유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을 포함해 맹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맡아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에 최근 대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곧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도 지금 당장 농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추후 농업이 가능한 땅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8: 거짓 영농 계획 등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3: 송미령 장관입니다.
8: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5: 농업단체들은 우려한 부분이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떨어진 농지 가격을 복원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9: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나서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3: 최범진 한동현 정책조정실장입니다.
9: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정부는 이달 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기존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서울 아파트값이 87주째 오르며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름폭도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에도 전세 시장 불안 여파 등으로 중저가 지역의 강세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올랐습니다.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상승해 87주째 오르며 최장 상승 기록을 또다시 썼습니다. 5주째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도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강남과 서초구 낙폭이 줄어든 데다가 중저가 지역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가 0.36%, 강북구 0.35%, 금천구가 0.34% 오르는 등 0.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 안에서도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 가격 부담이 덜한 9억 원 이하 밀집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형국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세제 개편 여파 등으로 5주째 오름폭이 축소되며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와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월세 물건도 가뭄인 만큼 매도 호가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1: 전세를 찾기 어렵다.
3: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입니다.
11: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건데.
10: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강남과 용산구 집값이 꺾이고 있다며 연말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주택 가격 상승률
13: 홍재선 국토부

0: 상태에
1: 상관입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2: 다만 상승 랠리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란 전망도 여전한 가운데 금리 상승 지속과 임대차 시장 불안, 반도체 여왕에 따른 유동성 확대 여부 등이 집값 추이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평 평균 분양가가 다시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0억 63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지난 5월 21억 3천여만 원으로 처음 20억 원을 넘어선 이후 19억 원대로 내려갔다가 넉 달 만에 20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일본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 강에 내다버린 범인이 1년 만에 붙잡혔는데 범인은 정신과 의사인 남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4: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하천입니다. 지난달 중순쯤 이곳에서 여성 뼈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200m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무언가에 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열흘가량 만에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정신과 의사인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인정하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집 욕실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했고 분리한 시신을 가방에 넣어 집에서 3km 떨어진 강으로 옮겨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택에서는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엽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짓을 벌이고도 남편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 말쯤 아내가 사라졌다고 태연히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한 달 전쯤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다음 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내 행방을 쫓기 위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을 추적했는데 하나 수상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싸웠다던 그날까지만 생존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주변인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남편을 올해 8월부터 용의자로 전환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추적을 피하려고 일부러 실종 신고를 해 시간을 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정신과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발견 안 된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강 주변을 수색하고 남편을 상대로 사망 경위와 살해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 피파 세계 랭킹 32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파는 최근 치러진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세계 랭킹에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 직후와 같은 32위로 평가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챔피언인 스페인이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잉글랜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프로야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타자들의 개인 타이틀 경쟁은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특히 최다 안타와 홈런왕 타이틀은 마지막 경기까지도 향방을 알 수 없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5: 첫 두 타석을 땅볼과 볼넷으로 채웠지만 이어지는 세 타석은 모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KT 최원준이 특유의 컨택 능력으로 KBO 최다 안타 신기록을 갈아치운 순간입니다. 비슷한 시각 레이에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 멀티 히트를 완성하며 2024년 자신이 세운 최다 안타 기록을 넘어 최원준의 신기록에 한계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두 선수의 안타왕 경쟁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현재 최원준이 한계차로 앞서며 유리한 고지를 밟았지만 남은 경기는 레이에스가 두 경기 더 많습니다. 타율도 멀티히트 경기수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선수인 만큼 마지막 경기, 마지막 타석까지 최다 안타 경쟁은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6: 너무 큰 대기록이고 네. 너무 뜻깊은 기록이고 너무
7: 최원준 선수입니다.
6: 기록인데
1: 아무래도 지금 레이스 선수와 같이

0: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크게 막 엄청 크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홈런도 최다 안타만큼 마음을 졸이게 하는 타격 지표입니다. 기아 김도영이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한 뒤 연 이틀 홈런을 쏘아올리며 43개로 앞서갔지만 하루 뜸한 사이 KT 힐리어드가 말루포를 터뜨리며 한 개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힐리어드보다 홈런 수가 한 개 적은 LG 오스틴까지 세 선수 중 누가 홈런왕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홈런에 대한 욕심은 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또 극적인 상황에
3: 김도영 선수입니다.
2: 또 적시타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만을 생각하기엔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1: 최다 안타와 홈런왕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이 올 시즌 MVP 후보로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어 마지막까지 타이틀 경쟁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4: 연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 다소 덥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에도 이렇게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모레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경남을 시작으로 점차 남부지방으로 일요일에는 충청과 강원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모레 하루 강수량이 예보됐는데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3: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5: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찍게 됐습니다.
6: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긴 건 처음인데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세 달 동안 벌어들인 잠정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 매출은 195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8.8배, 2.3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최고 기록 경신은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는 국내 기업 최초입니다. 해외를 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의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 2분기 886억 달러로 원화로 100조를 넘겼는데 다른 미국 빅테크들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매출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남으며 잠정 영업이익률도 55%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부문이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며 데이터 센터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의 최신형 HBM4 양산 출하도 올해부터 돌입했는데 삼성전자는 HBM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8: 이익률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은
3: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8: 나온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품귀 현상이 있다 보니 가격 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7: 다만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맡는 DX 부문에선 비용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DX 부문은 앞선 2분기 8천억 대 적자를 기록해 당시 삼성전자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3분기 잠정 발표엔 아직 부문별 정확한 사업 실적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월말에 있을 공식 실적 발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숫자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5: 영업이 100조 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코스피가 2% 넘게 내려 6,600대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07% 오른 6,808선으로 출발해 하락 전환한 뒤 2.62% 내린 6,62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6: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 상승

0: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5주째 축소되던 오름폭도 다시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상승폭이 0.03%포인트 꺼졌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째 오르며 최장 상승 기록을 또다시 썼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지난 8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축소되다가 6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1: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권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경찰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은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브로커 양모 씨에게 6억 원이 지급된다는 이 대가 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승인 청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주체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냐는 질문에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의 결정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쳤다며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3: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정조준했습니다. 하반기 예정인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이 2분기로 앞당겨졌다며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 김용범 실장이 이 회의를 주도했고 이 자리에서 단종 내 얘기를
5: 꺼냈다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이런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3: 여기에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6: 일정을 앞당겼고
5: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그런데도 정상 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개변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이 사태는 이미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입니다.
3: 여당은 레버리지 ETF가 과거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안이고 국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홍콩에서
5: 전현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국내에서 허용이 왜 안 되냐. 그래서 왜 개미가 해외로 나가냐. 이런 비판 언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8: 똑같은 상품은 홍콩에서도 출시되어 있었고
5: 박상혁 민주당 의원입니다.
8: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높다. 진입장벽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3: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주장에는 금융이 결정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9: 도입 필요성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5: 이억 원 금융위원장입니다.
9: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이 밖에도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거래로 급격한 증시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한국거래소의 제재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종합감사 때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레버리지 ETF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 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은 미래대응 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라면서 나아가 미래 세대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며 지방정부의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의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1: 한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런 식의
5: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1: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 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3: 북한의
5: 김종덕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4: 예, 그렇습니다.
5: 진영승 합참 의장입니다.
13: 지금 이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12: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14: 정동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5: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14: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12: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

0: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1: 북한 핵과 관련돼서
2: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3: 일부는 제한되지만
2: 전영승 합참 의장입니다.
3: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2: 민주당 의원입니다.
4: 있죠.
3: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 전영승 합참 의장입니다.
3: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0: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5: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3: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합참 의장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0: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추진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 한국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뢰 폭발 자작극에 이은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7: 우리 정부는 평양 강동군 병원에 약 93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8: 상대가 선하게 나오면
2: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8: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상규이기도 합니다.
7: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작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낸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 등을 거론한 건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결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한다며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엮일 일이 전혀 없다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취약계층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듯 접근한 이재명 정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9: 김정은 정권의 영민을
2: 임을출 경남대 교수입니다.
9: 그동안 쌓아온 이 자립갱생의 성과 그리고 또 정상국가 프레임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7: 선대 선을 앞세워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부은 형국인 만큼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최초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까지 시찰하며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먼저 극초음속 활공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요?
10: 네,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의 최초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초고온 내열 소재의 성능과 또 유도 및 제어 능력과 또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됐는데요. 청와대는 시험 발사된 설공체가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에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또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 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해서 수직 또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또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인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10: 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에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가 미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하고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는데요. 최첨단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 이어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히는 괴물 현무5까지 시찰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윤입니다.
11: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이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사건이 조작됐고 또 억울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법무부 국정감사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생활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사면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라도 바란다는 변호인의 말이 앞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관련 야당 공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3: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2: 이진수
13: 때문에
2: 법무부 차관입니다.
13: 대상이 아니...
12: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의 형이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차관 설명입니다. 이 차관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어떤 의사 전달도 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4: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3: 아니요, 없습니다.
2: 이진수 차관입니다.
12: 논란이 거세지자 이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화가 많이 났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오랜 수영 생활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겪을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걸 두고 이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5: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직격했습니다.
16: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6: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5: 이전 부지사가 대놓고 협박할 정도인데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단단히 약점 잡혀 지뢰도발에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석방은 절대 없다. 당장 선언한

0: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1: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2: 신동우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0: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를 하루 한 번꼴로 면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거 인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3: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 조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0: 여권은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프레이밍 결과라고 엄호했습니다.
4: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까?
2: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4: 윤 어게인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0: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겨냥해 분명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5: 검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한
2: 손솔 진보당 의원입니다.
5: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재개 명분이 더 커졌단 야권 공세 수위는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의혹 질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국제공조를 검찰이 묵살했다는 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 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려해버렸다는 겁니다.
9: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2: 박균택 민주당 의원입니다.
9: 의견입니다.
8: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의원과 함께 윤석열 라인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던 송경호 검사장이었습니다.
9: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해 충돌 사건이 되니까
2: 민주당 의원입니다.
9: 아예 법무부에 오지 말도록 중앙지검 차원에서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겠죠.
10: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처리 경위에 대해서
2: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10: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만든 스마트폰 앱과 대필 작가가 써준 논문 등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 미국 MIT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11: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까득 있는데 한 달이나
2: 김한규
11: 지났는데
2: 지금 언론적인
11: 답변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8: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12: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2: 박규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4: 제가 아주 모욕적인
2: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4: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8: 여야 의원들은 지난 대법원 국감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권 정지 사태 등을 두고도 긴 시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감시라는 본질보단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모레 노후의 출범으로 주목받았던 축구대표팀의 지난 4연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의 분노가 강하게 표출된 순간이었는데요. 이후 일부 선수들이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캡틴 손흥민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연 전 막판 훈련에 불참한 김민재 선수 결국 우즈벡전에는 결장했는데요. 이날 경기가 끝난 후 대표팀의 이른바 구룡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일부 선수들에게 했고 실제 대한축구협회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은퇴 소동의 배경, 왼쪽에 함께 있는 두 선수, V라인 손흥민, 이재성 선수와 오른쪽에 있는 96라인 선수들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96라인 선수들은 현영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

0: 선수, 2년 전 아시안컵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 논란 이후 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선 인터뷰 보이콧 문제를 두고 일부 선수들과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대표팀 내부 잡음에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1: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분무형 스프레이 탈취제 옆에 향초를 켜두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호환 기자입니다.
2: 평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5층짜리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폭발 충격으로 집주인 57살 여성 A씨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아파트 내부 일부가 타고 베란다 유리창과 창호 파편이 터져나가며 외부에 주차된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3: 폭파하는 그런 소리보다 상당히
4: 아파트 경비실 직원입니다.
3: 막 뛰어와서 보니까는 아마 이미 창문은 다 유리고 뭐고 다 떨어져서 바깥으로 다 떨어져 있고
2: 경찰과 소방당국은 흡연 냄새가 올라와 상시 향초를 켜두고 방향제나 탈취제를 사용한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한 상태. 안방에 향초를 켜둔 상황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향초 옆에 든 에어로졸식 분무형 탈취제 4개 중 일부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 가스 있잖아요. 네. 충분히 들었나 봐요. 방향제. 탈취제.
4: 경찰 관계자입니다.
5: 촛불 그 옆에 24시간 켜놓으니까 열이 받아서 터진 거예요.
2: 스프레이형 탈취제나 모기약 등 에어로졸 제품은 분사력을 높이기 위해 LPG 등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초나 버너 등 화기 주변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기 주변에 두거나 분사하지 말고 사용 뒤엔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1: 전북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김밥을 먹은 방문객 26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이후 축제장에서 판매한 김밥을 먹고 설사와 발열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제 폐막 사흘째인 오늘 낮 1시 기준 유증상자는 260명이고 일부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해외 유력 여행 전문 매체 독자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미국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현지 시간 6일 공개한 2016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해온 도쿄를 제치고 서울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매력이 여행객들의 실제 경험과 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0: 나주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계획 범행의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을 알고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6: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려 유치장으로 끌려갑니다. 전남 광주 나주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입니다.
7: 왜 범행 저지르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6: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간 것이라며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A씨는 부부를 살해하고 나서 현금 카드까지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빼냈습니다.
8: 현금이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자를 통해서 확인됐다거나 명확히 증명이
4: 경찰 관계자입니다.
6: 이 같은 A씨 진술에도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고 범행 뒤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부부 1톤 화물차에 실어 운전하다가 각각 영산강 인근에 버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미리 알아 이동수단까지 바꿔가며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특히 A씨가 범행 도구를 챙겨와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8: 흉기를 지금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해자가 가려져 있는 걸 다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 A씨는 나주의 오락실에서 만난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을 알고 돈을 노리고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를 추궁하고 있는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JYP 엔터테인먼트가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서울 고덕동 신사옥 건립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JYP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지난 4월부터 SH공사와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하고 노력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환경이 바뀌면서 현재 사옥 이외의 임차 건물들 정황을 비롯한 재반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더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노벨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짙은 그림자 탓에 노벨위원회의 최종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딜레마와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개의 전쟁을 끝내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이번 노벨 평화상은 마땅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세 위협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지렛대 삼아 전 세계의 무력 충돌과 파괴를 막아냈다고 자평합니다.
10: 저는 8개 전쟁을 끝냈습니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기에 상을 안 준다면 위원회의 불명예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하지만 이란과의 갈등과 국제기구에 대한 적대적 태도 탓에 실제 수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10: 도박사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유력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며 난제들을 중재했다는 그의 기록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입니다.
9: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벨상 요구가 이번 심사 과정 전반을 짓누르는 이른바 방안의 망령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노벨위원회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결정이 트럼프를 향한 직간접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11: I think particularly that
10: 누군가에게 상을 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위원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 대행입니다.
9: 전 세계 무력 분쟁마저 1946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면서 위원회의 시선은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순수 구호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전쟁 피해 아동을 지원해온 세이브 더 칠드런과 러시아 강제 이송 아이들의 귀환을 도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꼽힙니다. 최악의 내전과 기아를 견디고 있는 수단의 자원봉사 구호 네트워크 긴급대응실 역시 강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언론인보호위원회처럼 평소 트럼프와 마찰을 빚어온 곳이 선정될 경우엔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노벨위원회의 가치와 힘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위원회의 최종 선택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네, 안양 씨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복 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해외 140여 개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안양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아유,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0: 네, 이렇게 또 밝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스튜디오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민선 9기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100일을 맞이하셨습니다.
3: 네.
0: 오랜만에 이제 시민들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양시장 최도호입니다. 취임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전력이 왔습니다.
4: 최대호 안양시장입니다.
3: 우리 시정 운영에 협조해주신 시민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시장의 방침을 정비했고 NA 안양 모든 길은 안양으로 통한다는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와 처구직 또 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 네, 취임 당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안양의 미래를 완성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그리고 완성된 안양 어떤 도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3: 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은 교통, 산업, 주거, 또 일자리, 환경, 문화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콤팩트 도시를 말합니다.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함께 높이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도심과 온도심이 보다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안양천을 비롯한 녹색 인프라 속에서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포용도시 또 문화도시가 완성된 안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9기 임기가 끝났을 때 시민 여러분께서 교통, 일자리, 문화, 예술,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하신다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일상 속 변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비전들이 지금
4: 안양시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복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대호 안양시장과 짚어봤습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9: 좌우로 정렬 2588
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Walk it, walk it
14: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 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1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정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3: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2: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3: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2: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4: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 아래에서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 27도 예상이 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데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인천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뒤쪽으로 부평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그 전으로도 부천에서 서운 사이로도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신월 부근 일대로 1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돌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진안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동호대교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청담대교 부근부터 구리시계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전시간과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8시 뉴스 시작합니다.
0: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추진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반발했습니다.
1: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 한국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뢰 폭발 자작극에 이은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2: 우리 정부는 평양 강동군 병원에 약 93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3: 상대가 선하게 나오면 또 선하게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상규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작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낸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 등을 거론한 건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결백을 강변하게 됐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한다며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엮일 일이 전혀 없다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취약계층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듯 접근한 이재명 정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4: 김정은 정권의 영민을
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4: 그동안 쌓아온 이 자립갱생의 성과 그리고 또 정상국가 프레임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2: 선대 선을 앞세워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부은 형국인 만큼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국민의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에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거라며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김여정의 담화만 봐도 정 장관이 어느 쪽을 돕고 있는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을 위하는 게 정 장관의 목표라면 100% 과업 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오선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정 장관을 향해 이쯤 되면 탄핵돼야 한다고 성토했고 김기현 의원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김여정의 심기 경호실장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1: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내후년 후반쯤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불모지 조성 작업은 현재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고 철책과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공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우리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가 최초 시험 발사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에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 제압해서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추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권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중국이 한국 금융권 해킹 공격에 자국 거주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해킹 행위에 반대하고 법에 따라 이를 단속해왔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더욱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의 공격자 신원 관련 단서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1: 지목된 인물은 실제 공격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커, 해킹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26세 중국인일 가능성으로 제기가 됐는데 민간 기업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좀 출발점에서 정보를 캐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2: 수사의 실마리는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이 공격을 한 것인지 밝혀내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우회적인 경로를 사용해서 뭐 외국의 서버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마저도 2차, 3차 우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이런 범행을 꾸민 것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한 사이버 보안 업체의 민간 보고서에서 관련된 실마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번 대규모 해킹 공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개발한 AI 등을 활용한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는 나왔는데,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AI에다가 본인의 이력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일정 부분 그 흔적, 본인의 개인정보를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건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신원이 확인된 이 26세 중국 화남이공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그리고 광둥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 중국 국적의 사람이 실제로 범행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보고서 내용도 이런 개인 정보가 지금 이 해커의 공격에 사용된 그 AI에 입력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도요, 해당 정보를 출발점으로 해서 실제로 가해자가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 역시도 어떤 정보가 도용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단순히 AI에 입력해 본 것에 불과한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공격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국 금융정보 판매 관련 질문을 클로드에 좀 묻기도 했습니다. 금전적인 목적으로 금융권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2: 그렇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AI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공격해라, 이런 입력을 넣어서 동시다발적인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AI에다가 그렇다면 이번에 탈취한 그 정보를, 특히 한국의 정보를 어디에다 판매할 수 있는가 역시도 AI에 물었던 흔적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요, 반드시 이 해당 해커, 이 주동자가 이 질문을 직접 입력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사의 출발점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실제로 어떤 판매처를 모색한다거나 대규모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등을 질문했다면, 또 그곳에 가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거래를 시도한 자가 있는지 수사기관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충분히 될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런 AI의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가해자, 해커의 신원을 특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중국 외교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의견을 냈죠.
2: 그렇죠. 이 중국 외교부에서도요, 이번 이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해커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해커들의 공격에 사용된, 특히 이런 보안 취약점을 노리고 실제로 공격까지 나아간 이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발된 그 서비스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가해자, 해커가 중국인이나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해당 AI 시스템에 중국인 신원의 어떤 이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은 맞고요. 결국 우리 수사기관도 중국 당국과의 공조 협조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 그 신원을 확인하는 것, 이런 시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홍콩 IP 등으로 우회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홍콩 IP는 실제로 누가 사용한 것인지 등, 그러니까 수사망을 좁혀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네, 이 금감원이 분석한 28개 IP 대부분이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그런 우회 주소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격 주체 국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선 중국과의 이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해야 할까요?
2: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대규모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를 활용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취약점을 공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요. 일단 시간이 걸릴지라도 일단 이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해외 서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왔고 그 공격에 사용된 시스템이 지금 중국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 중국 정부 당국과도 공조를 통해서 긴밀하게 수사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그런데 그 지목된 26세 중국인이 오히려 본인의 정보를 도용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보안성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시스템, 그 AI에 입력된 질력값, 그리고 본인이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 본인의 SNS 정보 등이 입력이 됐다는 건데, 지금 본인이 그 텔레그램 계정의 주인은 맞지만 본인 정보 역시 도용된 것이지 이번 대규모 해킹 사태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요, 이 사람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인지, 당연히 혼자 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공범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런 의문점은 남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이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을 해킹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쉽게 남겼을까라는 의문점은 남지만, 이 AI라는 것이 워낙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남길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네, 추가 수사를 통해서 또 단서가 실제 증거가 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 복역 중인 이은혜가 지난해 이제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징벌을 받은 점이 알려졌습니다. 금치 9일에 징벌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 이제 금치라고 하면은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징벌방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지금 분리해서 또 다른 독방에 수감이 된다거나 원래 허용이 되는 접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추가적인 이제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회행위 우표

0: 거래 혐의로 징벌방에 갔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일종의 도박을 하고요. 판돈으로 이 교도소 내에서는 우표라는 것이 일종의 현금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징벌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금치 9일이라고 한다면 이 금치가 30일 정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건데 뭐 비교적 짧다면 짧다고는 볼수 있겠지만 다른 징계 가운데 금치라는 것은 또 가장 높은 단계의 교도소 내의 징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의를 일으켰다라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1: 예, 최근 4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우표 도박으로 적발된 대상이 1,000명을 넘었고요. 100만 원 이상 우표를 산 수용자가 3,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지난해 기준인데 이게 실제로 우표를 그 교도소 안에서 마치 카지노 칩처럼 활용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번에 이은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명 카지노 치처럼 그 우표를 사용한 겁니다. 교도소 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실제로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데 도박을 하려면 어떤 재물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실제로 우표로서 거래를 하면서 이 우표가 이 교도소 내에서는 일종의 지폐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표라는 것이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서신을 보내고 뭐 등기 우편을 보내고 할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갖고 있고요. 그 액면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표를 수십 장, 수백 장씩 걸고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 내에 뭐 일정 서열에 따라서 우표를 갈취한다거나 우표를 몇장 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우표를 이제 판매가 된그양 역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개인이 우표를 뭐 몇십만 원씩 사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관련해서 제지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조두순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감독장치 안테나를 훼손을 했잖아요. 이 훼손한 이유가 안테나가 본인 뇌에 전파를 이제 쏜다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0: 그렇죠.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일명 전자발찌라고 하죠. 본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이 전자장치를 훼손을 해서요.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정신적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치료 감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번에 좀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요. 본인의 몸에 부착된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조두순의 집에는 지금 집 안에 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별도의 전자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안테나를 부쉈던 정황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되었던 지점은요. 안테나를 부수고 현저히 그 신호가 좀 낮아졌지만 신호가 계속 반응을 했기 때문에 담당 감독관이 실제로 그 집을 들어와서 6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이 안테나 훼손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 관리 감독의 소홀 부분이 문제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해당 안테나 때문에 본인의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파를 쓰고 있다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부터 특히 지난해에 반복해서 외출 금지 시간에 집 밖에 나온다거나 전자발찌 등을 이제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정황들 때문에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일부 법원에서 확인을 했지만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촘촘한 관리 감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 예, 전자발찌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재택 감독 장치 그것도 훼손하게 되면은 역시 처벌을 받게 되죠.
0: 그렇죠. 엄격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사실 매해 매해 성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출소를 하고 있고, 이런 전자감지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지만, 이런 전자장치피를 부착해야 될 정도의 범죄자라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매우 높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했을 때 지금도 엄격하게 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모니터링하는 관리 감독 인원이 확충돼야 된다는 주장 역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산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10월 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중국 작곡가 천위펑의 말없는 이별, 이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필리프 슈펠리우스의 첼로,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10월 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중국 작곡가 천위펑의 말 없는 이별,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필리프 슈펠리우스의 첼로, 그리고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천위펑. 이름이 무척 낯섭니다.
1: 천위펑 막 이래야 될것
0: 그렇겠죠.
1: 같아요, 발음이. 그렇죠?
0: 그렇겠죠.
1: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0: 오호.
1: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게임 원신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0: 오, 원신. 이 게임 음악 작곡가가 클래식 작품을 발표한 건데 음반사가 눈에 띕니다.
1: 네, 맞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레이블입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표한 천위펑의 첫 클래식 앨범입니다. 제목은 The Poem of Life, 인생의 시입니다.
0: 이름도 멋있습니다. 게임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작곡가의 클래식 작품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음반으로 내놓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1: 이 작품은 12곡으로 구성된 교향곡 모음곡입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사랑과 이별, 삶의 마지막까지 이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0: 방금 들은 곡에는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월드레스 페어웨일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와 첼리스트 필리프 슈펠리우스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이치 그라모폰 소속이고요.
0: 다른 곡에서는 만돌린 연주자 아비 아비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1: 예, 바로 곡을 좀 듣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버처, The Flavors of Life,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그리고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중국 작곡가 천이펑의 오버추어, The Flavors of Life,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장량의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사실 영화나 게임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콘서트를 위한 클래식 작품을 발표하는 일은 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존 윌리엄스가 있겠고, 그는 스타워즈, 조스, 해리포터로 유명하지만 여러 클래식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0: 네, 게다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도 있죠.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같은 영화 음악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정통 클래식 작품인 교향곡과

0: 곡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기생충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작곡가 정재일 씨 아시죠? 이 정재일 씨는 서울시향의 위촉을 받아서 클래식 관현악 작품 인페르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올해 서울시향의 미국과 유럽 순회 연주에서 연주됐고요.
0: 그러고 보면 영화음악, 게임음악, 클래식음악의 경계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천휘펑의 이번 음반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특히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에서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 첫 클래식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Love in First Bloom, 사랑이 처음 피어나는 순간을 그린 음악이네요.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내일은 10월 9일 한글의 날.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0: 토요일 실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이고 9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첫째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그 뒤로는 줄곧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꽤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아는 형님과 동생들이 많아서 자주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자리라고 하니 불만을 말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모임이 많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만 줬습니다.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조금만 더 써도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이 씀씀이만 크다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돈을 쓴 경우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거의 대화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너는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은 내가 봐주면 된다 라면서 거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 미련은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유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가면 아이들과 떨어지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생각하니 사실 무척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 제가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도 괜찮을까요? 12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해온 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전업주부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양육권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아이들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다 보니 자녀들과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아이들 양육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이 사연자분처럼 당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2: 네, 가능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네.
2: 법원은 최종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을 함께 봅니다. 또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어떤지, 양육 환경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1: 네.
2: 사연자님처럼 출생 때부터 줄곧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 네, 그렇네요.
2: 부족한 경제력은 남편에게 받는 양육비로 보완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경제력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시어머니가 지금 봐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 문제 없는 걸까요?
2: 그러한 주장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2: 법원은 조부모 같은 보조 양육자의 존재도 고려하지만 네. 실제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그 친밀도 등을 통해 판단되는 부모의 양육 적격성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2: 그동안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할머니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사조사에 대비해 알림장, 학부모 단체 대화반, 병원 진료 기록, 일상 사진처럼 내가 키웠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1: 네. 근데 지금 남편은 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당장 유괴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연자분이 실제로 주 양육자이고 엄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거 이거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걸까요?
2: 주 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 청인 힘을 쓰지 않고
1: 네.
2: 자녀를 데리고 나와 종전처럼 보호와 양육을 계속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네.
2: 다만 반대로 이미 주거가 분리된 상황에서 네. 상대방이 별개의 거주지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몰래 또는 강제로 빼앗아 오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대표적으로 유치원 하원 시간에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도 이런 일방적 탈취는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1: 네,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요. 주 네. 양육자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오실 경우 그 사이에 남편 쪽 양육 상태가 굳어지고
1: 네.
2: 현재 환경 유지에 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남편에게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1: 네.
2: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1: 네.
2: 다만 자녀의 생활을 현저히 단절시키거나
1: 네.
2: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거처와 사유를 알리고 아이들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두세요.
1: 네.
2: 학교나 유치원도 가능하면 그대로 다닐 수 있게 해서 아이들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남편이 막거나 아니면 이제 일단 데리고 나온 뒤에 남편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이혼소송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이런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말씀 주셨다시피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2: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먼저 정해두는 절차이고
1: 네.
2: 그 결과가 본안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1: 네.
2: 만약 나온 뒤 아이를 데려간 경우 유아인도 사전 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그런 사전 처분이 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사전 처분 이행 명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재산 분할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사연자분은 12년간 살림만 해왔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전업주부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재산변호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남편 명의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경우에도 그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런 남편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못하고 계신다면 소송 중에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신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에 불리한 거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봐왔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이제 주 양육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쳐 옮겼다고 해서 바로 유괴가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이혼소송 중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식당의 굴 요리에서 약 5cm 길이의 칼날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졌고 그 조각 하나가 음식과 함께 나간 거였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굴을 삼키기 전에 발견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죠. 음식에서 이렇게 위험한 이물질이 나오면 식당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식품위생법은 다른 물질이 섞여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칼날이나 금속 조각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물질이 음식에 섞였다면 식당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모르고 삼켜서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주방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적용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죠. 식당 측은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져서 들어간 거라면서 공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특히 칼이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남은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을 계속 제공했다는 건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따져볼 부분입니다. 혹시 식사 중에 이런 위험한 이물질을 발견하신다면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뒤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제이레벳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데 밤시간인 지금은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공기가 다른데요. 한글날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와 광주 2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3도 정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로 못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6분이 소요가 되고 있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전시간과 비슷한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못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이 부근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0: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 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2: 한미 관계가 파탄났다는
3: 조현
2: 이런
3: 외교부
2: 식의
3: 장관입니다.
2: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요격이 쉽지 않아서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0: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괴물 미사일인 현무 5까지 둘러보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예측하기 힘든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초고온을 견디는 내열 소재의 성능과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하게 날아가는 비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된 활공체가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분리 이후 낮은 고도로 내려와 수직과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는 불규칙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표 지점에도 정확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 개발과 신속한 실전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이긴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능력 역시 강화되는 억제력 포함이 있어서 우리 국민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대로 경험도 지켜나가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이어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최적의 무기로 꼽히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했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대통령이 최첨단 전략무기 시험 발사 참관에 이어 괴물 미사일 현무5까지 직접 살핀 것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와 함께 자주국방 의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0: 대사 소환은 비공개 합의를 깨고 사과를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공개 사과도 거부하자

0: 강력 조치에 나선 겁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0: 우리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합의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외교적 오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대응을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외교적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의 외교적 불만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만큼 한 우크라이나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단호하게 따져붙고 신뢰를 훼손된 신뢰를 복구하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여러 재반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0: 외교부는 소환된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안과 대우크라이나 외교 노선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시작된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 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유감 표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면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4: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건이 조작됐고 억울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법무부 국정감사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생활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사면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라도 바란다는 변호인의 말이 앞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관련 야당 공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6: 이화영 대상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5: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의 형이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차관 설명입니다. 이 차관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어떤 의사 전달도 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7: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6: 아니요, 없습니다.
5: 논란이 거세지자 이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화가 많이 났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오랜 수영 생활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겪을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직격했습니다.
1: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2: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0: 이 전 부지사가 대놓고 협박할 정도인데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단단히 약점 잡혀 지뢰도발에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석방은 절대 없다, 당장 선언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3: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신동욱 국민의힘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돼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4: 전선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를 하루 한 번꼴로 면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거 인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5: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재판 재개하는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0: 여권은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프레이밍 결과라고 엄호했습니다.
6: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2: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입니다.
6: 윤석열 개인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0: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의 겨냥에 분명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검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명분이 더 커졌단 야권 공세 수위는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의혹 질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국제공조를 검찰이 묵살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 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려해버렸다는 겁니다.
11: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10: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의원과 함께 윤석열 라인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던 송경호 검사장이었습니다.
11: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해충돌 사건이 되니까 의원입니다. 아예 법무부에 오지 말도록 중앙지검 차원에서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겠죠.
12: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2: 이진수 처리 법무부 장관
12: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만든 스마트폰 앱과 대필 작가가 써준 논문 등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 미국 MIT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13: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까득 있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10: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14: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 셰프가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6: 제가 아주 모욕적인
2: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6: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0: 여야 의원들은 지난 대법원 국감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권 정지 사태 등을 두고도 긴 시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감시라는 본질보단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는 보도를 두고 분노가 치민다, 어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놓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운운하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 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다.

0: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양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 음식점이지만 한 의원이 SNS에 룸살롱, 강남 유흥주점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원이 양 씨의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서울 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 추정 자료 등을 어떤 경위로 취득해 공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토요일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동안 낮 기온은 다소 높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해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3도, 습도는 56%입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굿모닝 굿라이프.

0: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비급여 진료비 10개 항목 가운데 7개에서 평균 가격이 올랐고 의료기관 간의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지역별로 중앙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첫 코너 머니인사이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11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청취자님이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그 고민을 담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보험 가입에 성공하셨을지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질문 문자창 열어두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직접 전문가에게 답변 듣는 시간까지 마련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게 진짜 비급여 진료비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많이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히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비급여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비급여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모바일 메시지가 저한테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비급여 치료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최성진 팀장 님은 어떤 부분 강조하고 싶으실까요?
2: 네, 오늘은 특히 병력이 많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년 전 뇌경색 진단 받으신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뇌경색은 큰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더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오늘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결국에는 비급여 치료비, 진료비 그리고 병력 많은 분들의 보험 가입 이 모든 게 다 아파서 보험 도움 좀 받고 싶은데 애로사항인 분들의 사연인 거네요.
2: 네.
0: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는 현재 겪고 있다. 그래서 사연을 통해 해답을 좀 찾아보시되 전문가의 도움 나도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카테터를 이용한 비급여 하지 정맥류 시술에 대한 입원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료계와 환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된 보험사 심사 기준이 법원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는 법률 자문 보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 대법원은 하지 정맥류 치료를 위해 혈관 안에 카테터를 넣어서 치료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은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했더라도 입원보험금은 인정하지 않는 심사 기준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비급여 건강보험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소비자 네.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억울해요. 이렇게 네. 억울할 수가. 아니, 입원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라 판단해서 입원 보험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1: 네.
0: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지. 그렇죠. 억울합니다.
0: 맞아요. 사실. 그래서 네. 일단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비급여. 도대체 비급여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일단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급여라고 합니다. 즉 급여가 안 되는 안일비자를 써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라고 불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0: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급여 항목들을 좀 대비하고 싶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실손 보험도 사실 비급여 다 처리되지 않나요?
2: 네,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가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 하에 치료 목적으로 검사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 보조기구 구입 이런 건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데요. 제가 석회수술 올해 1월에 받았는데 그 팔걸이 보조기구 실제로 청구했는데 보장 저는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러면은 거절당하신 거예요?
2: 네,
1: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서 우리 전문가 픽 뉴스에서 본 것처럼 입원이 인정이 안 돼서 입원을 했지만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나올 수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0: 일단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 적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꼭 입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원으로 해도 되는데 보험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입원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하지정맥류라는 것 자체가 우리 네. 종아리에 이렇게 혈관 같은 게
0: 오돌토돌
1: 많이 네, 나오니까 게, 이걸 미용 목적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이게 너무 불편해서 네. 질병 진단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2: 네.
1: 일단 미용 목적일 때는 안 나오는 건데 치료일 때 네,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이냐 통원이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
2: 네,
1: 거잖아요.
2: 거기서 관리죠.
1: 그렇죠. 그러면은 네. 보험금 차이가 큰가요?
2: 네. 너무 큽니다. 비교를 좀 해드리면 물론 통원비 한도가 높은 보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예외적으로 대부분을 비교를 해드리면요. 통원은 하루에 보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한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원으로 병원비가 5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하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 그것도 본인 부담금 빼고 받습니다.
1: 와.
2: 그럼 내가 쓴 돈이 500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자부담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1: 그러네요.
2: 그런데 입원으로 돌아서면 1년에 5천만 원 한도니까 한도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5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차감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여부를 가지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1: 아,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용 목적 아니고 하지정맥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서 시술을 했다면은 이거 걷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당일 퇴원 어려울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뭐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 그걸 판단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기준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처치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의료계와 환자들이 반발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1: 그렇군요. 그럼요. 이거 다른 비급여 수술 같은 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클까요?
2: 꼭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과거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한 경우는 보통 500만 원에서 양쪽 하면 1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었을 때 입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통원으로 가능한지로 인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0: 맞아요.
2: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입원을 안 하고 통원으로 가능하기에 통원비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미뤄보면 앞으로 여러 사례들이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머니 인사이트는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선 비급여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보험금 부지급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비급여 관련된 항목들을 문제없이 보험으로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어떤 특약들을 좀 더 구성을 해놓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사실 특약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입을 한다고 해도 보장 자체가 워낙 수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 추가적인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보험을 더 가입을 하셔라 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이런 상태를 알고 의사랑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반드시 필요한 입원 시술 치료라면은 의사분에게 그런 소견을 분명히 받아서
0: 맞습니다.
1: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을 꾸리고 보험금 받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저희가 문제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을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에 살고 계신 5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이 11년 전쯤에 뇌경색으로 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사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보험 가입도 많이 안 하신 데다가 그나마 몇 개 있던 보험도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이제 꽤 지났고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는 제대로 된 보험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0: 지금 50대시고 11년쯤 뇌경색 진단이면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1: 40대,
0: 뭐 그죠? 이쯤에 이제
2: 일찍 진단을 받으셨어요.
0: 맞아요. 되게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내 몸 상태가 약간 시한폭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1: 딱 지금 제 나이인데 제가 갑자기 그런 걸린다고 하면은 내 가족들 우리 내 딸 어떻게 생각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게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 보험 가입이 여러 개 돼 있었다. 근데 왜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으셨을까요?
2: 아까 그 뇌경색으로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니까 뇌출혈 진단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였어요. 뇌경색 질병 코드는 I63이라는 코드 번호인데 뇌출혈은 I60부터 62번까지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즉 보험사에서 말한 코드와 병원에서 의사가 내린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었던 거죠.
0: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뇌 관련된 보장은 뇌출혈이었던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뇌경색은 보장이 안 되니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셨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 수술은 안 하시고 약 복용하면서 관리 중이신 거잖아요.
1: 맞아요. 정말 다행인데 사실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못 받는 것보다 사실 건강한 게 제일 좋잖아요.
0: 맞아요.
1: 수술 안 하신 것만 해도 저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뭐 잘 된 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보험금 못 받은 거는 사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0: 그렇죠.
1: 합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좀 보험을 새롭게 꾸려서 보장을 좀 탄탄하게 11년 전에 보험금 못 받았던 상황을 다시 재연출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병력이 있고 약을 이렇게 장복하셨는데 네.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1: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죠.
0: 그렇군요. 근데 가입은 가능하겠지만 저도 이제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눈치 코치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1: 자,
0: 가입은 가능하지만 아마 이분은 비싼 유병력자 보험 이런 걸로밖에 가입이 안 되지 않을까요?
2: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2: 네,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2: 그게 여러 회사를 비교하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회사마다 인수 요건이 다 다르고 또 내 병력과 무관한 보장을 받는 거라면 가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이런 보험들은 뇌경색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0: 가능할 것 같아요.
1: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럼 좀 더 크게 봐서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0: 아니 뭐 암이 뇌 관련 질병 질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1: 그렇죠?
0: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중대 질병에 포함되는 거니까 원래 보험사는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1: 맞죠.
0: 빡빡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안 해줄 것 같아요.
1: 네. 일단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뇌경색을 고지하고 딱 암만 가입한다라는 전제 하에 인수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0: 일반체 건강보험으로요?

0: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할게 아니라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암은 일반 보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1: 아, 그렇죠. 질병력이 많은 분들은 이걸 좀 쪼개서
2: 네,
1: 내가
2: 나누어서.
1: 그쵸,
2: 네.
1: 건강을 보장해 줄수 있는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좀 분리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2: 네,
1: 자, 그럼
2: 중요하죠.
1: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0: 네.
1: 그럼 혈관 쪽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건강체 인수가 안 되겠죠?
2: 네, 그건 맞습니다. 보통은 5년 이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과거에는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상담을 다시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청취자님의 경우는 11년이 지났죠.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별도로 없으셨고 약만 정기적으로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리는 건 없으신 거죠.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긴 시간 약을 드셨어도 그
0: 네네.
1: 사이에 약 복용만 했을 뿐
2: 네.
1: 입원 수술이 없음.
0: 맞아요.
2: 네, 중요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이렇게 조금 보다 저렴한 좀더 가성비 있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자, 좋습니다. 청취자분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아내분 상담도 함께 요청하셨단
0: 네,
1: 말이에요.
0: 맞아요.
1: 아내분은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셨을까요?
0: 일단 아내분은 큰 걸로 뭐 진단을 받거나 하신 건 없으시고요. 대신에 건강 염려증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병원을 좀 자주 통원을 하신 이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뭐 위장장애 등 해서 뭐 여러 가지 통원 이슈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분께서는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제한이 되고 오히려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 저 이거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데 아주 미세한 불편 때문에 병원
2: 자주 가시죠.
1: 그쵸, 가는 분들이 실제 그럼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는 불리한가요?
0: 맞아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불편해서 혹은 머리가 조금 아파서 하면은 두통이라는 코드를 넣죠. 그럼 이게 또 혈관 쪽이랑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런 쪽으로 가입이 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의사들은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무조건 좀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1: 아, 그렇군요. 그렇기
2: 네.
1: 때문에 아내분은 유병력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0: 상황이요. 아이러니하죠.
1: 그러네요.
0: 네.
1: 자, 그럼 두분 현재 보험은 얼마나 내고 계셨고 보장은 어땠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은 보험이 25만 원 내고 계셨고요. 아내분은 37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두분 합산을 하면 보험료가 62만 원이라 보험료 자체는 적정하게 내고 있거나 아내분이 조금 많은 편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은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비싼 게 일반적이라 청취자님과 아내분의 보험료 수준이 조금은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0: 네, 일단 청취자님의 보험을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2개, 운전자 보험 딱 요렇게 만 있으셨고요. 아내분은 실손보험부터 갱신형 보험 3개, 유병자 보험 4개, 운전자 보험 해서 이렇게 가입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청취자님은 오히려 보험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내분은 갱신형과 유병자 보험 일부를 정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 보험료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보험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안과 두분 상황에 맞는 맞춤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두분 전문가분이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들어 주셨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보험료가 매우 과하다. 나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는데 이렇게 보장이 보장받기 힘들거나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또는 아예 다 모르겠고 돈만 내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고요.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과 가정의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0: 굿모닝 굿라잇.
1: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성진 주치님, 네.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처방 결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취자님의 상황 기억하시죠? 뇌경색 11년 전 진단으로 약만 복용 중이셨고 그 외 병력은 없으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서 암은 일반 보험, 나머지는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사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보험료를 아무래도 많이 늘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암은 기존 진단비로 가져가되 비싼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암 치료비와 세팅을 했고 혈관 쪽은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일부와 순환계 치료비까지 세팅을 도와드렸습니다.
3: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보험과 앞서 최성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니 기존의 보험료가 25만 원이었는데요. 35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어났지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 꼼꼼하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청취자님께서도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정도는 좀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보험금 못 받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보장 범위가 넓은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본 정작 보장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보장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1: 그렇죠. 매달 25만 원씩 냈는데 보험료 못 받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험 구성하고 10만 원 더 내더라도 어려울 때 보험금 타는 네. 게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은 뇌경색 진단을 또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3: 네, 뭐 그것도 약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뇌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으로 보장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순환계 치료비로 보장 범위를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역시나 정치인께서 만족해 하셨던 거죠.
1: 그러면은 아내분은 어떠셨을까요?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2: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요게 바로 여성분이시기 때문이에요.
1: 왜요? 여자 혜택이 있나요? 네. 뭐 왜 그런 거죠?
2: 일반적으로 유병자 보험은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죠. 그런데 그 차이가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분의 경우는 오히려 10년 고지형 질문으로 유병자 보험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 보험료가 보험료가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저렴한 경우까지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아내분의 경우에는 대장용종 제거하신 거 말고는 특별히 또 통원은 많아도 입원 수술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같은 유병력자 보험이어도 네. 여성분들은 10년 고지형으로 네. 이렇게 좀 길게 고지할 네, 거면 네. 비슷한 수준이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3: 신기하죠.
1: 그러게요.
3: 네, 남자들이 특히나 이게 병원에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대와 60대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고 유병자와 일반 보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성분들은 병원에 꾸준히 가고 아까 건강요양증처럼 꾸준히 내 몸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위험률이 좀 낮다라고 맞아요. 판단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자, 그럼 아내분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3: 일단 아시다시피 갱신형 보험들이 좀 많았는데요. 대부분 좀 전화로 좀 가입을 하셨어요. 거기다 암보험의 경우 여성들이 또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이 보장을 또 적게 지급한다라고 또 되는 보험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짜잘하게 뭐 20만 원 받는 거, 30만 원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수 있어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대신에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기존의 보장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7만 원 내던 것을 27만 원으로 10만 원을 오히려 줄였으면서 갱신에 대한 부담 없이 비갱신형으로도 전환했죠. 그리고 보장 범위도 일부 넓어진 부분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잘 쓰여진 처방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단순 금액만 놓고 보면요. 남편분이 좀 올랐고 아내분이 그렇죠. 좀 내렸어요. 그럼 두 분 토탈 합쳐서 얼마가 어떻게 된 거죠?
2: 두 분 합산 62만 원 내고 계셨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게 62만 원으로 몇천 원 차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준이 보험료는 같지만 청취자님은 아예 없던 보장이 추가가 되었고 아내분은 보장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니 그렇죠. 단순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만 해서 잘못된 리모델링이 아니라 매우 잘 정리정돈이 된 리모델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는 보험료가 과하지 않더라도 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그 안에 보장의 질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네. 사연이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손길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고 적절한 보험을 꾸려서 미래 위험을 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청취자분 질문 바로 만나보죠. 8386번님 전화가 와서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요즘 암 치료할 때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거 고객님 없으시더라고요 하면서 가입해야 된다고 권유하는데 이거 가입 꼭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네요.
1: 일단 대답 먼저 드리자면 NO입니다.
0: 안 된다.
1: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표적항암이라는 게 2세대 치료 방법으로 정말 많이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암에 표적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며 혹여나 같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도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고 있으면 좋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암의 가장 기본은 1순위가 진단비 구성이 먼저고요. 그 외에 치료비라고 할 수 있는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비 등과 같은 특정 치료를 위해서가 아닌 모든 치료에 해당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거니까 특정 치료만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암 치료에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1: 그래서 보통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이건 뭐야? 그냥 어떤 특정이 아니라 그냥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 준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준다라는 거죠. 근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약물 중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특정 치료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혹은 요즘에 뭐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방사선만 했을 때 어떠한 종류 상관없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아까도 뇌경색 진단 받으셨는데 뇌출혈 보장이라서 보험금 못 받으셨던 것처럼 보험은 보장의 그물을 최대한 넓게 펼치시는 게 유리하니까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다. 굳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장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두 보살님 아주 명쾌하시네요. 자,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봅니다. 1125번님. 간병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병도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병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 가족 간병 워낙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족 간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이건 또 무슨 거죠?
2: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하실 텐데요. 간병인의 그 정의라는 건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즉 가족 간병이 되려면 간병인 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적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1: 되게 뭔가 들으면 복잡해 보이죠. 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간병인으로 업체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가족이 간병을 했어요. 비용 어디에 지불해요? 영수증 처리 되나요? 어떤가요?
0: 그냥 뭐 입으로 쑥싹.
1: 뭐 간이용수는 내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험사 제출하는가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정식으로 간병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또 될까요? 이때는 또 뭘 보냐면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간병을 하지 않았는데 간병을 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 수령을 하는 사례도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뭐 오늘 10시에 나는 뭐 이렇게 부추겼다, 뭐 물을 줬다, 밥을 줬다 이런 간병 일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가족 간병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은 비급여 관련 내용과 11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 리모델링 무사히 마치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와 알찬 시간 꽉 채워봤는데요. 나도 도움받아서 맞춤 재무 상담과 보험 설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블론디의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쾌청하겠습니다.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예상이 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시간 교통 흐름이 좋아진다 싶었는데 사고가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도 청담대교 남단을 지난 지점 탄천이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잠원나들목을 지난 지점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한남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부근 하위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서 이 법무부 차관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8: 논란이 증폭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건이 조작됐고 억울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법무부 국정감사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생활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사면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라도 바란다는 변호인의 말이 앞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관련 야당 공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 이화영 대상자는 이진수 법무부 요건을 차관입니다.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예. 심사 대상이 아니
9: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어 술파티 후

0: 곡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의 형이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차관 설명입니다. 이 차관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어떤 의사 전달도 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아니요, 없습니다.
3: 이진수 차관입니다.
0: 논란이 거세지자 이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화가 많이 났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오랜 수영 생활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겪을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4: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직격했습니다.
7: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3: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6: 이전 부지사가 대놓고 협박할 정도인데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단단히 약점 잡혀 지뢰도발에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석방은 절대 없다, 당장 선언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8: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5: 전선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전 부지사를 하루 한 번꼴로 면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거 인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9: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3: 국민의힘
9: 생각합니다.
3: 의원입니다.
9: 재판 재개하는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6: 여권은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프레이밍 결과라고 엄호했습니다.
10: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윤어게인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6: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의 겨냥에 분명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1: 검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명분이 더 커졌단 야권 공세 수위는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개혁신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협박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전 부지사가 자신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연관된 부분을 세상에 다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대장동 공범, 대북 송금 공범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가속할 거라며 재판을 재개해 끌려다니지 않는 국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추진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 한국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뢰 폭발 자작극에 이은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우리 정부는 평양 강동군 병원에 약 93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14: 상대가 선하게 나오면 또 선하게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상규기도 합니다.
13: 하지만 국

0: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작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낸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 등을 거론한 건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결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한다며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엮일 일이 전혀 없다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취약계층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듯 접근한 이재명 정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 김정은 정권의 영리를
2: 임을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 그동안 쌓아온 이 자립갱생의 성과 그리고 또 정상국가 프레임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0: 선대 선을 앞세워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부은 형국인 만큼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국민의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에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거라며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김여정의 담화만 봐도 정 장관이 어느 쪽을 돕고 있는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을 위하는 게 정 장관의 목표라면 100% 과업 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오선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정 장관을 향해 이쯤 되면 탄핵돼야 한다고 성토했고 김기현 의원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김여정의 심기 경호실장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북한의 지뢰 공격을 공격이라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왜곡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모욕적인 사실 왜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의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5: 한미 관계가 파탄났다는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7: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2: 임종덕 국방위 국민의힘 가시합니다.
8: 예, 그렇습니다.
7: 장관보다는 훨 낫네요. 지금 이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6: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9: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6: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10: 북한 핵과 관련돼서
2: 정일종 우리 국민의힘 핵심 의원입니다.
10: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8: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의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1: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2: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6: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9: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의원입니다.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8: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의장입니다. 저랑 가능하다고 봅니다.
6: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정부가 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비공개 합의를 깨고 사과를 하지 않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2: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공개 사과도 거부하자 강력 조치에 나선 겁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3: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2: 우리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합의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외교적 오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대응을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외교적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의 외교적 불만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만큼 한 우크라이나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5: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외교부 장관입니다. 단호하게 따져 묻고 신뢰를 훼손된 신뢰를 복구하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여러 재반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12: 외교부는 소환된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안과 대우크라이나 외교 노선을

0: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시작된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 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유감 표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면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주체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냐는 질문에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의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쳤다며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정조준했습니다. 하반기 예정인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이 2분기로 앞당겨졌다며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 김용범 실장이 이 회의를 주도했고 이 자리에서 단종 내 얘기를 꺼낸다고
5: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이런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3: 여기에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6: 일정을 앞당겼고 변칙 심사했고
5: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그런데도 정상 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개변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이 사태는 이미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입니다.
3: 여당은 레버리지 ETF가 과거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안이고 국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홍콩에서는 폭등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용이 왜 안 되냐. 그래서 왜 개미가 해외로 나가냐 이런 비판 언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8: 똑같은 상품은 홍콩에서도 출시되어
5: 더불어민주당
8: 의원입니다. 심지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높다. 진입 장벽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3: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주장에는 금융위 결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9: 도입 필요성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이 밖에도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거래로 급격한 증시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한국거래소의 제재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종합감사 때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레버리지 ETF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광동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추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권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중국이 한국금융권 해킹 공격에 자국 거주자가 연루됐을 가능을 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해킹 행위에 반대하고 법에 따라 이를 단속해왔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더욱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인 CPTPP를 연내 가입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도 당부했는데 농지조사로 민감해진 농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12: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11: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날 수 있지만 농림수산업에선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업계가 반발해왔습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한 신청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검토해왔지만 농지조사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놓고 상경투쟁 예고 등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연내 가입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천억 원의 정부 재정 확보 방침을 재확인하며 농심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다자간 FTA 가입이 늦어질 경우 통상 실익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변호인이 최근에 이화영이 이 대통령의 화가 많이 났다면서 청와대에도 여러 통로로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의
2: 석방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마지막에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3: 가석방을 요구하는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이것을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여론으로 어떤 정부를 이렇게 좀 뭐 권한 행사를 막 심하게 요구하는 이런 몰아붙이기 방식, 이것은 적절치는 않다라.
0: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서 공세에 집중을 했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두 사람이 협력할지 배신할지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 부대변인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일단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공범으로 확정된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5: 성치훈 전 더불어

0: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1: 야당에서는 너무 레토릭을 정치적 레토릭을 쓴다 하더라도 너무 과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김광민 변호인이 왜 이런 글을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가? 예.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변호인이라는 사람은 변호사는 오늘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만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이 그 의뢰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절차 안 된다는 거 변호인 알고 있을 겁니다. 형의 3분의 1을 채웠다 하더라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금 중지된 재판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 그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부실장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은 다 풀려나지 않느냐. 이분들은요. 그 구속이 됐다가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보석으로 풀려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두 가지 재판은 형 7년 8개월 지금 법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전혀 다른 사례인데 왜 이 사람들과 달리 나는 가석방이 안 되느냐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도 않는 말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왜 이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영 내부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광역의원 하시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선거 나왔다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하셨고 그리고 파리 전당대회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좀 반하는 쪽에 좀 목소리를 내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본인의 몸값 체급 키우려고 이런 발언들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서 급급하게 본인의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로서는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했는지 목적을 알 수 없는 입장 표명이었다라고 봅니다.
2: 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가석방을 요구했냐 이 지점보다도 김광민 변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더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화가 많이 났겠죠.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저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누가 화가 났다거나 공개적으로 석방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자기의 뜻으로만 임의로 그런 이야기를 공표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협에서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 관해서 실제로 화가 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화의 근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방북 대가를 북한에 보낸 것인데 왜 나는 감옥에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저렇게 대통령직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울분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분들은 지금 바깥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까지 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어떤 석방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모종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간에 마치 공개적인 어떤 석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 말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들어보지 못한 진실이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2: 예. 자, 김광민 변호인이 왜 그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 가석방을 요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협박이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윤상현 의원은 이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라고 지적을 했고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그 청구서는 발송될 수도 없고 발송된 적도 없다는 게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진수 직무대행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신청을 지금 할 수 있는 뭐 형의 3분의 1을 살았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한 이거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럼 청구서라는 그 윤상현 의원의 워딩에 따르면 청구서를 발송할 수도 없는 거고 발송한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제출한 다음에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제출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구

0: 호소를 받는 쪽도 아니 받은 적도 없고 보낸 쪽도 사실상 그 중간 다리에 있는 그 법무부에서 보낸 적이 없다,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글 하나만으로 뭔가 청구서가 보내졌다,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만약에 김강민 변호인이 뭐 모든 걸다 꾸며내, 100% 다 꾸며냈다라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과장된 측면이나 진위가 잘못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급급하게 두 쪽짜리 입장을 좀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거 단순히 뭔가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한다고 한들 이걸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무리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거를 이루고자 한다고 뭐 만약에 물밑에서 정말 은밀하게 이걸 진행하고도 해도 안될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중에 공개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거고 안될 일은 더안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실익, 법리적 실익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 말쯤에 송영길 의원이 구치소에 접견을 했다고 그러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송영길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잇따라서 이 여권 인사들이 이제 구치소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화영 지사 달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단순히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 중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또 지난 6월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다녀와서는 바로 귀국 당일에 송영길 의원과 장시간 만찬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외교특보로까지 임명된 분입니다. 특보로 임명된 민주당 국회의원은 딱두명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이 굳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특별 접견을 할 때는 개인의 의사를 전하기보다는 뭔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두 구속되어 있던 당시에 정성호 의원,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를 모두 장소 변경 접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특히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접견 기록이 나와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들을 또 다른 측근이 가서 회유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모종의 달래기 차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조금 전에 이제 성추현 부대변인이 김광민 변호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옥중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서 이제 진화에 나선 건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민 변호인이 의뢰인인 이화영 변호인하고 상의 없이 독단으로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일단 이야기를 나눈 거는 당연히 있겠죠.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수차례 상당히 오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진위가 왜곡되는, 잘못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김강민 변호인의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뭔가 진위와 다른 부분들이 많다, 오해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문을 읽어보면 일단 본인은 억울한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들, 뭔가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가석방시켜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인이 좀 과하게 해석했다, 과하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뭔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문 전체를 읽어본 것과 느낌이 다르게 화가 많이 아주 많이 나 있으니 가석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뭔가 본인의 의뢰인의 갖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글을 받는가, 본인의 뭔가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심지어 지금 그 글을 올린 다음에 본인은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 외국으로 가버리면서 뭔가 본인에 대한 직접 연락 온 것은 단한 건도 없지만 자꾸 뭐 건너 건너 뭐 자중하라는 얘기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깁니다. 직접 연락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건너 얘기한 것도 없고 건너 건너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뭔가 압박을 느껴서 외국을 간 것처럼 하는데 어디를 갔는지 뭔가 마치 관광 간 것처럼 뭐 태그도 여러 개 달면서 글을 그냥 신나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걸로 네. 봤을 때 변호인의 행동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뭔지 정말 아직도 이제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광민 변호인이 사전에 이제 상의를 했느냐 아니면 전혀 상의 없이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화에 나선 것이냐 과연 조작기소 특검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논란인 가운데 김광민 변호인이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옵니다.
2: 저는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진위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광민 변호사의 발언은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요. 9월 달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압박성 글을 올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9월에 올렸던 글을 보면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 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 고합 474호 사건 괄호 열고 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괄호 닫고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호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진실이어서 안 풀어주고 있는 거라면 이 대통령도 공범인데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하라는 이야기냐. 예.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과연 변호인이 의뢰인인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입장처럼 비춰졌던 것을 거둬들이는 어떤 글을 낸 것은 본인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기대해보려면 현 정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씨는 현재는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는 판결문을 보면 하나의 형이 아니고 징역 7년짜리가 하나 있고 징역 8개월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혐의 중에 정치자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정치자금법 부분은 분리해서 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징역형이 있을 때는 원래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는 게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형에 대해서 모두 3분의 1 이상을 형을 복역을 했어야 그나마 네. 가석방 심사 대상이라도 되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년짜리를 지금 먼저 집행을 하고 네. 있으면 8개월짜리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석방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 집행의 순서를 바꾸려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로서는 지금 저렇게 현 정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8개월짜리를 집행을 하는 것을 순서를 바꿔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예. 매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입장문이 나왔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형 집행부터?
0: 바꿔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 중에 일부는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기 때문에 같이 중지돼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비법조인인 저도 주서주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예. 법조 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알고 저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더더욱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안 되는 걸 대놓고 해달라고 말할 할 수가 있습니까?
2: 그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보충 해설을 드릴 게 있는데 네. 오늘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 다음 단계는 법원개혁이다. 법원 권력을 혁파하는 데 불쏘시개로 써달라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성 부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또 다른 재판입니다. 이른바 연어술 파티 관련 국회 청문회 위증으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2심, 3심에 가서 유죄 확정이 되면 징역 4개월짜리 형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의 집행 순서를 또 변경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개적으로 여권 그리고 현 정권을 향해서 법원을 압박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낸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청와대의 반응은 없고 또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해석들이 상당히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계속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요. 각종 의혹을 요즘 제기하면서 여권과 연일 충돌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 한 의원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3: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고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4: 한동훈
5: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권력의 금단 현상이 온 거죠. 윤석열 한동훈 팀이었을 때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오는 공격 본능이 좀 있지 않나.
6: 큰 정치인은 차분한 거예요.
7: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뛰는 모습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딱 판단할 수가 있는 영역이 있는 건데 네.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 무소속 의원 한 명의 이제 집권 여당에 이 정도로 이제 공격적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이제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권력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혼자 발을 동동 구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일단 뭐 저희가 한동훈 의원만 콕 집어서 이렇게 뭐 무조건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7: 성지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0: 한동훈 의원이 혼자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링 위에 잘 안 보입니다. 특히나 그 링 위에서 한참 얘기하시던 장동혁 대표가 특히나 요즘 최근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에 대한 공격을 포화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국에서는 한동훈 당시 의원이 거의 2주 동안 300건인가요? 이상의 글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동훈 의원을 타겟팅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그 의원들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혼자 뭐 발을 동동 구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예. 저희가 저도 이 뉴스나이트에서 한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선거 직후에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임기를 할 것인가? 그렇죠. 아 멀긴 멀어도 올해를 지킬 것인가? 내년 초에는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내년 임기를 그냥 꽉 채울 거고 연임 도전할 거고 연임의 가능성이 뭐 낮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한다. 이것은 어떤 말과 동의하냐면 예.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요원해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더 열심히 뭔가 나를 복당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공격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예. 복당시키지 않으면 곤란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보수 진영 지지자들 전체에 좀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나 홀로 뭐 분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예. 지금 이제 옆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라디오나 뭐 방송에서 진행자가 질문해서 한동훈 의원한테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김한규 박근택 의원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이제 공격하는 이야기인데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 계획 문서 유출자 아직도 확인이 안 됐냐.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이제 딸 허위 스펙 의혹까지 계속 이제 그 오늘 국회에서 공격 포인트를 삼았단 말이에요.
2: 저 이른바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7: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2: 타진요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타진요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한동훈 의원의 딸은 그 2023년에 MIT에 입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학하기 위해서 본 그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라는 게 있습니다. 36점이 만점인데 만점을 받았어요. 통계를 보면은 2022년, 21년 이 무렵에 ACT의 만점률이 0.18%에서 0.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MIT에서 2023년 4월에 이미 공식 입장도 밝혔거든요. 그 한 모 양에 대해서 입학 허가를 계속 고소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 지금으로는 이제 친여단체죠. 민생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발해서 장기간 수사가 있었고 무혐의 결정이 나오니까 고발인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옳다고 해서 2024년 6월에 종결이 되었는데 네. 그 종결된 시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매우 불편한 사이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낼 만한 것이 있었다면은 당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 자, 네 번째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무슨 지난 정부 때 그 국제형사사법공조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보내지 않고 누락한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제기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 한동훈 의원의 딸이 미국 아마존에 무슨 전자책을 올려서 $0.99 99센트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 전자책의 내용이 뭐 남의 나라에서 이미 발간된 수학 문제였다 뭐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찰이 미국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런 걸 보내면은요 미국에서 단골로 돌아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금액이 중에서 피해가 크거나 아니면은 범죄 혐의가 중한 사건이어야지 우리가 협조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상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두 개 훔치고 미국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그런 걸 다 응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의혹을 제기하시고 민주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당인데 타진료 같은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 조폭처럼 달려든다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또 전봉주 기획특보는 전담 팀까지 꾸린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대립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 국정감사 사흘째인데 연일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8: 김태기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7: 영민 더불어민주당
8: 의원하고 퇴장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9: 문제가 있는 발언권 정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10: 국민의힘 발언 시간에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11: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7: 최영규
11: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2: 국민의힘의 막말이
7: 최영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2: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13: 도의대 대법원장에게는 깜장에 감금했습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이야말로 의회 내란입니다.
1: 자, 오늘도 국회 법사위가 여야의 주요 전장이 됐습니다. 진짜 점입 가경인데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두고 고기 6인분에 빗댄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했네요.
0: 그러니까 발언 문장 수를 다 합쳐서 뭐 통계를 내보면 3분의 1 정도가 위원장 발언이다라는 뭔가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의사, 본인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어떤 의원 발언하십시오, 개회합니다, 정회합니다, 아니면 어떤 의원 발언 더하십시오, 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다 문장 개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포함됐다 하더라도 너무 많다, 의견 표시가 많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지금 밤 늦게 진행되는 뉴스나이트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그나마 좀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영상들을 틀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법사위 영상들을 보면요. 이 밤에 틀어주기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영상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 저는 19금 이상 뭐 그 19금 이하 시청 금지를 붙여야 될 정도가 아닌가를 정도로 사실 법사위에서는 뭐 우리 당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부끄러울 정도의 고성이 계속 오가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좀 그리고 난잡한 그런 회의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걸 진행해야 되는 위원장은 발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저희 당 의원들도 때로는 격한 발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한 명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김태규 의원만큼은 저분에 대한 뭔가 발언권 정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저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징계도 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국감 전부터 막말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지금 국감장을 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국정감사장은요, 사실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1년 동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그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을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인데 저는 김태규 의원의 막말로 얼룩진 국감장이 과연 오로 혹시 괜찮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무탓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한 곽규택 의원의 코멘트는 사실 상당히 순화시켜서 점잖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6인분을 혼자 드신 게 아니고 300인분을 혼자 드셨어요.
1: 예?
2: 300인분. 왜냐하면 자 이번 주 월요일에 국정감사 진행하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잖아요. 특유의 엄중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해서 그 영상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입니까? 대통령이 수반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의 기초 중에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저렇게 헌법의 기초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을 서영교 의원 혼자서 저는 300인분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6인분이면 예.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이죠.
1: 알겠습니다. 품위 있는 국회를 기대하면서 품위 있게 오늘 토론을 해준 두 분 감사드립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요격이 쉽지 않아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이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이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시험 발사가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괴물 미사일 현무5까지 둘러보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예측하기 힘든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활공체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초고온을 견디는 내열 소재의 성능과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하게 날아가는 비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된 활공체가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분리 이후 낮은 고도로 내려와 수직과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는 불규칙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표 지점에도 정확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 개발과 신속한 실전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능력 역시 강력한 억제력 포함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경험도 지원하는
1: 이 대통령은 이어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최적의 무기로 꼽히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했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대통령이 최첨단 전략무기 시험 발사 참관에 이어 괴물 미사일 현무5까지 직접 살핀 것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와 함께 자주국방 의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인데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세 달 동안 벌어들인 잠정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 매출은 195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8.8배, 2.3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최고 기록 경신은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는 국내 기업 최초입니다. 해외를 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의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 2분기 886억 달러로 원화로 100조를 넘겼는데 다른 미국 빅테크들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매출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남으며 잠정 영업이익률도 55%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부문이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며 데이터 센터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의 최신형 HBM4 양산 출하도 올해부터 돌입했는데 삼성전자는 HBM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4: 이익률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5: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4: HBM 메모리의 마진이 굉장히 높게 나온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풍기 현상이 있다 보니 가격 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3: 다만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맡는 DX 부문에선 비용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DX 부문은 앞선 2분기 8천억 대 적자를 기록해 당시 삼성

0: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올랐습니다.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2% 상승해 87주째 오르며 최장 상승 기록을 또다시 썼습니다. 5주째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 값 오름폭도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강남과 서초구 낙폭이 줄어든 데다가 중저가 지역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가 0.36%, 강북구 0.35%, 금천구가 0.34% 오르는 등 0.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 안에서도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 가격 부담이 덜한 9억 원 이하 밀집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형국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세제 개편 여파 등으로 5주째 오름폭이 축소되며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와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월세 물건도 가뭄인 만큼 매도 호가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 전세를 찾기 어렵다
2: 양지영
1: 보니까
2: 신한 프리미어
1: 수요가
2: 패스파인더
1: 중저가
2: 전문위원입니다.
1: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건데,
0: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강남과 용산구 집값이 꺾이고 있다며 연말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다른 지역도 지금
2: 홍지선 국토교통부
3: 그
2: 장관입니다.
3: 주택 가격의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그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0: 다만 상승 랠리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란 전망도 여전한 가운데 금리 상승 지속과 임대차 시장 불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확대 여부 등이 집값 추이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르는 평탄화 현상과 관련해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정부 대책의 성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급에 주력하고 있고 빨리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민 평형 평균 분양가가 다시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0억 63만 원으로 형성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지난 5월 21억 3천여만 원으로 처음 20억 원을 넘어선 이후 19억 원대로 내려갔다가 넉달 만에 20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5: 검사는 이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보이지 않아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허현진 기자입니다.
6: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남성 두 명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30대 이모 씨와 임모 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고, 고인이 혼수 상태일 때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일삼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등 중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긴 했지만 피가 나자 폭행을 멈췄고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목을 졸랐던 임씨 측도 피고인의 행위와 김 감독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선 이들이 수용된 구치소에서 내부 시설물을 훼손해 각각 30일과 25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심 공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같이 식사하다가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7: 그래서 사람이 죽고
2: 고
7: 한 가정이
2: 김창민 감독 아버지입니다.
7: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0: 하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2: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고 최단비 씨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3: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검사는 과학 수사를 토대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한 여성이 비틀거리고 인사하듯 고개를 숙이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남성은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 주점에서 만취한 아르바이트생 20살 최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월 CCTV 등의 증거가 남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하고 당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보받은 최 씨는 사흘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선 경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성관계를 동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옛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고 공소청은 A씨를 중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 등을 포렌식해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없었고 성관계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신 최 씨가 한거불능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당시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술에 취한 최 씨를 단 한 차례만 대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 유족은 늦게나마 법원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딸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5: 원통한 마음이라
6: 고 최단비 씨 어머니입니다.
5: 너무 커서 무슨 마음이 좀 안 들어요. 유가족들이 삶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4: 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 경찰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 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사건 관계인 부탁을 받은 A 과장이 수사를 맡은 B 과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 경찰은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3: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절도 혐의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절도 혐의를 받는 22살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실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송치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부터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공익제보자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연락을 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서부지검은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4년 12월 김 전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씨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서울 영

0: 등포경찰서에 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양 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 음식점이지만 한 의원이 SNS에 룸살롱, 강남 유흥주점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내란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친윤검사 논란과 또 검찰 재직 당시 수사 지휘했던 사건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오는 14일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고 첫 도어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표적, 먼지떨이 수사 등의 폐해를 언급하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3: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습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장
3: 검찰이
4: 후보자입니다.
3: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내란 범죄 척결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내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 7대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강경파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3: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입니다.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2: 다만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 관련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선 검수완박 반대 이력과 친윤 검사 논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지휘 과정 등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연일 김 후보자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 안정 방안 역시 관심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좌우할 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와 초기 안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 정책 검증도 시급하지만 논란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1: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보좌진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가담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이 의원이 차명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지난해 8월 6일 보좌관 A씨는 선임비서관에게 전화해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서류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선임비서관은 다른 비서관을 시켜 국회의원회관 지하로 서류들을 가져가 파쇄하도록 했고 국정기획이 문건이 담긴 노트북을 자신의 집으로 반출해 증거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주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계획 범행의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을 알고 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려 유치장으로 끌려갑니다. 전남 광주 나주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입니다.
6: 왜 범행 저지르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5: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간 것이라며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A씨는 부부를 살해하고 나서 현금 카드까지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빼냈습니다.
7: 경찰 관계자입니다.
5: 이 같은 A씨 진술에도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고 범행 뒤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부부 1톤 화물차에 실어 운전하다가 각각 영산강 인근에 버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미리 알아 이동수단까지 바꿔가며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특히 A씨가 범행 도구를 챙겨와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4: 흉기를 지금
7: 경찰 관계자입니다.
4: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객장 가능성 있는 건 다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A씨는 나주의 오락실에서 만난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을 알고 돈을 노리고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를 추궁하고 있는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1: 서울 해와경찰서는 선거 전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5월 22일 서울 해와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도중 마이크를 잡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학 호국단은 박 대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0: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는 상어 북항이에게 전에 없던 상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입 주변을 비롯해 가슴 지느러미도 다친 걸로 확인됐는데 야간에 북항이를 보려고 사람들이 켠 랜턴이 원인일 수 있어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8: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 입 주변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어딘가에 부딪혔거나 긁힌 거로 추정됩니다. 상처는 지느러미에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른쪽 가슴 지느러미 끝에 붉은 속살이 드러났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헤엄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왼쪽 가슴 지느러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북항이를 지켜본 방문객들은 다친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9: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코가 엄청 빨개서 이게 아마도 그 북항이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10: 대형 랜턴을 막 켜서 사진을 찍으러 가다 보니까 이 북항이가 놀래서 수로 옆에 백을 막 들이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됐거든요.
8: 다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외부 자극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수로 구조물에 부딪혀 상처가 생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북항이가 랜턴 빛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주변 구조물을 충격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1: 이상합니다.
8: 북항이를 보려는 사람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랜턴을 사용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북항이를 지키겠다며 야간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항이를 복덩이 취급하며 반기던 부산시도 내보내기에 실패하고 상처까지 생기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12: 야간에도
7: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12: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요즘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8: 전문가들은 북항이에게 생긴 상처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3: 상처가 깊지 않고
7: 김진구 국립북경대 자원생물학 전공 교수입니다.
13: 세균의 한 2차 감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8: 북항이를 바다로 내보낼 수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산시와 전문가 고민은 계속 깊어집니다. YTN 최상리입니다.
0: 네, 이렇게 이 여기저기 다친 상어 북항이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늦은 밤 강한 랜턴을 비추는 일부 방문객을 막기 위해 이른바 북항이 자경단까지 등장한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밤이 깊어가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북항의 명물이 된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야 할 시간인데도 수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북항이를 보기 위해 손전등과 대형 랜턴을 비추는 일부 방문객들의 행동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14: 후라시 비추지 마세요, 후라시.
0: 이 강한 불빛을 비추는 방문객에게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시민들, 이른바 북항이 자경단입니다.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들은 밤마다 현장을 돌며 북항이를 자극하는 행동이 없는지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가 된 건 강한 랜턴 불빛입니다. 북항이를 더 자세히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체인 만큼 밤에는 좀 쉬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이지만 북항이에게 이곳은 낯선 환경이죠. 북항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만큼 부산 북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생태계와 야생동물을 대하는 기본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0: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 한글날 연휴에 예정됐던 무대 인사도 취소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이 여전한데 이 해외 영화제와 세계적인 거장은 창작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연휴 무대 인사를 취소했습니다. 제작사는 관객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관객과 만나는 무대 인사는 해당 상영 회차가 거의 매진될 만큼 효과가 큰 홍보 행사로 꼽힙니다. 팬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SNS로 퍼지며 화제성을 이끌기 때문에 제작진으로선 뼈아픈 결정인 셈입니다. 관련 상임위 국감장이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으로 도배될 만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문제가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창작의 자유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보다 13.9%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화계에서는 창작의 자유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는 21일 개막하는 싱가포르 국제영화제는 국민의힘의 개막작 선정 철회 요구에도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제 측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한다면서 본 작품을 하나의 창작물로 선보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국의 거장 장이모 감독도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창작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2: 모두 알다시피 창작은 어디까지나 창작입니다. 반드시 사실에 완전히 기반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장이모 감독입니다.
1: 스크린에서 시작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개봉 3주차에도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영화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이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화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지영, 이명세 감독 등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 부산을 찾은 영화인들은 오늘 오전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품을 충분히 보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정치적 의도를 섣불리 단정하고 감독과 배우, 제작사로까지 책임을 묻는 대상에 확대되는 현실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국정감사 하루 만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반적인 사유는 처분하지 않지만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여야는 앞서 첫 국정감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난타했습니다.
4: 4년 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네. 이거 다 몰수한다고.
5: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그럴 것 같거든요.
6: 정보 빠르고 이런 지주들은요 이미 법망 피할 조치 다 해놨다고
5: 이상휘
6: 봅니다.
5: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법적 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7: 한 분이라도
5: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7: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3: 정부가 정리한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종중, 사찰 소유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을 포함해 맹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맡아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에 최근 대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곧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도 지금 당장 농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추후 농업이 가능한 땅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3: 농업단체들은 우려한 부분이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떨어진 농지 가격을 복원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8: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5: 농업단체
8: 나서
5: 관계자입니다.
8: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정부는 이달 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기존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네, 이렇게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 날, 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와중에도 이 농업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이 거듭된 해명에도 농심 위반이 심상치 않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 대표는 국정 지주의 하락세가 멈추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여야 격돌이 예고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당일.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찾은 곳은 경기 안성의 농촌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 직접 낫을 들고 벼베기에도 나섰습니다. 농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농지 전수조사를 먼저 언급하며 뜻밖의 일정에 담긴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10: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런
1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아니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9: 몇 시간 뒤 정부는 김 대표가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 농지조사 처분 제외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목적이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듭된 해명에도 현장의 불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당정이 농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12: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2: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김 대표는 농촌 민심까지 두루 반영된 국정지지율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지지율 하강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신이 10%포인트 상승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취임 뒤 100일까지 50일 넘게 남은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좋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권 강경파와 중수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언한 당 차원의 제어가 실제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오늘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의혹 질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국제공조를 검찰이 묵살했다는 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4: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 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려해버렸다는 겁니다.
15: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14: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의원과 함께 윤석열 라인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던 송경호 검사장이었습니다.
15: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해 충돌 사건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예 의원입니다. 법무부에 오지 말도록 중앙지검 차원에서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겠죠.
16: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처리 경위에 대해서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만든 스마트폰 앱과 대필 작가가 써준 논문 등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 미국 MIT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17: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김한규, 검사들이 까득 있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14: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18: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19: 제가 아주 모욕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들어서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4: 여야 의원들은 지난 대법원 국감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권 정지 사태 등을 두고도 긴 시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감시라는 본질보단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는 보도를 두고 분노가 치민다,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놓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운운하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 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으려는 극우 세력 요구를 그대로 따른 이번 입법을 민주당은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는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으며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선고 유예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귀순한 우리 국민이 수사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다시 북한에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북한과 공조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판단을 내릴 거라고 뻔뻔하게 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탈북민 단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북한 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올해 이번 판결은 헌법과 북한 인권법이 살아있는 법인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20: 부쩍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김장철이 어느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추 가격은 조금 내렸는데 무와 새우젓 가격이 들썩이면서 소비자들의 김장 비용 걱정도 여전하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지난 6일 기준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한 포기당 소매가가 6,256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6% 이상 저렴합니다.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해서 생산량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무와 젓갈류 등의 가격입니다. 무 한 개의 소매가가 2,778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깍두기는 좀 덜 담아야 하나 하는 우려가 나올 만합니다. 이에 더해 김치의 감칠맛을 살리는 핵심 양념이죠. 새우젓은 1kg의 소매 가격이 18,973원. 지난해와 같은 기간 비교하면 23%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보셨듯 배추값은 소폭 하락했지만 무와 양념류인 새우젓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김장 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물 어획량 감소, 또 여름철 농산물 생육 지연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재료값은 오르고 또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도 하면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 줄어드는 대신 사 먹는 김치, 포장 김치 수요는 늘어난 모습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김치 조달 방법별 비중에서 상품 김치를 구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대형마트의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김장철 유통과의 김치 경쟁도 슬슬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김장 수요가 몰리는 오는 11월을 앞두고 맛있는 김장김치 걱정 없이 넉넉히 담글 수 있도록 김장 재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내일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노벨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의 짙은 그림자 탓에 노벨위원회의 최종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딜레마와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개의 전쟁을 끝내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이번 노벨 평화상은 마땅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세 위협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지렛대 삼아 전 세계의 무력 충돌과 파괴를 막아냈다고 자평합니다.
5: 저는 8개 전쟁을 끝냈습니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기에 상을 안 준다면 위안회에 불명예가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1: 하지만 이란과의 갈등과 국제기구에 대한 적대적 태도 탓에 실제 수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5: 부각사들 사이에

0: 저는 트럼프가 유력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난제들을 중재했다는 그의 기록은 과장 가능성이 큽니다. 카림 하가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입니다.
1: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벨상 요구가 이번 심사 과정 전반을 짓누르는 이른바 방안의 망령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노벨위원회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결정이 트럼프를 향한 직간접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0: 누군가에게 상을 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위원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를로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 대행입니다.
1: 전 세계 무력 분쟁마저 1946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면서 위원회의 시선은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순수 구호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전쟁 피해 아동을 지원해온 세이브 더 칠드런과 러시아 강제 이송 아이들의 귀환을 도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꼽힙니다. 최악의 내전과 기한을 견디고 있는 수단의 자원봉사 구호 네트워크 긴급대응실 역시 강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언론인보호위원회처럼 평소 트럼프와 마찰을 빚어온 곳이 선정될 경우엔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노벨위원회의 가치와 힘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위원회의 최종 선택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법률권 주요 인물 신뢰도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6일 개막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는 유독 위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A리스트 영화제 승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창설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31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꾸준히 성장해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9년간 이어온 비경쟁 체제를 벗어나 메인 경쟁 부문과 부산 어워드를 새로 만들면서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영화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A리스트 영화제로 공식 선정되는 데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리스트란 무엇일까요? 1933년 설립된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은 세계 주요 영화제에 대한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A리스트는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이 부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화제 인증 등급입니다. 이번에 A리스트로 선정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제로는 유일하게 칸과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적인 영화제들과 같은 등급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도 생겼는데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칸과 베를린, 베니스, 선댄스, 토론토, 부산 등 전 세계 6개 영화제의 최고상 수상작에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출품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의 A리스트 영화제 승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10월 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중국

글자 꽃과 천위펑의 말없는 이별, 이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필리프 슈펠리우스의 첼로,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10월 8일 목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중국 작곡가 천 위펑의 말 없는 이별,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필리프 슈펠리우스의 첼로, 그리고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천위펑. 오, 이름이 무척 낯섭니다.
1: 천 위펑 막 이래야 될것
0: 그렇겠죠.
1: 같아요, 발음이. 그렇죠?
0: 그렇겠죠.
1: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0: 오호.
1: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게임 원신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0: 오, 원신. 이 게임 음악 작곡가가 클래식 작품을 발표한 건데, 음반사가 눈에 띕니다.
1: 네, 맞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레이블입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표한 천위펑의 첫 클래식 앨범입니다. 제목은 The Poem of Life, 인생의 시입니다.
0: 오, 이름도 멋있습니다. 게임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작곡가의 클래식 작품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음반으로 내놓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1: 이 작품은 12곡으로 구성된 교향곡 모음곡입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사랑과 이별, 삶의 마지막까지 이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0: 방금 들은 곡에는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이 월드레스 페어웨일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와 첼리스트 필리프 슈펠리우스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이치 그라모폰 소속이고요.
0: 다른 곡에서는 만돌린 연주자 아비 아비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1: 예, 바로 곡을 좀 듣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버처, The Flavors of Life.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그리고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중국 작곡가 천이펑의 오버추어, The Flavors of Life,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사실 영화나 게임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콘서트홀을 위한 클래식 작품을 발표하는 일은 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존 윌리엄스가 있겠고, 그는 스타워즈, 조스, 해리포터로 유명하지만 여러 클래식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0: 네, 게다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도 있죠.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같은 영화 음악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정통 클래식 작품인 교향곡과 협주곡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기생충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작곡가 정재일 씨 아시죠? 이 정재일 씨는 서울시향의 위촉을 받아서 클래식 관현악 작품 인페르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올해 서울시향의 미국과 유럽 순회 연주에서 연주됐고요.
0: 그러고 보면 영화 음악, 게임 음악, 클래식 음악의 경계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천이펑의 이번 음반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특히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에서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 첫 클래식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Love in First Bloom, 사랑이 처음 피어나는 순간을 그린 음악이네요.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내일은 10월 9일 한글의 날.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0: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옵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고 고인이 혼수 상태일 때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일삼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등 중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긴 했지만 피가 나자 폭행을 멈췄고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목을 졸랐던 임 씨 측도 피고인의 행위와 김 감독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선 이들이 수용된 구치소에서 내부 시설물을 훼손해 각각 30일과 25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심 공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같이 식사하다가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2: 그래서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3: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른 상어 북항이에게 예전에 없던 상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4: 입 주변을 비롯해 가슴 지느러미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야간에 북항이를 보려고 사용한 랜턴이 원인일 수 있어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 입 주변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어딘가에 부딪혔거나 긁힌 거로 추정됩니다. 상처는 지느러미에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른쪽 가슴 지느러미 끝에 붉은 속살이 드러났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헤엄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왼쪽 가슴 지느러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0: 북항일을 지켜본 방문객들은 다친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1: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코가 엄청 빨개서 이게 아마도 그 북항일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2: 대형 랜턴을 막 켜서 사진을 찍으러 가다 보니까 이 북항이가 놀래서 수로 옆에 벽을 막 들이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됐거든요.
0: 다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외부 자극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수로 구조물에 부딪혀 상처가 생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북항이가 랜턴 빛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주변 구조물을 충격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3: 이상합니다.
0: 북항이를 보려는 사람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랜턴을 사용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북항이를 지키겠다며 야간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항이를 복덩이 취급하며 반기던 부산시도 내보내기에 실패하고 상처까지 생기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4: 야간에도 북항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요즘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전문가들은 북항이에게 생긴 상처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상처가 깊지 않고 또 수온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균에 의한 2차 감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0: 북항이를 바다로 내보낼 수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산시와 전문가 고민은 계속 깊어집니다. YTN 태상입니다.
6: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한글날 연휴에 예정됐던 무대 인사도 취소됐습니다.
7: 국내에선 역사 왜곡 논란이 여전하지만 해외 영화제와 세계적인 거장은 창작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연휴 무대 인사를 취소했습니다. 제작사는 관객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관객과 만나는 무대 인사는 해당 상영 회차가 거의 매진될 만큼 효과가 큰 홍보 행사로 꼽힙니다. 팬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SNS로 퍼지며 화제성을 이끌기 때문에 제작진으로선 뼈아픈 결정인 셈입니다. 관련 상임위 국감장이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으로 도배될 만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문제가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창작의 자유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보다 13.9%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화계에서는 창작의 자유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는 21일 개막하는 싱가포르 국제영화제는 국민의힘의 개막작 선정 철회 요구에도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제 측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한다면서 본 작품을 하나의 창작물로 선보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국의 거장 장이모호 감독도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창작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시작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개봉 3주 차에도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다섯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 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와중에 농업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7: 거듭된 해명에도 농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김 대표는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여야 격돌이 예고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당일
3: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찾은 곳은 경기 안성의 농촌이었습니다.

0: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 직접 낯을 들고 벼베기에도 나섰습니다. 농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농지 전수조사를 먼저 언급하며 뜻밖의 일정에 담긴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1: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런 땅에서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0: 몇 시간 뒤 정부는 김 대표가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 농지조사 처분 제외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목적이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듭된 해명에도 현장의 불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당정이 농심달래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2: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김 대표는 농촌 민심까지 두루 반영된 국정지지율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지지율 하강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신이 10%포인트 상승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취임 뒤 100일까지 50일 넘게 남은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좋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권 강경파와 중수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언한 당 차원의 제어가 실제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4: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도 당부했는데 농지 조사로 민감해진 농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6: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5: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날 수 있지만 농림수산업에선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업계가 반발해왔습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한 신청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검토해왔지만 농지조사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놓고 상경투쟁 예고 등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연내 가입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천억 원의 정부 재정 확보 방침을 재확인하며 농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다자간 FTA 가입이 늦어질 경우 통상 실익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9: 당신은 나의 동반자.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is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I know. Cheers.

여름밤의 장마 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언제나도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의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7: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8: 한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제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0: 북한의 도발.

0: 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장관보다는 훨 낫네요. 지금 이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2: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3: 정동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2: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4: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5: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6: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5: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7: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5: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저랑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8: 어제 오후 3시 반쯤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어제 지뢰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오후 5시 반쯤 현장에서 안전하게 폭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자체 조사 결과 북한에서 유실된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며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전한 해안 이용을 위해 위험지역 출입을 삼가고 의심물체 발견 시 경찰이나 군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추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권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8: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AI 에이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응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AI 보안 대응과 관련해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계획 범행의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걸 알고 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려 유치장으로 끌려갑니다. 전남 광주 나주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입니다.
10: 왜 범행 저지르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1: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간 것이라며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A씨는 부부를 살해하고 나서 현금 카드까지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빼냈습니다.
11: 출금기가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날짜를 통해서 확인됐다거나 명확히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1: 이 같은 A씨 진술에도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고 범행 뒤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부부 1톤 화물차에 실어 운전하다가 각각 영산강 인근에 버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미리 알아 이동수단까지 바꿔가며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특히 A씨가 범행 도구를 챙겨와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12: 흉기를 지금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흉기장 가능성 있는 건 다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A씨는 나주의 오락실에서 만난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을 알고 돈을 노리고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를 추궁하고 있는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8: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북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2터널에서 화물차가 넘어져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던 중 차량 정체로 감속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 한림읍에 있는 사료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추락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2대와 전신주가 파손됐고 인근 581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전력공사는 사료 저장시설 철거 작업 중 크레인과 연결한 쇠줄이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내란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친윤검사 논란과 검찰 재직 당시 수사지휘했던 사건들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1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오는 14일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고 첫 도어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표적, 먼지떨이 수사 등의 폐해를 언급하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14: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습니다.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13: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내란 범죄 척결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내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 7대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강경파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14: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3: 다만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 관련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선 검수완박 반대 이력과 친윤 검사 논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지휘 과정 등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연일 김 후보자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 안정 방안 역시 관심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좌우할 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와 초기 안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 정책 검증도 시급하지만 논란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티엔 24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관련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쿠팡 고객센터는 현재 자동 응답을 통해서 쿠팡 접속 관련 오류가 발생 중이라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과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로그인 등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배달기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배달 파트너 전용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고객 주소가 보이지 않는다며 음식을 배달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고 말했습니다.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쿠팡 물류센터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해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격이 쉽지 않아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괴물 미사일 현무5까지 둘러보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6: 예측하기 힘든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초고온을 견디는 내열 소재의 성능과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하게 날아가는 비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된 활공체가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분리 이후 낮은 고도로 내려와 수직과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는 불규칙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표 지점에도 정확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 개발과 신속한 실전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이긴 하지만 또 평화를 지키는 능력 역시 강화되는 억제력 포함이 있어서 우리 국민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경험도 지켜나가
6: 이 대통령은 이어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최적의 무기로 꼽히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했습니다.
8: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대통령이 최첨단 전략무기 시험 발사 참관에 이어 괴물 미사일 현무5까지 직접 살핀 것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와 함께 자주국방 의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5: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제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0: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장관보다는 훨 낫네요. 지금 이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0: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3: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0: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4: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2: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5: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0: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6: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2: 한미 합의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저랑 가능하다고 봅니다.
0: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추진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 한국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뢰 폭발 자작극에 이은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8: 우리 정부는 평양 강동군 병원에 약 93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9: 상대가 선하게 나오면 또 선하게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상규이기도 합니다.
8: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작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낸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 등을 거론한 건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결백을 강변하게 됐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한다며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엮일 일이 전혀 없다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취약계층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듯 접근한 이재명 정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0: 김정은 정권의 영민을 건드린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이 자립갱생의 성과 그리고 또 정상국가 프레임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8: 선대 선을 앞세워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부은 형국인 만큼 대북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7: 쌍바구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가석방을 공개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옥중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서 변호인이 오랜 수용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이 대통령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직격했습니다.
12: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1: 이 전 부지사가 대놓고 협박할 정도인데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단단히 약점 잡혀 지뢰도발에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석방은 절대 없다, 당장 선언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13: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14: 전선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를 하루 한 번꼴로 면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거 인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15: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재개하는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11: 여권은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프레임인 결과라고 엄호했습니다.
16: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까?
17: 아직도 윤석열, 윤호개인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11: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겨냥해 분명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8: 검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명분이 더 커졌단 야권 공세 수위는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1: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4: 고수익에 원금보장?
2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괴로움 가슴 태우며 잊으려 애들 써도 발버둥 쳐도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제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5: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6: 예, 그렇습니다.
5: 장관보다는 훨 낫네요. 지금 이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4: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7: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4: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8: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6: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9: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6: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4: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10: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6: 한미 합의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저랑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어제 오후 3시 반쯤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어제 지뢰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오후 5시 반쯤 현장에서 안전하게 폭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자체 조사 결과 북한에서 유실된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며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의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1: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0: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 한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2: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비공개 합의를 깨고 사과를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3: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공개 사과도 거부하자 강력 조치에 나선 겁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4: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3: 우리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합의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외교적 오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대응을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외교적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의 외교적 불만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만큼 한 우크라이나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단호하게 따져 묻고 신뢰를 훼손된 신뢰를 복구하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여러 재반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3: 외교부는 소환된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안과 대우크라이나 외교 노선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건이 조작됐고 억울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기회 기자입니다.
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법무부 국정감사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생활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사면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라도 바란다는 변호인의 말이 앞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관련 야당 공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6: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죠.
5: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의 형이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차관 설명입니다. 이 차관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어떤 의사 전달도 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7: 이화영 부지사 측인.

0: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아니요, 없습니다.
2: 논란이 거세지자 이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화가 많이 났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오랜 수용 생활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겪을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내란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친윤 검사 논란과 검찰 재직 당시 수사 지휘했던 사건들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오는 14일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고 첫 도어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포적, 먼지털이 수사 등의 폐해를 언급하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5: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습니다.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4: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내란 범죄 척결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내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 7대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강경파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5: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4: 다만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 관련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선 검수완박 반대 이력과 친윤 검사 논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과정 등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연일 김 후보자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 안정 방안 역시 관심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좌우할 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와 초기 안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 정책 검증도 시급하지만 논란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히

0: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요격이 쉽지 않아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괴물미사일 현무5까지 둘러보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 예측하기 힘든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활공체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초고온을 견디는 내열 소재의 성능과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하게 날아가는 비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된 활공체가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분리 이후 낮은 고도로 내려와 수직과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는 불규칙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표 지점에도 정확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 개발과 신속한 실전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능력 역시 강력한 억제력 포함이 있어서 우리 국민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경험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이어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최적의 무기로 꼽히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했습니다.
4: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대통령이 최첨단 전략무기 시험 발사 참관에 이어 괴물 미사일 현무5까지 직접 살핀 것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와 함께 자주국방 의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의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5: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6: 한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0: 사보전선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진 의장은 어제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영승 합참 의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북핵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전체적인 대비 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비공개 합의를 깨고 사과를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공개 사과도 거부하자 강력 조치에 나선 겁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1: 우리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합의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외교적 오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대응을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외교적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의 외교적 불만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만큼 한 우크라이나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단호하게 따져 묻고 훼손된 신뢰를 복구하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1: 외교부는 소환된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안과 대우크라이나 외교 노선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우크라이나 외교 당국이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침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헤오르히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도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주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권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3: 한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성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5: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6: 예, 그렇습니다.
5: 장관보다는 훨 낫네요. 지금 이 도발이란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4: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7: 정동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4: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8: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6: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9: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6: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4: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10: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6: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어제 오후 3시 반쯤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은 어제 지뢰 추적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오후 5시 반쯤 현장에서 안전하게 폭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0: 해병대는 자체 조사 결과 북한에서 유실된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면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해안 이용을 위해 위험 지역 출입을 삼가고 의심 물체 발견 시 경찰이나 군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추진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1: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 한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뢰 폭발 자작극에 이은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우리 정부는 평양 강동군 병원에 약 93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3: 상대가 선하게 나오면 또 선하게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상규이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작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낸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 등을 거론한 건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결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한다며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엮일 일이 전혀 없다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취약계층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듯 접근한 이재명 정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4: 김정은 정권의 영민을 건드린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이 자립경쟁의 성과 그리고 또 정상국가 프레임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2: 선대 선을 앞세워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부은 형국인 만큼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1: 대사 소환은 비공개 합의를 깨고 사과를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5: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공개 사과도 거부하자 강력 조치에 나선 겁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6: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5: 우리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합의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외교적 오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대응을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외교적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의 외교적 불만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만큼 한 우크라이나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7: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단호하게

0: 따져 묻고 신뢰를 훼손된 신뢰를 복구하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1: 외교부는 소환된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안과 대우크라이나 외교 노선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우크라이나 외교 당국이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침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헤오레이티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도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도발을 벌인 북한과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에 상반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국익을 고려해 고심 끝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군당국의 결론이 나온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주 전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군의 일을 맡기고 직접 대응하진 않은 셈입니다. 정부의 평화공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5: 국방부에서 나오는 대응 조치가 곧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국방부 입장을 가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반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이어 이 대통령의 합의 위반 지적에도 반박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대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직접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현지 한국 대사 소환까지 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훈 전략은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6: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주작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0: 아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초강수를 둔 건 국익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신뢰 문제를 건드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대러 석유 제품 수출 의혹도 제기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즉각 반박에 나서며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도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 지지율 반등에는 효과가 있을 거란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7: 하지만 그럴 경우 임기 내내 남북 대결 구도가 고착됐던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 속에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보다 장기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논란이 증폭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건이 조작됐고 억울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법무부 국정감사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생활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사면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라도 바란다는 변호인의 말이 앞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관련 야당 공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9: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고
8: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의 형이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차관 설명입니다. 이 차관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어떤 의사 전달도 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0: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9: 아니요, 없습니다.
8: 논란이 거세지자 이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0: 많이 났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오랜 수영 생활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겪을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에 하나로 보고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권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스페셜 BGM 여행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음악 감상 시간인데요.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조용한 휴일 이른 아침에는 각종 정보와 소식,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하게 음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곡들 전해드릴게요. 주중 휴일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밤새 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십니까? 한창 무언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이고요. 클래식과 파페라, 재즈, 연주곡, OST 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한밤의 BGM 여행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요격이 쉽지 않아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0: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분리 이후 낮은 고도로 내려와 수직과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는 불규칙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표 지점에도 정확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 개발과 신속한 실전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이긴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능력 역시 강화되는 억지력, 소망이 있어서 우리 국민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대로 경험도 지켜나가겠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이어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최적의 무기로 꼽히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했습니다.
2: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대통령이 최첨단 전략무기 시험 발사 참관에 이어 괴물 미사일 현무5까지 직접 살핀 것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와 함께 자주국방 의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3: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의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국정원은 우회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5: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이 회의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해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 사이에서든지 국익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의 오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회의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6: 한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진 의장은 어제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4: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북핵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전체적인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3: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전 부지사는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0: 사건이 조작됐고 억울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법무부 국정감사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수감 생활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사면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라도 바란다는 변호인의 말이 앞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관련 야당 공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죠.
1: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의 형이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차관 설명입니다. 이 차관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어떤 의사 전달도 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3: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아니요, 없습니다.
1: 논란이 거세지자 이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화가 많이 났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오랜 수영 생활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겪을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직격했습니다.
5: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4: 이전 부지사가 대놓고 협박할 정도인데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단단히 약점 잡혀 지뢰 도발에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석방은 절대 없다. 당장 선언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6: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돼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7: 전선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전 부지사를 하루 한 번꼴로 면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거 인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8: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재개하는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4: 여권은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프레이밍 결과라고 엄호했습니다.
9: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윤어게인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4: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들의 겨냥에 분명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0: 검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명분이 더 커졌단 야권 공세 수위는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의혹 질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국제 공조를 검찰이 묵살했다는 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 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려해버렸다는 겁니다.
13: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12: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의원과 함께 윤석열 라인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던 송경호 검사장이었습니다.
13: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해 충돌 사건이 되니까 아예 법무부에 오지 말도록 중앙지검 차원에서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겠죠.
2: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처리 경위에 대해서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만든 스마트폰 앱과 대필 작가가 써준 논문 등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 미국 MIT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14: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까득 있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12: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15: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9: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2: 여야 의원들은 지난 대법원 국감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권 정지 사태 등을 두고도 긴 시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감시라는 본질보단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김지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리는 가운데 수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김 후보자를 두고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조직 결속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6: 지난 2일 개청식과 함께 정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 떠올랐지만 수장 없는 대행체제로 출범하며 개문발차가 현실화했습니다.
17: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6: 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앞서 친윤 논란 등 여권 내부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정면 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18: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6: 다만 내부 결속 등 조직 안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온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대표적인데 첫 출근길에서도 직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16: 임 청장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중수청의 준비 미흡도 질타했고 이에 행안부 장관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 이문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1: 근데 지금 이문정
20: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 인력과 기반시설 등 완전한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출범한 중수청. 내부 이견이 계속 표출된다면 출범 초기부터 조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4: 김나입니다.
23: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BGM 여행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음악 감상 시간인데요.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기빈입니다. 조용한 휴일 이른 아침에는 각종 정보와 소식,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하게 음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곡들 전해드릴게요. 주중 휴일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0: 배우 겸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워킷
7: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밤새 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십니까? 한창 무언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이고요. 클래식과 파페라, 재즈, 연주곡, OST 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한밤의 BGM 여행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이 전국적으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글날 연휴의 시작은 이렇게 맑게 출발했지만 내일은 오전과 오후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25도, 대구, 광주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담뿍 안고 어디론가 떠나기 참 좋은 연휴의 출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속도로도 서울 시내 간선도로도 아주 이른 시간부터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오산에서 남사까지 이미 차가 많고요.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까지는 6시 20분경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갈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밀리진 않는데 서울 요금소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목포 방향으로도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의 차량 정체는 오전 5시 41분경에 생겼고요. 매송유계소에서 팔탄분기점 쪽으로도 이제는 긴 구간 가다서다 합니다. 그리고 금천 빠져나올 때는 갓길에 고장차들이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동에서 송내, 시흥 휴게소에서 조남분기점 쪽으로 진입하는 길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폭발 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8: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제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0: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11: 임종드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10: 하셨습니다.
12: 예, 그렇습니다.
10: 장관보다는 훨 낫네요. 지금 이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9: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0: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1: 북한 핵과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 합참과 간사입니다.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2: 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미사일 박선원,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간사입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진영승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0: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3: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더불어민주당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2: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저랑 가능하다고 봅니다.
0: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유엔 총회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5: 우리 측은 북한의 소행인 점이 확인된 만큼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간교한 책동이라며 두 차례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세계의 비핵화와 무기 통제, 국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위원회인 81차 유엔 총회 1위원회 일반 토의. 비무장 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을 놓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지난 9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7: 정전 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입니다.
6: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간교한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 지뢰 폭발은 국경 봉쇄 공사를 군사적 침범으로 몰아가려는 간교한 책동이자 과실을 뒤집어 쓰려는 야비한 협잡입니다. 북한 측 대표입니다.
6: 이에 우리 측은 북한의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7: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안지인 주유엔 참사관입니다.
6: 북측은 적대국인 한국과 군사적 주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힘으로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단과 비핵화 준수를 촉구했고 북한은 자위적 주권 관리를 더욱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도발을 벌인 북한과 또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반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 국익을 고려해 고심 끝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군 당국의 결론이 나온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 전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군의 일을 맡기고 직접 대응하진 않은 셈입니다. 정부의 평화공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9: 국방부에서 나오는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 청와대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국방부 입장을 가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 반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이어 이 대통령의 합의 위반 지적에도 반박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대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직접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현지 한국 대사 소환까지 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훈 전략은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10: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7: 무소속 의원입니다.
10: 나만 주작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11: 아니 그런
7: 조현 외교부
11: 그런
7: 장관입니다.
11: 표현이 있는 한 제가

0: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초강수를 둔 건 국익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신뢰 문제를 건드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대러 석유 제품 수출 의혹도 제기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즉각 반박에 나서며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도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 지지율 반등에는 효과가 있을 거란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그럴 경우 임기 내내 남북 대결 구도가 고착됐던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 속에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보다 장기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우리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가 최초 시험 발사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비행 속도로 유사시에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4: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주체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냐는 질문에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의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심려를 끼쳤다며 허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5: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정조준했습니다. 하반기 예정인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이 2분기로 앞당겨졌다며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 김용범 실장이 이 회의를 주도했고
7: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이 자리에서 단종 내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런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5: 여기에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8: 일정을 앞당겼고 변칙심사했고
7: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그런데도 정상 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개변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이 사태는 이미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입니다.
5: 여당은 레버리지 ETF가 과거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안이고 국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
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홍콩에서는 폭등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용이 왜 안 되냐. 그래서 왜 개미가 해외로 나가냐. 이런 비판 언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10: 똑같은 상품은 홍콩에서도 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높다. 진입장벽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5: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주장에는 금융위 결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1: 도입 필요성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 이 밖에도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거래로 급격한 증시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한국거래소의 제재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종합감사 때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레버리지 ETF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하루 만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반적 사유는 처분하지 않지만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2: 여야는 앞서 첫 국정감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난타했습니다.
13: 4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7: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13: 이걸
7: 의원입니다.
13: 다 몰수한다고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14: 정보 빠르고
7: 이성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이미 법망 피할 조치 다 해놨다고 그럽니다.
12: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법적 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5: 한 분이라도
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15: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0: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1: 정부가 정리한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종중, 사찰 소유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을 포함해 맹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맡아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에 최근 대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곧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도 지금 당장 농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추후 농업이 가능한 땅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0: 거짓
2: 성미령
0: 영농계획 등을
2: 농림축산식품부
0: 통해서 농지를
2: 장관입니다.
0: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1: 농업단체들은 우려한 부분이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떨어진 농지 가격을 복원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3: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2: 최범진
3: 나서
2: 한국
3: 정부가
2: 후계
3: 들어가야
2: 농업경영인
3: 됩니다.
2: 중앙연합회
3: 가격하기에 대한
2: 정책조정실장입니다.
3: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정부는 이달 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기존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 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분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교통안전 1분 턱.
14: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한낮 기온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일찍부터 떠나는 차량들이 무척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미사에서 서종까지는 5시 후반대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주양에서 동산 1터널까지도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하남 드림휴게소에서 동서울 요금소까지 경기 광주분기점에서 밀리고 있고요. 호법에서 모가 사이로도 이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가는 길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합류하는 길이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동 1터널과 서울 요금소 부근에는 각각 고장차가 있지만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없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동탄에서 남사까지,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차간 바짝 좁혀 지납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창원 부근 주춤하기 시작하고요. 동강양 부근 1, 2차로에는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현재 타이어 치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논산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그리고 논산 쪽으로는 풍세교에서 차령 터널까지 쭉 9km 안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 부근 1차로에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한창 현장 수습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국경일이죠. 한글날을 맞아 우리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도 아주 의미 있는 선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나다라 마바사로 시작하는 노래로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자차카 타파하로 시작하는 노래로 선곡표 꾸며봤습니다. 가로 시작하는 노래로 아침 7시 뉴스앤뮤직의 시작을 열어볼게요. 유재하의 노래입니다. 가리워진 길.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좌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8: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9: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0: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1: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체복은 못 봤거든요.
1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9: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1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4: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8: 한글날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아침 7시 시간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유재하의 가, 가리워진 길로 출발해봤습니다. 오늘 올해가 1926년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오늘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가, 나, 다라, 마바, 사로 시작하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나와 다 차례인데요. 나는 나윤건의 나였으면, 가수도 나로 시작하네요. 다는 조규만의 다 줄 거야. 이렇게 두 곡입니다.

나윤건의 나였으면 조그만에 다 좋을 거야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아침 7시 뉴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침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헤오르이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도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 주 우크라이나 대사 주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교상 초치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초대라고 표현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쿠팡과 쿠팡 이츠 등 쿠팡 관련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귀됐습니다. 이번 접속 오류로 이용 고객들은 주문 등의 불편을 겪었고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나 배달기사들은 영업이나 배송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배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한때 업무가 마비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고객센터 측은 전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접속 오류는 2시간가량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소명된 캐나다 작가 앤 카스는 수상 소감을 묻는 말에 놀랍다면서도 밖으로 나가 숲속을 걸으며 고요함을 감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는 수상자 발표가 이루어진 직후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UV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스웨덴 할리먼이 자신을 올해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고전학자, 번역가, 에세이스트인 카슨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단한 성취이자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4723 황님께서 한글의 창제의 원리를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소중한 한글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좀 비슷한 걸 느껴요. 글자가 모양부터가 좀 아름답고 그 모양을 만든 그 창제의 원리가 또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처럼 한글날이 되면은 아 이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고마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글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와 마로 시작하는 노래 들을 순서입니다. SG워너비의 라라라 그리고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이렇게 두 곡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용어인 슈퍼지능 대신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쓰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새롭고 더 정확한 용어인 슈퍼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방부처와 기관들이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FBI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의 인공적이라는 표현이 기술의 발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매우 뛰어난 지능이라는 의미로 슈퍼지능 SI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다음 주부터 이탈리아에서 연례 핵무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나토는 17개국 병력이 참가하는 확고한 정오라는 이름의 연례 핵무기 훈련을 오는 13일에서 23일 이탈리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다만 이번 훈련이 현재의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국가를 겨눈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최근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8시 20분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그리고 스위스 소로의 사랑해, 이렇게 두 곡이에요. 강현구였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4: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YTN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광주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 7시 50분부터 슈퍼블루 마라톤 행사로 상암동 일대에 차량 통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상암동에서 오전 11시까지 마라톤 마라톤 행사가 있는데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장 교차로까지 진행 방향 전면 통제되는데 오전 9시까지 통제됩니다. 월드컵 지하차 도로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구룡사거리에서 경기장 교차로 진행 방향으로도 전면 통제되고요. 대신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와 구룡사거리 구간 양방향을 둘로 나눠서 반은 통행하고 있습니다. 양방 교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으로만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유엔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2: 우리 측은 북한의 소행인 점이 확인된 만큼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간교한 책동이라며 두 차례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수민 특파원입니다.
3: 세계의 비핵화와 무기 통제,

0: 국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위원회인 81차 유엔 총회 1위원회 일반 토의. 비무장 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을 놓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지난 9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이 고조 긴장구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입니다.
0: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조차

0: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힘으로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단과 비핵화 준수를 촉구했고 북한은 자위적 주권 관리를 더욱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직격했습니다.
4: 정점치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3: 이 전 부지사가 대놓고 협박할 정도인데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단단히 약점 잡혀 지뢰도발에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석방은 절대 없다, 당장 선언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6: 이렇게 당당하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7: 전선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를 하루 한 번꼴로 면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거 인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8: 국정에
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재개하는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3: 여권은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프레이밍 결과라고 엄호했습니다.
9: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윤어게인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3: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의 겨냥에 분명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0: 검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명분이 더 커졌단 야권 공세 수위는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하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거기까지 산정해보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하루 만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 현행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0: 여야는 앞서 첫 국정감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난타했습니다.
1: 4년 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어 이거 다 몰수한다고.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3: 정보 빠르고
1: 이상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엉망 피할 조치 다 해놨다고 그럽니다.
0: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법적 처분을 안겠다고 밝혔습니다.
4: 한 분이라도
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4: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0: 정부가 정리한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종중, 사찰 소유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을 포함해 맹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맡아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에 최근 대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곧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도 지금 당장 농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추후 농업이 가능한 땅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4: 거짓 영농 계획 등을 통해서
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4: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0: 농업단체들은 우려한 부분이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떨어진 농지 가격을 복원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5: 방향성을 명확하게
1: 최범진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교정실장입니다.
5: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0: 정부는 이달 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기존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7: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도 당부했는데 농지조사로 민감해진 농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9: 정책 추진은 청와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8: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날 수 있지만 농림수산업에선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업계가 반발해왔습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한 신청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검토해왔지만 농지조사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놓고 상경투쟁 예고 등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연내 가입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시안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천억 원의 정부 재정 확보 방침을 재확인하며 농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다자간 FTA 가입이 늦어질 경우 통상 실익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7: 이란은 호르무즈 7일 계획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문제가 해결돼야 해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일인 11월 3일 전에는 대이란 공격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10: 네, 오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가 대규모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악시오스 보도에 유가가 급등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0: A란 해상 봉쇄는 유지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을 오가는 원유는 전혀 없지만 어젯밤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2,200만 배럴이 통과했다면서 기록적 규모의 원유가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선거 유세에서 유가 상승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라는 말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1: 유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배에서 5배는 더 오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도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0: 결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경유값 상승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당분간 군사공격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여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CNN은 이란 전쟁으로 지금까지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 81대가 파괴돼 최대 4조 4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60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요.
0: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중재국들을 통해 메시지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이 제안했던 이른바 7일 계획에 대한 미국 측 답변에 며칠 안에 회신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 우리는 7일 계획이라는 우리 측 제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0: 앞서 이란은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산 일부 해제, 석유 제재 철회 등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미국의 공식 입장을 다시 정리해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대이란 해상 봉쇄, 제재 완화와 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행 순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모흐베르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에 속한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3: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까요? 국가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방되지 않을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입니다.
0: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적이 전략을 바꾸면 이란도 필요한 결정을 내릴 거라면서 공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맑은 하늘에 비교적 온화한 하루가 되겠고요. 다만 주말에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일요일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는 슈퍼블루 마라톤 행사로 차량 통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장 교차로 진행방향 전면 통제되고요. 월드컵 지하차도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룡사거리에서 경기장 교차로 진행방향 전면 통제되고요. 반대 방향은 둘로 나눠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따라 외곽 방향으로 월릉분기점에서 묵동까지 밀리다 보니까 같이 가는 화랑로도 태릉 쪽으로 돌고 지역을 통과해서 현재 화랑대역 사거리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이른 시간부터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도 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매송유계소에서 발안,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차 간격을 좁혀가고 멀리 영광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정체는 없는데 서평택 분기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채워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부근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부산 쪽으로는 경부 동탄터널에서 남사, 북천안에서 천안효두유계소까지 충청권 정체가 이미 25km 가까이 달하고요.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도 새롭게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아침 8시의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아자차카 타파하로 시작하는 노래로 선곡표 꾸며봤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여행 스케치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한글날 함께하고 있는 8시 뉴스의 뮤직 첫 곡으로 여행 스케치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함께하셨습니다. 문자 6873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은 우리의 이쁜 한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한글날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글날이 아니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한글날인데요. 1926년에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한글날,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계승이 됐습니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죠. 경사스러운 한글날을 맞아 저희가 준비한 선곡들 만나보시죠. 자와 차로 시작하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일기예보의 자꾸자꾸, 그리고 성시경의 차마, 이렇게 두 곡이에요.

일기예보의 자꾸자꾸, 성시경의 차마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꾸자꾸 듣고 싶은 YTN 라디오 아침 8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 시간 8일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 조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 정책과 패턴이 존재했다며 북한은 강제노동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쿠팡과 쿠팡 이체 등 쿠팡 관련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번 접속 오류로 이용 고객들은 주문 등의 불편을 겪었고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나 배달 기사들은 영업이나 배송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배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한때 업무가 마비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고객

센터 측은 전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접속 오류는 2시간가량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영국이 독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앤디 바넘 영국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프리디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동한 뒤 독일이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GCAP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2035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캐나다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고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과거 영국, 이탈리아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 경험이 있는 데다 최근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어 비용 분담 차원에서도 GCAP 파트너로 적절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와 차로 시작하는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카와 타로 시작하는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비와 인정이가 함께 불렀어요. 카시오페아 그리고 정승환의 타임라인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좋겠다.
1: 비와 임정희가 함께 부른 카시오페아와 정승환의 타임라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따라 기업 10곳

과 개인 6명, 선박 5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거래한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의 기업과 경영진이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동전쟁 종식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오늘날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러시아는 이 상황의 해결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9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휴양 도시 아바자에서 시작되는 독립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두 정상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미엄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온드라스와 과테말라의 커피 생산량이 지구촌을 덮은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중앙아메리카산 아라비카 커피 프리미엄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드라스와 과테말라 정부는 올해 커피 생산량 전망치가 각각 7%와 10% 감소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뮤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9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와 하로 시작하는 노래 들을 시간인데요. 안예은의 파란 그리고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렇게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강연구였습니다. 9시 20분에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뭐라 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

0: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4: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맑지만 연휴 둘째 날인 내일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일요일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서는 강변북로 위로 양방향 수월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여유는 있는데 한강대교 남단 가까이 하면서는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1차로 쪽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른 시간부터 꾸준하게 정체 구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금천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비봉에서 서해대교까지는 이제는 33km나 아주 길게 막힙니다. 33km 안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부교긴에서 용인분기점, 금강터널에서 남한성 분기점까지 답답하고요.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는 중동에서 송내, 양주요금소에서 노고 1터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미래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면서 개시 전부터 파행했습니다. 여야 간 협의로 피켓을 제거한 후 30분 늦게 시작됐는데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3: 미래대응기금이 이게 미래 뺏는 기금이고 미래 소멸.